0: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TV 역시 사우디의 공격이 호데이다주를 겨냥해 두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이 오만 해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에 두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중복입니다. 네? 중복이에요? 어머 몰랐네 하실까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닭 한 마리 사다 놨어요 하실까요? 복날에서 복자는 엎드릴 복자로 가을이 저만치에서 오다가 기세등등한 여름 장군한테 놀라서 팍 엎드린다는 뜻이라니까 중복이면 아직 가을 오려면 멀었다는 뜻이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기운내서 남은 여름 이겨내자고 몸에 좋다는 것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산바람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정신건강도 챙기셨던 거죠. 복날에는 임금님이 벼슬아치들에게 얼음 선물도 주셨대요. 야, 이 지금 동빙고동, 서빙고동이 바로 그 얼음 창고가 있었던 곳이죠. 네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벼슬아치들이야 평소에도 호강할 테니 일반 백성들 가운데 추첨해서 얼음 선물을 좀 주시지. 여성시대가 월요일에 번호 추첨해서 200만 원어치나 100만 원어치 선물 드리고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 선물을 나눠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시지.
0: 그러게요. 그랬으면 조선왕조실록

0: 더 재밌었을 텐데.
1: 그러게 말이에요.
0: 아, 돌아보면 이번 주 내내 우리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비 피해 때문에, 비 때문에 피해가 컸고요. 전쟁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국제정치, 고물가, 고환율의 고유가, 아래쪽으로만 출렁이는 금융시장. 오늘은 세상사 잠시 밀쳐두고 오늘 중복이래 그러면서 찬물 한 잔이라도, 복숭아 하나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16.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1: 뭐 네. 생각해보면 7월도 그럭저럭 다 갔고
2: 네.
1: 이제 8월 한 달만 잘 견디면
2: 여름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1: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2: 맞습니다.
1: 네.
2: 예. 중복이니까.
1: 네.
2: 예. 꼭 뭐 저기 삼계탕도 물론 좋지만 예. 각자 좋아하는 이제 몸보신 할 수 있는 것들 잘 챙겨 드시면서.
1: 나는 과일을 생각할 때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하고.
2: 예.
1: 수박.
2: 수박도 좋죠.
1: 네. 그 두 가지 생각이 나요.
2: 과일로 수박 좋죠. 예. 수분 섭취도 충분히 되고 말이죠.
1: 어떻게 부드러운 복숭아 아니면 딱복. 딱복숭아.
2: 저는 이렇게 싹 한 입 물었을 때 이렇게 촥 과즙이 나오는.
1: 수밀도.
2: 네네.
1: 수밀도.
2: 물보기
1: 익어서
2: 좋은
1: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껍질이 수르륵 지절로 벗겨지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2: 쫙 나오는 거.
1: 그렇죠.
2: 달콤하니 맛있죠.
1: 맛있죠.
2: 어떠세요? 네. 물보기에 딱복이에요.
1: 전 다 좋아요.
2: 그게 정답이다.
1: 네. 둘 다 다 주기만 하세요.
2: 갑자기 그 생각나네. 탕수육 뭐 부먹이니 찍먹이니 고민할 새 하나 더 먹어라.
1: 그래. 맞는 소리입니다.
2: 물복 탁복 무슨 고민이야.
1: 좋아요 좋아.
2: 다 맛있는데.
1: 네.
2: 자 토요일 여성시대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하는 거죠.
1: 네.
2: 예. 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의 김아영님이십니다. 1994년의 폭염은 지금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무더웠다. 그 당시 단칸방에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살던 시절이었는데 무더웠던 여름에 그 집은 정말이지 너무나 뜨거웠다. 슬레이트 지붕이 한여름 태양볕에 뜨겁게 달궈지면 우리의 침실이자 거실이자 부엌이었던 방도 온돌방처럼 후 달아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내가 느끼기에도 가혹하다 싶은 더위였다. 유달리 더위를 많이 탔던 나는 아빠의 퇴근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다.

0: 아빠와 똑 닮은 체질을 가진 나는 퇴근한 아빠가 더위에 지쳐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은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보리차 한 잔 마시며 더위를 식히겠지만 아빠는 더운데 열 좀 식히자며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어머나 그 앞에 털썩 앉아 있었다.
1: 어린애 같다.
0: 그러면 나는 아빠가 냉장고 앞에 앉을 때를 기다렸다가 냉큼 달려가 아빠 무릎에 찰싹 앉았다. 그러면 아빠는 한창 더웠을 텐데도 딸내미를 품에 안아주며 같이 냉장고 바람을 쐬었다.
1: 아우 좋아.
0: 에어컨이 없던 그 시절 그건 우리 부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시원한 피서법이었다.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상한다며 질색팔색을 하셨지만 아빠와 나는 개의치 않았다. 냉장고 문이 오래 열려 있어서 삑삑 알람음이 울리면 엄마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는데 그게 더 재미있는지 아빠와 나는 장난을 치며 문을 더 활짝 열곤 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더위를 식히고 나면 아빠는 출출하니 메밀국수 한 그릇 먹자며 직접 요리를 시작했다. 메밀국수 한 움큼을 두어 번 넉넉하게 집어 끓여낸 뒤 잘 익은 열무 물김치 국물에 말아내면 뚝딱 완성이 되었다. 찬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엄마와 오빠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빠와 나는 같이 앉아서 후루룩 후루룩 맛있게 메밀국수를 먹었다. 뜨거운 더위도 냉장고 바람과 열무 메밀국수 한 그릇이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먹었던 메밀국수 맛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입안에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30년이 지나 이제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의 에어컨 바람이 어린 시절 냉장고의 냉기보다 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이 그때보다 덜 무더워서일까? 아니면 작은 시원함에도 깔깔대며 즐거워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아직도 더위에 지칠 때면 아빠 무릎에 앉아 냉장고 바람을 같이 쐬었던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마음 한구석에 불어오는 것만 같다.
1: 아.
0: 야, 아버지 정말 예. 개구장이시다.
1: 그러시죠?
0: 개구쟁이야, 네. 우리 아빠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찬바람을 쐴 줄이야.
1: 쐬면서 그 앞에 앉아있어. 얼마나 좋아요.
0: 예.
1: 와.
0: 야, 그래도 딸내미가 와도 더운데도 그냥 무릎에 착 앉혀갖고. 그러니까 약간 저 네 식구가 편이 갈렸네요.
1: 엄마하고 오빠, 나하고 아빠.
0: 그러니까 식성도 그렇고.
1: 네.
0: 그죠? 참. 하긴 어렸을 적 그 뭐 문방구나 아니면 뭐 동네 슈퍼에 아이스크림 파는 건 항상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그걸 열어.
0: 그걸 열고
1: 거기다 얼굴을 넣어.
0: 맞아.
1: 다들 아는 장난입니다. 맞아. 진짜.
0: 그래서 항상 눈으로 먼저 보고 그 꺼내. 어, 뭐 이렇게.
1: 그렇지. 왜냐하면 전기도 아깝고 또 아이스크림도 금세 녹을까 막 겁이 나서.
0: 맞아.
1: 선풍기 틀어놓고 거기서 아 하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게.
0: 아유, 왜 안 해봤겠어.
1: 많이 해봤죠.
0: 왜 안 해봤겠어요.
1: 네.
0: 제일 시원하지 진짜.
1: 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냉수 등목을 하는 것도.
0: 오, 예. 네.
1: 그럼 그거 뭐 못 잊죠.
0: 아, 등목도 시원하죠.
1: 펌프가 있던 마당에 펌프가 있었던 시절에
0: 네.
1: 마중물을 이제 해서 찌꺽찌꺽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쿡쿡쿡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 시옷자로 이렇게 엎드려서 어렸을 때 등목을 하던 기억.
0: 예, 제가
1: 왜 웃었어요?
0: 그것까지는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1: 어머나, 대전광역시에 사셨잖아. 저는 서울특별시 북촌에 살았어요. 가회동 1번지.
0: 예.
1: 네.
0: 이거 진짜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그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1: 바가지 하나, 그죠? 우물에서. 우물도 있고 펌프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0: 예.
1: 그리고 수돗물도 나왔죠, 물론.
0: 그래요.
1: 네. 예.
0: 저희는 수돗물로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지.
1: 아, 그러세요?
0: 바가지, 수돗물을 네. 바가지로 해가지고 촥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1: 근데 참 해서. 희한하게도 저희 집에는 산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집터에 쭉 걸쳐서 뒷산이 있었는데 그 뒷산 입구에 방공호가 있었어요.
0: 방공호. 오, 네. 예, 예.
1: 그게 설에 의하면 청와대까지 뚫려 있다고 그랬어요.
0: 오, 설에 의하면.
1: 네, 설에 의하면 거기 예. 속까지 가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네. 저희 아버님이 몇 미터 가서 그냥 블록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저희 집은 냉장고가 필요 없었어요.
0: 아.
1: 김치 항아리고 뭐고 다 거기 들어가요.
0: 그렇지, 일종의 동굴 아니에요.
1: 네, 거기 들어가면 시원해요. 물이 천장에서 뚝뚝.

0: 떨어지죠. 한 방울, 두 방울. 시원했어요.
1: 예. 그러니까 그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도
0: 네.
1: 나름대로
0: 나름대로 이겼어요. 어떻게든 해서
1: 네, 더위를
0: 이겨냈죠. 이겨냈죠.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그때는 또 얼음을 밀집으로 된 새끼줄에 이렇게 꽈서 팔았어요.
1: 오.
0: 얼음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 네. 거기 가서 이제 얼음 한 덩어리 사오노라.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그 얼음을 사면 얼음을 새끼줄로 묶어줘요.
1: 이야.
0: 그걸 이제 망치와 바늘을 가지고 깨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끝도 없어요.
1: 당신 뭐 아이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얼음.
0: 얼음이 아니라
1: 얼음.
0: 얼음.
1: 그러니까 네.
0: 팝니 얼음 팝니다도 파에 미음 맞지.
1: 그러니까.
0: 네네. 자
1: 정겹다.
0: 정겨운 그 시절을 추억해봤습니다.
1: 예.
0: 다음 사연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신순례님의 사연입니다. 거실 양지에 듬직하게 자리 잡은 행운목에 두 줄기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작년에도 피었는데 웬일로 올해 또 피었다. 40여 년 전쯤 남편이 승선하던 중 동남아 어느 나라 항구에서 가져왔다고 자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들고 왔다. 외항선 선원들에게는 귀한 보물인 양 한두 개씩 들고 와도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터라 엄마와 나는 심드렁하게 그것을 받았다. 뗄감도 못 뗄 것 같은 물먹은 나무 토막일 뿐이었다. 이리저리 굴려보니 두 서너 군데에 옥수수 잎 같은 작은 순이 뾰족히 내밀고 있었다. 여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외국 화장품 하나도 만져보지 못한 나에게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이 나무 토막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1: 이 나무에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오.
0: 남편의 투박한 약속을 믿든 안 믿든 엄마와 나는 얇은 거즈를 접시에 깔고 나무 토막을 올렸다. 사랑도 없이 무심하게 물을 주었다.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멋도 없이 옥수수처럼 키만 자라더니 실속 없이 천장을 뚫을 기세였다. 나는 가차 없이 톱으로 밑둥을 잘라서 몇 토막 물에 담가 뿌리를 내어 분양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누구에게서도 꽃을 피웠다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물나무라고도 하나 보다. 물을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실속이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행운목보다는 물나무라고 칭했다. 그렇게 몇 년을 키웠을까? 마침내 보답이라도 하듯 꽃이 피었다. 오랜 기다린 기대에 비해 그다지 뭐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 게다가 못난 값을 하느라 향은 진저리 처질 만큼 짙었다. 밤이면 거실 문을 열어놔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행운을 가져오는 행운목이라니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다. 40여 년 동안 행운목은 여러 차례 꽃을 피웠다. 꽃이 핀 해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지 꽃이 피지 않는 해에 울고 있었는지 분별할 수는 없지만 나의 반세기를 울고 웃는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었다. 화려하지도 않은 작은 꽃잎이 미소 짓고 수줍은 듯 밤에만 활짝 모습을 드러내며 짙은 향기를 선물한다. 향기는 나의 글방 틈새로 밀고 들어온다. 고맙고 황홀한 마음에 지그시 눈을 감고 너와 함께 걸어온 반세기를 회상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전쟁이 아사갔고 피 끓는 젊은 시절에는 실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살았다. 너를 만난 반세기 동안 아홉 번 이사할 때마다 너는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마지막 구석에 실려 함께 다녔지. 갈 곳이 없어 네가 앉을 자리조차 없는 좁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너를 버리고 싶었단다. 어느 집에는 햇빛이 잘 들어와 너는 호강했겠지만 그 집이 나에겐 너무 좁아서 서러움을 삼키며 살았어. 너를 앉힐 자리가 없어 밖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던 어느 집에서는

냉장고 포장용기로 내 집을 지어주고 따스한 옷을 입혀주기도 했지. 왜 너에게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꽃을 피우면 행운이 온다던

0: 얼른 떠오르질 않는구나. 분명 너는 행운을 불러온다고 모든 사람이 행운목이라 하니 끝내 너는 내 이름값을 할 것이라 믿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네가 정말 행운을 가져오는지 너의 존재감을 믿고 싶어서 꽃을 피운 너의 사진을 찍어 여러 친구에게 보냈다. 사진을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와, 행운이 오겠네요 하는 거야. 나는 그때마다 무슨 행운일까 되물었어. 그러자 친구들이 주섬주섬 말해주더라. 큰딸이 기초의원에 당선됐으니 그 이상 더 큰 행운은 없을 거라고. 비가 새는 시골집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으니 이 또한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호통을 치더라. 너에게 미안해서 빙긋 웃었어. 생각해보니 무엇보다 더 큰 행운은 우리 부부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각자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남편은 아직도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일 거야.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봤어. 그러고 보니 내가 꽃을 피운 해에 큰딸이 기초의원에 당선된 것 같고 어느 해인가는 큰 집으로 이사해서 내 위치가 아주 근사하게 자리 잡았지. 내가 두 번의 사업 실패로 낭떠러지까지 굴러떨어질 때는 너는 묵묵히 입만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 익모초보다 더 쓴 잔을 마시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때도 너는 게으름 피고 멋대가리 없는 입만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 네가 정말 행운을 가져온다면 말이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꽃을 피운다면 나는 젊음을 그렇게 실패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았겠지 라는 되먹지 않은 원망도 해본다. 함께 살아온 너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의 지난날 아픔을 누구에게든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란다. 만약 그때 꽃을 피웠다면 나는 너의 향기를 맡으며 쓰린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때 너는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어쩌면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하고 싶었을 거야. 나도 알고 있어. 나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그런데 말이야, 그건 욕심이 아니고 도전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넌 분명 이름값을 한 것 같아. 고맙게도 너는 작년에 꽃을 피우고 올해 또 피웠구나. 아, 그래서 20여 년 만에 눈물 흘리며 떠났던 부산으로 다시 입성했고 나의 숙원이었던 수필집도 세상에 낼 수 있었나 봐. 또 올해 손자 손녀가 무난하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 시작한 소설도 재미있게 잘 써가고 있나 보구나. 반세기 동안 내가 꽃을 피워 웃었고 너의 게으름으로 입만 키울 때는 눈물로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가 짝을 잃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될 텐데 너는 누구에게 보내질까? 너의 생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너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을까? 너는 물만 주면 되니까.
1: 야.
0: 그러면서 사진을 곁들여 보내주셨어.
1: 네.
0: 처음에 가져왔을 때 그 볼품 없는
1: 네.
0: 옥수수 잎 같은 잎이 두 개나
1: 있어. 나무통 같은 거 하나.
0: 네, 나무 토막 하나.
1: 네.
0: 그 다음에 꽃을 피운 행운목.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으면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네.
1: 그런데 그냥 윤이 납니다.
0: 네.
1: 거기에 꽃까지 피어 있으니까 이 행운목 꽃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일이 생긴대요.
1: 네.
0: 네.
1: 저희 사진방에 있으니까 저희 사진으로나마 좀 행운목의 꽃을 보시죠. 좋은 일 생기겠다.
0: 그러겠어요.
1: 예. 네. 야, 행운목과 거의 반세기를. 40년 넘게를 그렇게 잘 갖고 오시고
0: 네. 네,
1: 한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함께 겪으셨네요.
0: 그러게.
1: 네, 달리 행운목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또 그렇게 되는 거
0: 그렇게
1: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게 되니까. 네, 김아영님께는 밥도둑 꾸러미, 기신순례 씨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국인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주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부터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30도를 넘는 곳들도 많고요. 서울도 28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32도까지,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막바지 장맛비도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 일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 부근 사고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복잡한 법률 문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알기 쉬운 길로 빠르게 안내해주는 법 내비게이션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0: 네. 네. 법 내비게이션. 네. 네.
2: 사실 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거 발음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전 굉장히 궁금했는데
0: 그래요?
2: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1: 아, 저는 내비게이션. 법 내비게이션 쉬워요. 저는 쉬워 발음이 어렵지. 아, 네. 이런 거는 뭐.
0: 아, 네. 그래요? 뭐. 자기가 어려워하는 발음을 알고 있구나. 난 예, 예, 아무것도 예. 몰라요. 그런 거 그냥.
1: 전방 300m에서 우회전하세요.
2: 네. 네.
1: 직진하세요.
2: 소개해 줄 때 멋들어지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왠지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노멀하게 인사드렸습니다.
0: 네, 네. 네.
1: 법 내비게이션.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부터 저희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꾸 아파트 내에서

0: 설치된 충전기로 본인의 전기차를 충전하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봐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그래?
1: 네.
2: 어머, 남의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1: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어? 아닌 수도 있어요.
2: 그만큼의 요금을 내는 건가요?
1: 주민들이... 네, 맞습니다.
2: 아, 들어온 것만 무단인데 요금은 내고 나간다.
1: 네. 굉장히 복잡한 이름의 법이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뭐 이 보급에 관한 법?
2: 네네네.
1: 뭐 굉장히 긴 이름의 법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 전기차 충전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설치한 전기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개방이 원칙입니다.
0: 공공기관이니 네. 개방이다.
1: 그게 아니라 민간시설에 있는 전기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0: 예, 민간시설은.
1: 그렇겠죠.
0: 네.
1: 하지만 지금 당당히 님 같은 사용 같은 일은 왜 벌어지는지 예. 왜 벌어지냐면 민간 시설 중에서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전기 충전 시설이에요.
0: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도
1: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 해마다 좀 보조금 조건이 달랐는데 어쨌든 2021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나갈 때 개방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당이님 사신 이곳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고 네. 보조금 받는 조건으로 이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2: 네.
1: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0: 외부인이 와서 충전을 해도 어쨌든 네. 그 요금은 그 분이 내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막을 그렇구나. 수는 없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주민 입장에서는 나도 충전해야 되는데 또 외부인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또 밀리잖아.
1: 네.
0: 이런 건 조금 거슬릴 수 있잖아.
1: 만약에 이게 싫으셨다면
0: 예.
1: 네, 애초에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지 말고 네.
2: 알겠습니다.
0: 아, 몰랐네.
1: 네, 주민 자체적으로 뭐 출연을 해서 만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0: 예.
1: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받았고 보조금 받았을 때 개방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2: 네.
1: 일반 아파트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2: 그렇구나.
1: 들어가서 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0: 그걸 설치할 때 뭐 어쨌든 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를 또 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줬겠지. 우리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걸 모르고 있었을 때
1: 네, 그렇죠. 관심이 없으시죠 보통은.
2: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내 돈 좀 덜 나갔구나 신난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올 때 아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구나 그때 절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0: 네. 참 그런 거 약관 이런 거 참 이렇게 살펴보기 쉽지 않은데
1: 그쵸. 저도 거기에. 뭐 그냥 안 보고 했다가 나중에서 알게 된 경우가 굉장히
2: 예,
1: 많은데
2: 예.
1: 전기차 충전기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방이 또 원칙이라고
0: 네.
1: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 개방은 아닙니다.
0: 또 그래요?
1: 네.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그 이유를 들어서 또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국정원 같은 데서 그죠? 아무나 막 들어와서 전기 충전을 하게 해도 그건 위험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기관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 폐쇄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ime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2: 네, 네. 상담 편지
0: 보겠습니다.
2: 네,
0: 저는 결혼 15년 차 남편 당당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법정 분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냉장고 음식 소유권 문제인데요. 분명 제가 퇴근길에 제 돈으로 사온 고급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고급 아이스크림?
1: 뭘까 궁금하네요.
0: 그러게요. 아껴 먹으려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겨놨는데 다음날 퇴근 후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야, 막대기만 남아있더라고요. 범인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따지자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 여보,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가 어딨어?
0: 그래서 저도 며칠 뒤 아내가 아껴두던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내가 화를 내더군요.
2: 아니, 당신이 혹시 그 푸딩 먹었어? 그거 내가 어렵게 구한 거라 아껴 먹으려고 한 건데.
0: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던데 냉장고 속의 음식도 공동재산인가요? 내 돈으로 사온 간식은 법적으로 내 것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공유재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내가 먹으려고 사온 음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눈물 삼키고 다시 사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부부의 평화를 위해 신민영 변호사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2: 야, 너무 재밌.

0: 는데요. 네. 15년 차 부부예요.
1: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0: 서로가 사온 맛있는 간식 요거 내가 먹어야지 했던 것 때문에 상대방이 먹어서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요.
1: 다 먹은 막대기는 왜 남겨놨을까?
2: 저도 궁금했습니다.
1: 약간 놀리는 네? 거지. 네. 그죠?
0: 아, 내가 먹었지 이렇게
1: 이런 거 같아요. 자, 뭐 굉장히 귀엽지만 사뭇 또 진지합니다.
2: 맞습니다.
1: 부부 사이의 공유 재산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0: 그러게요.
2: 네. 예. 이 사연 자체는 귀엽지만 네. 저는 사실 귀엽게 볼 수가 없었어요.
1: 왜요?
2: 네, 철학적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집은 지금 이분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간식 갖고 싸우시는데 예. 만약에 부부 중에서 일방이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강제 집행을 들어왔어요. 그럼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들을 이제 갖다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죠 에이. 여기서 우리 그러니까 뭐 빚진 사람의 물 소유권은 어디까지인지 보통 이렇게 실무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귀엽지만 어쨌든 부부 재산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이거는 민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민법 830조의 규정이 있는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건지 분명하지 않으냐 아니한 거는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0: 아, 분명하지 않은 것은 공유다. 공유.
2: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1: 네.
2: 근데 여기서 또 좀 그 집중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50대 50까지만 들으시고 뒤에 있는 추정은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근데 추정이란 뭐냐 그러면 일단은 50대 50으로 보지만 입증하기에 따라서는 뒤집힐 수도 있는 게 추정입니다.
1: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고
2: 맞습니다.
1: 네.
2: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당당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다 놓고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추정이 돼요. 하지만 이걸 뒤집을 여러 증거가 있다 그러면 내 개인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이를테면 뭐 냉장고를 처음부터 따로 썼다든지
0: 네.
2: 그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이거는 관례상 네, 내 물건으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2: 아니면 뭐 냉장고에다가 이건 내 거니까 먹지 마라고 써 붙였다든지
1: 예.
2: 네, 이런 경우에는 50대 50 추정이 아니라 이제 내 걸로 100% 내 소유로 확정이 되는
1: 예. 네,
2: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아하, 그 써 붙여놓거나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땐
2: 맞습니다. 네. 뒤집을 수 있다.
1: 뒤집을 수 있다. 야 이제 먹을 야. 때마다 이거 내 거.
0: 이렇게 써놔?
1: 되나?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그겁니다. 내 돈으로 산 내 간식이잖아요.
2: 네.
1: 근데 배우자가 먹었어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 됩니까?
2: 됐죠.
1: 아, 돼요?
0: 네. 돼요?
2: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50대 50으로 추정이 되고
1: 예.
2: 그리고 내가 뒤집으면 100% 내 소유로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50대 50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자 중에서 일방이 이걸 마음대로 써버렸다.
0: 네. 네.
2: 그러면 내 지분 50%가 날아간 거잖아요.
1: 아, 네. 그러네요. 네.
2: 그래서 50%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죠.
1: 있고.
0: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네.
2: 아이스크림
0: 와.
2: 가격의 반.
1: 어, 예. 그리고 이제 쪽지도 붙여놨어.
2: 네.
1: 이거 남편 거, 내 거. 네. 라고 했는데도 먹었어.
2: 그럼 이건 100% 내 거고
1: 예.
2: 그렇게 되면 이건 내 거를 가져간 것 때문에 100% 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 예.
2: 네, 사실 손해배상만 뭐 말씀 주셨는데 요새 법이 바뀌어서 부부끼리도 물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그러면 횡령이라든지 절도가 성립돼가지고
1: 웬일이야? 횡령 절도라니 부부끼리. 오.
2: 네, 친족 상대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예, 네.
2: 그래서 가족끼리 뭐 재산 범죄,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 같은 거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끼리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맡겨놓을 거냐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1: 예.
2: 신고죄로 바뀌었습니다.
1: 신고죄.
0: 아, 신고하면 본인이
2: 맞습니다.
0: 신고하면. 성립이 된다.
2: 네.
0: 네.
2: 그래서 당당님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서로 신고하시면 네, 뭐 푸딩 절도 아니면 아이스크림 절도로 네, 상대방이 처벌받을 이론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야, 이거 아주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됐네.
2: 네.
1: 부부 사이에.
2: 하지만 이 사연이 재밌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이혼 상황이라든지.
1: 아,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2: 아니면 뭐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0: 네,
2: 상황이라면
0: 네,
2: 이건
0: 네.
2: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 그러네.
0: 네.
1: 그러니까 뭐 요건 이제 아이스크림 건이니까.
2: 네.
1: 거봐 들었지. 내 거니까.
2: 맞습니다.
1: 당신이 다 새로 사다 와.
2: 네.
1: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0: 이런 거 말고 공용주택 같은 예를 들면 그 고시원 같은데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2: 네.
0: 거기에 뭐 자기들이 먹는 거를 이렇게
1: 각자 넣어놓죠,
0: 용기에다 넣어놨다.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게 사라졌다.
2: 네.
0: 그럴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2: 아, 이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분명하죠. 이거는 100% 내 거기 때문에 가져간 사람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고 아하. 그리고 절도라든지 뭐 횡령 같은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2: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고시원에 아니면 공용 냉장고에 누군가 물건을 넣어놨는데 계속 먹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아서 점점 썩어가는 상황.
0: 네.
2: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버리면 뭐 절도죄나 횡령죄 아니면 손괴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0: 건드리는 게 안 좋아요.
2: 안 좋다.
0: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저라도 좀 시비 걸리는 것 때문에
0: 안 건드릴, 아니,
2: 안 건드릴 것 같긴 한데 네. 만에 하나 음식이 썩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버리는 거는 저는 그 법적으로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2: 왜냐하면 절도나 사기, 뭐 횡령 같은 거는 죄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그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0: 네.
2: 근데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썩는다? 그럼 이건 더 이상 죄물로 볼 수가 없죠. 그냥 쓰레기일 뿐이니까.
1: 아,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그걸 가져간다, 아. 치운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뭐 성격 고약한 사람 만나거나.
1: 아우, 그렇지. 네. 예.
2: 네. 내 물건 가져왔다 하면서 귀찮게 할 가능성이 있죠.
1: 남의 그렇죠. 건드리지 않는
2: 그렇죠.
1: 게
2: 그렇죠.
1: 속편할 것 같습니다. 네.
2: 그리고 그런 물건도 넣어놨으면 좀 미리미리 먹거나 치우거나 하는 것도
0: 그렇죠.
2: 네, 에티켓인
0: 예의죠.
2: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0: 예의. 네. 네. 자, 다음 상담 편지로 갑니다. 지난주 저녁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데 황당하고 언짢은 일을 당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출근하느라 시간이 촉박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신도시 아파트라 평소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그날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춰서 3층, 4층, 5층 계속 층마다 시간차를 꿰두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저층이라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겠지만 14층에 살고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결국 5분 넘게 기다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보니 택배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려 있는 겁니다. 기사님이 총수를 한 번에 죄다 눌러놓으신 거였죠. 저번에도 같은 택배기사님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어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보통 한두 층은 그럴 수 있지만 5층, 6층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기사님, 엘리베이터 버튼을 층마다 계속 눌러놓고 일하시면 기다리는 주민은 어떡합니까? 그러자 오히려 당당히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1: 아니, 내 물건 나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0: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인지요? 보통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어이없고 기분 나빠서 툴툴거리면서 내렸더니 택배차 쪽에서 덤빌 기세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용료도 제가 내고 살고 있고 평소 기사님들 공동 현관 출입하실 때 엘리베이터 잡아드리고 또 주민들 바쁜 시간 아닐 때는 수거하시거나 물건 내려놓으실 때 다 기다려드리거든요. 변호사님, 다음번에 또 택배기사님을 만나면 제가 당당하게 주민의 권리로 말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1: 자, 그러니까 택배기사님이 배달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층마다 눌러놔서 주민인 우리 당당이님이 불편을 겪은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주민의 권리를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2: 네.
1: 네. 막을 수 있을까요? 주민의 권리로.
2: 저도 종종 겪는 일입니다.
0: 아마 그래요.
2: 네, 겪어보셨을 거예요.
1: 네. 네.
2: 보통 이제 빨리 배달을 하시려고 여러 층 눌러놓고 문 열리면 던져놓고 오시고
1: 싹 하시고
2: 네, 오시는데 네. 사실 별도 규칙이 없다라고 네. 하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얘기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1: 없어요.
2: 네. 그냥 내 목적지가 1층인데 비해서 그 택배기사님의 목적지는 그냥 5, 6, 7, 8, 9층 이런 상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아, 뭐라고 할 수 없고.
0: 네.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요.
0: 근데 뭐 사실 택배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뭐 땀 냄새가 난다, 뭐 같이 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뭐랄까요 인권 모독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주민들도 또 있으시거든요.
2: 그렇죠.
0: 그런데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 물건을 지금 날르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는 주민 등 주민분들 것을 나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층층이 누르면서 서비스를 하는 중인데 이런 주장도 하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아니 무슨 네. 내가 내 것 때문에 이러느냐 네. 이런 얘기.
2: 그래서 자꾸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0: 단지별로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1: 네,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 규정을 만드는 거 역시도 아파트 주민들의 자유이긴 해요.
2: 예.
0: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공용구역,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은 그 아파트 입대위에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원래 이 공동구역이나 공용구역은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2: 예.
0: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공용구역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이냐 아니었냐 이거가 주 다툼이 많은데요. 엘리베이터 관련된 분쟁 그 사례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아파트랑 상가가 같이 있는 그 경우잖아요. 이때 상가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엘리베이터 충수를 막아놓은 거예요.
2: 오.
0: 이를테면 뭐 4층까지만 되고
1: 네네.
0: 그 2층은 안 되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합법이다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1: 아. 네.
0: 하지만 그게 아니라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서지 않게 그냥 네. 계단으로 다녀라.
1: 네네.
0: 이제 2층 주민들이 이건 너무하다. 우리도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또 비합리적인 제한이니까 2층도 가게 하라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한 게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을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제한이라면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지만 비합리적인 제한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서 그 제한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택배를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뭐 이러실 수도 있고.
1: 그렇죠.
2: 네. 근데 약간 요새 날씨가 좀 덥고 습하고 하니까 택배 기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사연 주신 당당인도 그렇고
0: 네.
2: 약간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짜증으로
1: 이런
2: 좀
1: 겹친
2: 것 같아.
0: 맞습니다.
1: 서로가 예. 좀 서로가 잘 기분 좋게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차원의 그런 좀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그런 설례가 혹시
2: 그러게요.
0: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엘리베이터까지는 아니고 그 아파트 중에서 위가 공원인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1: 네.
0: 경우에 이제 차가 아파트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아파트 바깥에서 세운 다음에 카트로 끌고 들어와라.
1: 아,
0: 이렇게
1: 네네.
0: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 네네.
0: 이 경우에서는 택배 그 택배사나 아니면 택배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아파트까지 배송을 거부하겠다.
2: 예, 예. 보이콧을 하신 거예요.
0: 네. 입구에다가 그냥 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대응한 경우가 있어서
2: 네.
0: 좀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런 경우까지 살펴서
1: 네.
0: 규정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눈비가 오고 그런 날 또 그걸 들고 한참을
2: 아우.
1: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0: 네.
2: 편리한 네. 서비스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편리함을 누리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걸 또 너무 제한하기 시작하면 택배 가격이 단가고 부를 수가 있어요.
2: 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조금만 양보하면.
0: 네.
1: 그러게
0: 네.
1: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 이게 또 법적으로 어쨌든 주민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0: 네.
2: 엘리베이터의 이용에 있어서도.
0: 맞습니다. 네. 규정 거 엘리베이터는 공용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네,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2: 알겠습니다. 옆집 변호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들어가겠습니다.
2: 아, 들어가세요.
0: 네.
2: 내비게이션 필요 없으시죠?
0: 네,
2: 조심히 들어가세요.
0: 네,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꿉꿉한 습기 땡볕 더위 다 날려줄 노래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습득 시즌 인 더 선.
2: 정재욱의 노래.
1: 정재욱의 노래. 시즌 인 더 선이죠. 저희 10시 5분에 명곡 극장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가 함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4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선을 통과하려던 이란 유조선을 사격해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호킨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AP통신에 오만만에서 최소 4차례 봉쇄막을 뚫으려 시도했던 라빈호의 엔진룸에 사격을 가해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응해 이달 15일 미군이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이란 선박이 차단된 건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유조선 벨마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임자이자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보다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미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은 관리들을 인용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강경파 정부가 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망을 품은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이 오랫동안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지만 알리 하메네이가 이에 주저했고 이런 태도가 진심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 한군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 한 명당 미군 한 명을 보복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맛집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빈 화장품 용기를 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건 국내 한 화장품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리필 행사의 모습입니다. 브랜드에 관계없이 빈 용기를 들고 오면 샴푸나 바디워시를 무료로 채워주는데요. 덕분에 용기가 다시 쓰여서 폐기물이 줄어들고요. 회사 측은 홍보 효과와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6: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거창하게는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노래, 소박하게는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6: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여성시대 홈페이지나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7: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6: 여성시대입니다.
8: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2: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1: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2: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3: 영차, 영차, 영차.
1: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 여성시대
2: 명곡 극장.

0: 시간 참 잘 가요. 어느새 7월에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 그러네요.
0: 자, 토요일이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옛 추억, 사연에 한번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첫 곡은 미니로 김명희 님이 주셨어요. 저는 2020년 6월에 남양주시 오남체육공원 근처에 편의점을 개업해서 작은 아들과 12시간씩 일한 지 벌써 6년째예요. 처음엔 계산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많이 힘들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어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합니다.
0: 이야, 이 곡 좋죠. 확실히 처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서툰 시기가 말이죠.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다 보면 또 늘어나잖아요, 실력들이.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다 보면 강해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벌써 6년, 횟수로 7년째 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0: 이제는 프로가 되셨을 김명희님의 명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0: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왔고요. 나의 서툴고 풋풋했던 시절을 함께해 준 노래들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네, 이번에는 8781님의 명곡 소개할게요. 전에는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다 같이 노래 한 곡을 부르는 프로젝트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아쉬워요. 여성시대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동률과 친구들이 함께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신청합니다. 무려 유희열, 이상순, 윤상, 정재형, 박정현, 정순용, 하동균, 존박, 하림, 이적, 이영현, 스위스어로 나윤권님이 같이 불렀답니다.
0: 이야, 멤버들이 어마어마하네요. 20가 야 하나 둘 셋 엄청납니다.
1: 네. 네.
0: 김동률 씨와 친한 뮤지션 또 친구들이 총출동한 거라는데 게다가 다 노 개런티. 그러니까 우정 출연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분들 한번 다 모여봐요. 여성시대에. 어떻게 한번.
1: 가능할지.
0: 내 밑으로 모여 이런 거.
1: 아, 내 밑으로 한번 모여보라 그래요.
0: 제가 대신 한번 전해볼까요?
1: 네. 뭐야?
0: 그러니까 누구세요?
1: 누구세요? 뭐야?
0: 자, 김동희 씨가. 근데 저 이 노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법. 야, 정말
1: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0: 저도 김동률 씨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좀 생소한데.
1: 그러시구나.
0: 근데 부른 가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근데 만약에 이 우리 일종 씨가 뭔가 이렇게 예. 노래를 함께 부른다면 누구누구 함께 불러서 부르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0: 제가요?
1: 네. 제가요?
0: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부르는데
1: 왜요?
0: 누구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1: 아니 그럴 수 있다면 가정 아래.
0: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카리나는 좀 불러야 되고.
1: 카리나.
0: 예예. 예. 그다음에 아이브의 장원영도 좀 불러.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렇게 셋이 하죠 뭐. 아니 그럼 왜
1: 물어봤어요? 그럴 거면.
0: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센터 할게요.
1: 그러세요.
0: 자 정말 의미 없는 예, 대답이었네요.
1: 자 신청하신 노래 듣죠. 도입부터 엔딩까지 파트별로 누가 어디를 어떻게 불렀을까 찾아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김동률과 프렌즈가 함께 부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네, 8781님의 명곡 듣고 왔습니다. 김동률과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마어마하죠. 유희열, 이상순, 윤상, 정재영, 박정현, 정순용, 하동윤, 하동균, 존박, 하림, 이적,

0: 이영현 스위스로 나윤건 등등이 함께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1: 이어지는 명곡 6963님이 주셨어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 라디오에서도 듣고 싶어요. 세기말 감성은 언제 들어도 참 좋더라고요. 은지원님 음색이 인상 깊은 잭스키스의 예감 들려주세요.
0: 오, 잭스키스의 카리스마 리더.

0: 중에서 음색이 특히 좋은 가수들이 많이 맡는다는 바로 그 버스.
1: 예, 근데 은지원 씨가 맡았구나.
0: 네, 근데 래퍼 중에도 노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1: 어, 많죠.
0: 네네.
1: 예, 뭐 다듀의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씨도 잘하고요. 원슈타인도 잘하고 윤미래 씨는 랩도 잘하는데 노래도 뭐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0: 네.
1: 예. 뭐 GD 뭐 또 그 요새 이영지.
0: 영지.
1: 네.
0: 네.
1: 랩도 잘하고. 예. 우리 누님도 랩을
0: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했던 노래 중에 대사가 들어갔지. 그걸 랩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요.
1: 네. 아, 예전 노래들 중에 그런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노래들.
0: 네, 맞아요. 있었어. 그런 게 제법 있었어.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도입부. 은지원 씨의 노래 실력이 기대되는 노래. 제키의 예감. 명곡극장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Come on.

0: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무더위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연일 늘어나고 있고요.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면서 경주에 이어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대구 달성군 남부에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이 북한 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도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까지 비구름이 내려와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오늘 소나기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고 지낸 감성 세포를 깨워드립니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여성시대 명곡극장. 4부 첫 곡은 미니로 박도훈님이 주셨네요.
1: 저는 현장에 나갈 때 꼭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하루는 부서 직원이 모자를 안 쓰고 나왔길래 너 왜 모자 안 썼어? 하니까 직원이 얼마나 오래 있으시려고요? 하네요. 현장에선 잠깐이라도 모자를 꼭 써야 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팀장의 위치 그리고 부서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제 마음을 왜 다들 몰라줄까요? 아휴,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 한여름의 열기인데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노래가 생각납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합니다.
0: 아, 물론 더우면 땀 차니까 모자 쓰기 싫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진짜 중요하죠.
1: 예, 내비둬야 돼요. 어? 내비둬야 된다고.
0: 내비둬요?
1: 한번 지독하게 겪고 나야 그 위험을.
0: 어머.
1: 다시는 이런 일 안 하죠. 근데 이게 관리자 책임이기 때문에.
0: 네, 이건 꼭 쓰게 해야죠.
1: 안전 뭐 필수죠.
0: 필수입니다,
1: 이걸
0: 필수.
1: 얼마나 오래 있으시려고요? 아니죠. 이런 말 위험합니다.
0: 그럼요.
1: 더위에 진짜 열 먹고 쓰러지면 어떡하실 거야.
0: 네. 그래. 아니 모자 안에다가 뭐 좀 시원한 거라도 올리고 쓰더라도 어쨌든 안전모를 꼭
1: 써야지.
0: 쓰셔야 돼.
1: 네.
0: 자.

0: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고 예, 미리 챙겨주는 팀장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1: 아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를
0: 맞습니다.
1: 네, 불러올 수 있죠.
0: 네, 참 다들 그 자리 돼봐야 그 팀장의 외로움,
1: 맞아, 맞아. 알죠.
0: 관리자의 그 힘듦
1: 네, 알지.
0: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노래로 위로해드립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0: 뭐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예, 여름엔 역시 이런 노래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네. 여름 노래가 있거든요.
1: 네.
0: 유드래곤, 린다 G, 비룡이 함께 부른 노래 다시 여기 바닷가였습니다.
1: 유드래곤은 유재석, 린다 G는 이효리, 비룡은 비, 정지훈.
0: 네, 맞습니다. 이게 그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만든 그룹이죠. 이효리 씨는 성이 G, 이름이 린다. 영어 이름이라서 린다 G로 가는 거고요.
1: 참 이름도 다들 참
0: 잘 지어.
1: 네, 잘 지어요. 네. 아주 반짝거려요, 재치가.
0: 맞습니다.
1: 네.
0: 아니 우리 희은 누님도 만약에 부캐, 예 이거 하나 만드신다면 이름을 좀 뭘로 하고 싶으세요?

0: 나 모르겠는데.
1: 그래요?
0: 별명이 뭐 화곡동의 맨홀 뚜껑이었는데 부캐로 하기에는 좀.
1: 아니 사실은 것도 아닌데 웬 화곡동에.
0: 화곡동에 살았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람들이 웬만큼 한 거를 버럭 안 하고 그냥 봐줘요 웃으면서.
1: 아, 네네.
0: 그러니까 내 머리 위로 이제 탑을 쌓는 거죠. 결정적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제 탑이 무너지는 거죠. 이를테면 그걸로 이제 버럭 하는데.
1: 아, 맨홀 뚜껑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걸로?
0: 예, 근데 이제, 아니, 맨홀 뚜껑에 빠진다는 거죠, 느닷없이.
1: 아.
0: 그런데 도대체 이 일로 왜 저렇게 화가 나나? 어떻게 내가 이 일로 저렇게 당해야 되지? 하지만 사실은 나는 적금을, 적금을 했다는
1: 쌓였다가.
0: 얘기죠. 그래서, 네.
1: 화곡동 맨홀 뚜껑은 너무, 저기.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면 영어 이름으로 What's your name?
0: 너 이름이 뭐니?
1: What's your name?
0: 너 이름이 뭐니?
1: 좋다.
0: 다음 명곡 소개할게요.
1: 네.
0: 최유미님 83학번입니다. 대학 입학해서 처음 나이트에 갔을 때 꽝꽝 울리던 F.R. 데이빗의 Was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부탁드려요.
1: 아, 명곡 극장에 뭐 첫사랑 혹은 첫 번째 이별 이런 추억은 많았는데 아, 입학해서 처음 나이트 그러니까 첫 나이트는 또 처음입니다. 얼마나 설레게 야, 그 왜 음향이나 이런 스피커에
0: 맞아.
1: 놀라잖아. 쿵쿵 막 내 몸이 떨리는 그
0: 아니, 몸만 울려요? 뱃속에 내장이 떨리는 그러니까. 거지 진짜.
1: 아, 그러셨구나. 문자로 또 2490님은요. 80년대 나이트랑 로라장까지 접수했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0: 롤러스케이트장도 많이 갔었지.
1: 아,
0: 또 어떤 세대는. 우리는 네. 몰라요. 롤러스케이트장.
1: 예. 저는 저 알죠.
0: 네,
1: 그 끝 무렵에 제가 좀 학창시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뒤로 못하면 못 가 거긴.
0: 아예 그럼요.
1: 아, 뒤로 못하면 못 가겠더라고.
0: 못 갔죠?
1: 못 갔어요.
0: 그럴 줄 알았어.
1: 자,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F.R. 데이빗의 워즈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출신 3인조 남성그룹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80년대 대한민국을 아주 신나게 흔들었던 노래들이죠.
1: 네, 이번에는 안귀영님의 명곡 소개합니다. 여름 요맘때면 이럴 때 생각이 납니다. 아빠가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랑 붙은 단칸방에서 식구 5명이 옹기종기 살았어요. 장마철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바가지를 받쳐두고 잤죠. 천장 위로는 도둑 고양이들도 다다다다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거의 없고요. 고양이는 즉 도둑 고양이라는 개념이라 다들 무서워했죠. 아니 치는 게 어느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깨니 제 이불 위에 도둑고양이가 떡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0: 오호.
1: 얼마나 놀랐을까.
0: 그래.
1: 놀라서 엉엉 울었더랬죠. 지금도 저는 왜 고양이를 키워 나는 무서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낭만? 낭만?

0: 체리 필터에 낭만 고양이 들려주세요. 진짜 기절하셨겠다.
1: 아니, 얼마나 놀래요. 눈 떴는데 모르는 그래. 고양이가 이렇게 떡하니 앞에 있으면.
0: 떡하니 이불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우. 야. 그 눈빛. 아우.
1: 그럼에도 노래는 낭만? 고양이 앞에 낭만이 붙는다고?
0: 낭만 고양이.
1: 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대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7: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은 낭만,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준비했습니다.
8: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 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 선을 간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액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4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 3,026만 달러로 지난달 6억 3,296만 달러보다 4배 많았습니다. 반면 투자자 예탁금은 104조 2,975억 원으로 지난달 4일 139조 6,948억 원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이 회장과 황 CEO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정 회장은 자율주행과 로봇, 제조 AI 사업, 이혜진 의장은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 CEO는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만찬을 함께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낮 1시 반쯤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미국 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여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을 무효로 한 1심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유쾌한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유성입니다.
2: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2: 네, 여러분께서는 육개상계통

0: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사의 표명 시점이 이번 수요일 민주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직후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기사일 뿐이다. 확인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정성호 장관이라도 그렇게 이건 안 된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에다가 넘겼고 이림을 하셨고 또 국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천신만고 끝에 격론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또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또 이 마무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사의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0: 그러니까 정 장관이 그동안 이 경찰 수사의 견제장치 필요하다. 게다가 장영기 사건으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여당이 속도전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2: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제 채택해서 올릴 그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부서하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 남는 거잖아요.
0: 네.
2: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말과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데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나는 사의를 표하는 게 맞겠다. 아니, 여당이 이렇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동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항의 차원이다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여당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본인께서 법무부 장관 앉아 계시는 것이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여당 의원들도 지금 국회에 법무부 장관 불려 나오면 거의 뭐 박살 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본인도 감정이 상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진짜 정치가 실종되는 것 같고요. 수기가 없는 것 같고 토론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전당대회 속에서 뭐 지금 진영을 막론하고 전체 진영 다요. 김민석 후보 뭐 정의기 후보 다 포함해서 정청래 후보까지 이 문제 있어가지고 일단 전당대회는 넘겨야 된다.
0: 그 정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을 엊그제 만나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약간의 무기력함을 느낀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3: 그렇죠. 오죽하면 얼마 전에도 국회 와서 여러 얘기하다가 그 비공식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저녁 자리에서도 호소를 하고 기자들한테는 의원 나리분들께서 잘 하시겠지 이 정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거의 이게 통과라기보다는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본인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굳히신 것 같고 뭐 사의 표명은 그 전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당 운영 그리고 국회 운영이 이대로 가도 되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보면요. 정성호 장관이 국민의힘 정권의 법무부 장관처럼 보여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당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은 뭐 정부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대당의 장관이 아닌데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민주당 오선 의원이잖아요. 같이 이제 장관 관두면은 또 국회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전당대회 때문에 저는 이러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중요하냐 국민이 중요하냐 이 명제에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통과돼서 왔어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 형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왔을 때 정말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0: 결국에는 장관을 사퇴하고 내가 국회로 돌아가서 이 형소법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구두로 대통령께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 돌아오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겠다. 지금 이게 보도의 요지인데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일단은 중수청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있어달라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사표를 수리할까요? 아니면 반려할까요?
4: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정성호

0: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22일인데요.
1: 민주당이 뭔가 지도부가 확정을 하고 나서.
0: 네. 원내대표가 뭔가 방침을 확정하고 네.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당론으로까지 이어졌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 그 전에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 보안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고, 그래서 뭐 홍교원 의원이라든가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주도로 여러 가지 뭐 대안도 내고 토론회도 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번 주 수요일 즈음에서 갑자기 기류가 확 바뀌어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뭐 별다른 어떤 대안이 생겨서가 아니고 갑자기 그냥 회귀한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저는 이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전혀 없었을까. 저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안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교감하에 갑자기 기류가 돌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는 회의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1: 지금 화요일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수요일이고요. 이제 예. 화요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형사소송법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그 의사가 서로 달랐던 건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말씀 드렸지만 청와대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몇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법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내 의견은 이렇고 국회에서 잘 만들어주세요라고 넘긴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성호 장관은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일부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무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어필을 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격론적인 토론이 오고 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별다른 대안 없이 뭐 이게 기류가 바뀌었다? 그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안을. 그래서 그 보안책이 사실상 그게 완벽하게 우리 강수영 변호사 같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점을 100% 해소할 수 있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나름대로 또 더 진전된 안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고 이제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갈등만 더 커진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마무리하자라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은요. 뭐 물론 이 당대표가 마치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사퇴하는 것처럼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업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또 그게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일부 개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봐요.
0: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보안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과 다르게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기로?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교감하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한테 이송됐을 때 네. 거기서 그대로 공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그래.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거부권 행사해야 이체 맞는 거잖아요.
2: 왜요?
0: 왜냐하면 대통령의 본인의 의중은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였잖아요.
2: 그런데 이름은 했잖아요. 이름은 했으니까 본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0: 본인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양보하는 쪽으로 가실 거라고
2: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1: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진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혹은 내가 국회로 돌아와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근데 또 지금 다른 시각은 대통령과 뭔가 이제 더 이상 교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무력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시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21일 화요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형소법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전당대회 상황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봐요. 친명계는 급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다고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이러다가 김민석 후보가 박찬대 전 원내대표 상황이 될 수 있다. 진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형소법 빨리 처리돼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표를 깎아먹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 국민에 대한 이게 맞다면요.

0: 국민의 이익을 전당대판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후과를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민주당.
1: 저도 마찬가지 걱정인데요. 의원들이 갑자기 원내 지도부의 기류가 변화했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진단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안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대통령은 의중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폐지를 안 했다가는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외면을 받거나 문자 폭탄을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패배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치적 미래도 다 걸려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당대회 전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모두 다 피해보니까 적당히 일단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한참 전부터 마음속에 거의 90% 이상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토론회 하고 이런 과정들도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 제가 근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요식행위처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결론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다 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보완책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다 결론이 났습니다. 당론 채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2: 잠깐만요. 그 네.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돌아와서 정 장관 사표 수리가 될까요? 반려가 될까요?
3: 저는 수리...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2: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정 장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는 지금 내가 여기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은데.
0: 사표를 수리해야 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대통령이 아 진짜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를 찬성하는구나라고 읽죠. 그 신호가 되겠죠. 더 확실하게 사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당대 상황만 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 안 내도 경제랄 판인데요. 여기에 반대하니까요.
2: 오히려 그 메시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수리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
0: 내가 임명한 장관이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몇 번씩 하고 있으니까 경질을 해야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통령님은 무슨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3: 저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극적인 말로
0: 아니 자극은
3: 대통령과 당과 정성호 장관을 쉽게 말해서 정성호 장관한테 총대를 매게 하는 그런 듯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희생시켜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뭐 더 이상의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몇 차례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이걸 만드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숙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완이 됐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어차피 정성호 장관도 할 만큼 했고 또 본인의 나름대로 관철하라고 했던 것을 어쨌든 본인도 못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뭐 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마침 다른 개각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4: 근데 정성호 본부장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통과되게 생긴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사실 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힘들던 어떤
3: 이래도
2: 어떻게 해야 돼요?
4: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막아내셔야 되고
2: 막아내야 돼요.
4: 막아내야
2: 되는
4: 거고
2: 거부권
4: 촉구를 하고
2: 요청을
4: 본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설사 그게 대통령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아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을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랑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상태는 다르잖아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안수사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권리라는 건 이제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여론조사상으로 봐더라도 심지어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안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가 더 높잖아요.
3: 이런 제가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했어요? 그런 말을 합니까?
4: 그게 말입니까?
3: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본인 입장 이렇게 밝혀가지고 국회에다가 이름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다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국회에다 이름한다고 그런 얘기 뭐하러 했어? 그렇게 또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4: 그럼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국회한테 떠넘기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공포해버리면 대통령도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겠다는데 그걸 그냥 용인하겠다는 거잖아요.
2: 네, 어쨌든 대통령의 워딩은 국회에서 이제 숙고를 하라, 숙의를 하라 이제 이렇게
4: 했잖아요,
2: 한 건데.
4: 네. 결국.
2: 연합뉴스에 오늘 이제 정 장관이 인터뷰

0: 우리 할 때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일 같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고 의지도 없다. 그러니까 당에 가서 뭔가를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로 사의 표명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다 통과됐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만약에 이게 늦어져 가지고요.

0: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전제는요, 그 법률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남기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없애는 걸로 전제를 하고.
3: 그러니까 어떻게 보안책을 더 네. 강화하냐.
2: 그리고 보안책도 중요한데 이게 보안책 빼고서도 중요한 문제가 많은 게 형사소송법 체계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치. 모순되는 점들을 없애야 돼요. 위헌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검사는 수사권이 하나도 없는데 검사가 구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열흘간. 그런 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형사소송법이 디테일한 걸 잡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체계를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그에 맞게 모순점이 없도록 찾아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매우 논의가 박약해요.
3: 자, 그럼 논의가 박약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에 그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하고 또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끔 아주 디테일하게 보안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려되는 점들이 이제 충분히 그러면 반영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
0: 사회적 약자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사회적 약자. 자, 범죄 피해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강력 범죄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라고 인정된 사람이어서 보안 수사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내가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을 때 마음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서 7대 범죄로 나누고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또 갈라놓습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바로 반격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왜 8대는 안 돼요? 왜 9대는 안 돼?
4: 더 말씀 좀 드리면 이 정말 박약해요. 박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0: 박약해.
4: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처음 봤거든요. 보안책 있는 것. 제가 그냥 처음 봐도 반박을 다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4: 중수청에서 보안수사하는데 중수청도 경찰이고 경찰에서 결국 보안수사한다는 건데 이거는 말장난이고 두 번째로 7대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형사사건을 해보면 범죄 죄명이요. 바뀝니다. 7대 범죄를 한번 딱 확정해놔서 끝까지 그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일반 살인죄가 강간살인이 되기도 하고 뭐 상해치상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대 범죄 자체 종목이 바뀌는데 무슨 수로 그걸 확정합니까? 수사 대상을.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 전혀 빠져 있는데 공소 그러니까 기소한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강성현 변호사님 아실 거예요. 범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가 지금 기소한 이 범죄는 불충분하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공소장 변경할 경우에 다른 범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판 중에 그럴 때 검사 수사권 없을 거예요. 그때도 보안 수사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미비하잖아요.
2: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7대 범죄는 내용이 뭐냐면 7대 범죄인 경우에 무조건 검사한테 사건을 일단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보안수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려면 사건을 일단 받아서 기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3: 그게 전권 송치죠.
2: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기존의 논의는 전권 송치도 폐지한 게 하나의 자랑으로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3: 아, 예, 예.
2: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검사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막아놨는데 그럼 경찰이 사건을 이상하게 수사하면 어떡할 거냐. 아, 그럼 보안수사 요구하면 되지. 아 근데 경찰이 사건을 안 보내는데 어떻게 그 보안서 요구를 하냐. 이렇게 되니까 정권 송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3: 예, 예.
2: 근데 조금만은요. 지금 정권 송치를 하고 있는 범죄 영역이 이미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동학대 범죄하고 가정폭력 범죄는 지금도 정권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2: 그 정권 송치는 마치 사회약인 것처럼 얘기해도 그 두 영역은 지금 하고 있다고 예외를 열어주고
3: 예?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상작동 해왔느냐를 서치를 해야죠. 아동학대 범죄를 정권 송치했더니 검사가 사건을 갖다가 막 왜곡시키더라 이런 사례가 있는지 통계를 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논의까지 심도 있게 하는지.
4: 너무 졸속이에요. 이거 진짜.
3: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 11명이 폐지 반대법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 의총전에도 의원 단체방에 반대 목소리들이 나올 만큼 이제 당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한규 의원이 당론 채택 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는 광고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로 격상등 보드려 있습니다. 전남 광양, 경북 고령군과 포항, 대구 달성군 남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중국인 오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가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9: 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가 넘어갔었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당론 채택 과정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보안책으로 충분히 이런 갈등들, 그 이견들이 뭔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10: 저는 그건 같지 않고요. 그냥 아까 말씀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냥 전당대회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뒤엎으면 안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이 정도의 러프한 합의인 것 같고요. 보안 피해자 보안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것 같지 않고요. 그건 나중에 일단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걸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미루면은 전쟁 나고 분열되고 모든 캠프에 다 손해고 이러니까 안 돼라는 이해관계에 공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뭐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럼 지금부터는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검찰개혁 완수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불가역적으로 끝났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뭐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정천의 후보가 그거 아니고요. 이제 그 법안이 적용됐을 때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법은 바뀌는 겁니다. 개정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래 전당대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그 이후에는 면밀하게 뭔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우려하는 것이 공수처처럼 그냥 해놓고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돼서 뭐 정파를 떠나고 개파를 떠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부터는 제발 좀 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기대가지고 표 오는데 방해되는 걸 하면 안 돼. 그런 거에서 이제 탈피돼서 전당대회 끝났으면은 선거까지 또 남았으니까 지금 그때부터는 진짜 정치를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9: 이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빠르면 7월 국회 처리가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당장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송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0: 장관이 사표가 수리가 돼서 지금 당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1: 아니, 당론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당론으로 일단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해당 행위가 돼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설사 국회 돌아가서 중심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결론은 바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저는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저는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성호 장관 그만두시지 마시고 직을 걸고 직은 그냥 도망치는 걸로 걷는 게 아니라 막는 걸로 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길 바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0: 거부권
1: 행사를 하셔서 아까 강수영 변호사님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숙제가 남겨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숙제 풀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미 사고 다 나고 그다음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수정하지 말고 애초에 사고가 뻔히 날 것이 보이면 명백히 보이면 사고 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0: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은요?
2: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 류재 변호사님 말씀 잘 이해했는데 국민의힘이 뭐 옛날에 검찰들의 만행을 저지르고 그럴 때도 좀 저렇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쨌든 아쉬운 면이 많지만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따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3: 한숨 쉬고요.
0: 조국혁신당이 이 국회 협조 조건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압박하기도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4: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키고 여러 가지 뭐 공을 세웠다가 하는데 지금 대접이 시원치 않으니까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것도 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장관이랑 싸우는 장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막 엉뚱한 거 갖다 붙이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 그러고 네. 숨도 안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말을 들어준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5: 저도 정말 짧게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제한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 지금 저렇게 바뀌는지부터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야기로 넘어가죠. 결과가 나왔는데 당대표 후보는 기존 예상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파전이 됐는데 이제 결국 본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후보들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후보는 내가 대세다라는 거고 반면에 김민석 후보 측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크게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뭐 어떤 쪽이 맞는 거예요?
2: 네, 저도 캠프에 다 물어보니까 어떤 캠프는 우리가 가반 넘었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캠프는 우리가 뭐 최소 6%에서 한 10%는 이겼으니까 앞으로 캠페인을 무리하지 않게 해도 될 것 같은데
0: 이건 예비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요.
2: 예.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결과를 알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뻥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최고위원들도 다 캠프별로 나름대로 이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예. 이 정황상 상황상 반응도 이런 걸 평가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은 근데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이제 호남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해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결국에는 뭐 잘 협력하지 않겠어? 이런 주장도 믿음도 있고 네. 또 유시민 작가에 대한 확실히 인기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고개는 갸우뚱하지만
0: 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
2: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어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수위는 진짜 아예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저런 비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들이 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쉬운 어떤 경쟁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두 개를 가지고 네. 상당히 김민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왜 흔들리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호투표제가 어떻게

0: 구현되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1위 한 표 나오면 1위를 누가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의 2위 표가 어디로 갔는가도 중요한 건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 선호투표제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1: 그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미디어토마토의 20일 21일 무선 ARS 조사입니다. 국민 전체에서는 정청래 33.7 김민석 22 순이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4 김민석 후보가 37.5%였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조사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에서 국민 전체 정청래가 25.7 김민석 25.1 21.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36.1 정청래 32.6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앞선 조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과 2주 전 이렇게 각각 있었는데 그 추이를 보면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뭐 이렇게들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2: 그렇죠. 양쪽 후보가 협공을 하는 모양새로 그 진행이 되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는 좀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한때는 정청래 후보 출마 선언하기 전에 저분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한 2, 3주 전이에요. 2주? 2주 정도 된 것 같,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나왔다는 게 결국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똑똑하게 영리하게 지금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내가 굉장히 핍박받고 있고 나 약한데 나 그래도 뜻을 위해서 하겠어요. 이렇게 지지층에 소구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 같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한 분으로 나왔으면 선호투표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 승리메이커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한 사람이 잘 버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버틴 한 사람이 1등처럼 보여요.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이 정치적으로 해박하시고 정치감각이 정무감각이 세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아니겠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 전당대회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지금 흐름 어떻게 보세요?
3: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대로 선호투표제를 대입해가지고 여론조사대로 투표가 된다면 김민석이 승리해요. 지금 보면
1: 네.
3: 정청래가 1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호투표는 2위표 이제 3위표가 넘어가니까 네. 송영길 후보를 1등으로 찍은 사람들이 2등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비율을 보면 뭐 김민석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의 권리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두 배가 넘어요. 김민석 후보가 두 배 넘게 앞서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이게 뭐 권리당원에서 뭐 대단한 어떤 민심의 이반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주요하게 보는 거는 수도권에서 갑자기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 비해서
1: 네.
3: 다른 여론에서는 이런 흐름이 안 보여요. 다른 지역에서는. 근데 유독 서울에서 7%, 8% 가까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1: 그건 왜예요?
3: 그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주 간격이거든요. 같은 조사에. 그래서 이건 아마도 뭐 영향을 굳이 따지자면 유시민 작가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근데 그러려면 전국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울에서만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건 좀 더 저희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민주당을 내가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 비율이 한 22%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요.
1: 네.
3: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시민 작가의 효과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은 우리 정통 민주당 지지층들을 지금 서운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실패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역으로 말을 하면 지금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전당대회에 약간 반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진단을 한 거다. 그냥 알려준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선호관계는 뭐 알 수 없지만.
4: 양쪽으로 네. 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이거는 뭐 큰 대세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러다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0: 왔거든요. 최근 2주간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친문 계열의 의원들이 뭔가 비판적 메시지를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날리고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김민석 후보 불러다가 CCTV 틀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돼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대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견고하게 방어를 해내고 있다. 라고 얘기가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저는 뭐 친청계로 분류되는 세 분이 들어갔다. 뭐 이거는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네. 생일 투표, 분산 투표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다만 탈락한 분들 중에서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을 자처했던 이건태 의원 그리고 공소취소 모임을 했던 박성중 의원 그리고 기탁금 문제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도 볼 수 있는 정민철 후보. 이분들이 핀셋처럼 마치 콤팩트하게 타격한 듯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1: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0: 그렇죠.
1: 탈락했다?
0: 뭐 명피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명으로 흔히 분류됐던 분들이 골라서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민심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유시민 작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민주당 지지층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겠다.
1: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와 맞붙었던 박찬대 시장 사례가 소환이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제가 그 8분
1: 그러니까 막상 막상 열어보면 당심이 다를 수 있다.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2: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 이기는 거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도 여론조사를 정확히 봤을 때 적어도 이기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작년에 썼던 저희 당 대선 경선에서도 끝까지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봤었거든요.
1: 네.
2: 그게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 벽이라는 게 하나 있고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전체는 이겨도 뭐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많이 이기고 해서 계산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흐름이 정청래 후보한테 무게를 실어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거기에 8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들어갔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제일 놀란 게 박성준 의원이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분이 지금 보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금에 따져보면 정청래 대표 시절에 한민수 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선수는 하나가 더 높아요. 원내 수석까지 하고 재선이잖아요. 이분이 나와서 8등 안에 못 들었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태 의원까지.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사후적이지만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찍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론은 친명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한다.
3: 근데 지금 최고위원 얘기 저 이따 할 줄 알고 제가 뭐 안 하려고 했는데
1: 저도요 이따 하려고 그랬었는데 훅 넘어가 버렸네요.
3: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류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친명 후보들이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의외 인물들이 근데 그건 당연히 친명 후보가 11명이고 친청 후보가 3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명 후보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뭐 어차피 떨어지신 분이께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박성준 의원이 그럼 왜 떨어졌냐.
1: 네.
3: 지금 올라가신 분들을 면면히 보면은 이게 분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박선원, 최민희, 김용 이 세 분은 원래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예비 경선 하기 전부터 이분들은 1, 2, 3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럼 나머지 4, 5, 6, 7, 8인데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청 후보의 나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분은 전북 도당위원장을 준비하면서 전북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미아 후보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고 약자이고 장애인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에 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오랜 험지에서 당직 생활하면서 중앙위원들에게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호응을 받는다. 거기에 김부겸 후보가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분도 고정적인 표가 있는 겁니다. 김용호 후보 같은 경우도 중앙위에 영향력이 있고 송영길 후보의 과거 당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송영길 후보의 유일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영역별에서 확실한 표밭이 표가 있는데 박성준

0: 후보가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기반이 좀 약했던 걸로 평가된다.
1: 그러니까 친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어떤
0: 당연히 친명이 많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2: 아니 근데 그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박성준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앙위원회 어떤 장악력 이런 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대통령이랑은 더 가까운 분으로 분류됐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재명 디스카운트 아니냐는 거예요.
3: 그때 그 자꾸 그쪽으로 예.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이제 추이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에게 부자가 몸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제2의 박찬대 된다. 전략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흐름이 좀 기울고 있다. 이거를 감지하고 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4: 그러니까 기운 정도까지는 이제 변화가 감지된다는 건데 완전 원사이드의 뭐 압도적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중앙위원회 표가 거의 뭐 1000배는 2000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본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위원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거의 선거들이 오간 거라 이게 권리당원의 표심을 이거 가지고 감지하기는 어려워요. 예비 경선은.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점으로 내세워야 될 게 대통령하고 1년 동안 발을 맞춰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부 그 당심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다. 상대 후보보다는 내가 훨씬 유능하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그게 흐려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하고 싶은 게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여당에서도 착착착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거 사실 여당 내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국무회의하고 이 여당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때까지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하고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 나는 정책적 아젠다를 같이 설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 실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막 흐려지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제 다시 본령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강점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박 전 의원께서.
1: 예. 아까 우리가 유시민 작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시민 작가 이번 주까지만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다시 뉴스 하이킥 등을 비롯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뭔가 진단을 내놓은 건 아니고 이제까지의 나의 진단이 이런 거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쩌면 유시민 작가가 그냥 제대로 진단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5: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본인이 용감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비난하는 분들의 초점은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어. 과거에도 이랬지.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랬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들여다보냐. 그건 제가 볼 때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깝고 뭐 안타까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
1: 네.
5: 김민석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1위 후보 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얘기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희 당의 신천지 관련한 의혹이 있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라.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를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서 총리를 흘려서 1년 있었던 사람이 자당으로 와서 여당으로 와서 여당을 위헌정당으로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자기 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물론 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위헌정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장에서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 전략이 맞냐 그 생각은 전 해야 된다고 봐요.
1: 그 신천지 근데, 예 신천지 예.
0: 네, 이 얘기는 좀 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방점 찍은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이중당적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아까 KSOI 그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열세를 갑자기 맞았잖아요. 그 이후 보니까 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 중에 9.5%밖에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57.3%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주당과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 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신천지 민주집단 가입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0: 그러니까 그 지금 위원장당 얘기에 나왔던 건 종교
1: 10초.
0: 네, 이게 신천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 위원장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야 1인 1표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정리해야죠. 네.
1: 알겠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0: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근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시간 21일에서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쿠팡 문제를 비롯한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국내 디지털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과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4일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천억 달러, 원화로 약 73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 운행을 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와 대구를 찾아 야당 주도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과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장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후 1시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박탈 규탄 집회가 열리는 김해 거북공원 방문에 이어서 대구 반월당 사거리 광장으로 이동해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대구 현역 의원 일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4단계 중에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는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남부와 중북부, 대구 달성 남부에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울산, 광주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고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1원 내린 1872.4원이었습니다. 주별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7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59.1원, 셋째 주에 15.5원 등으로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0: 하지만 중동 갈등 재점화로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손석희의 12시를 시작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처음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사람만큼이나 강한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음악들도 있죠. 이전까지 듣던 노래들과는 어딘가 달랐고 그 한 곡 때문에 다른 음반을 찾아 듣고 또 한 아티스트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게 한 음악. 이후의 취향과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에서는 박정영, 김학선, 김윤화 세 선곡위원과 함께 각자의 첫사랑 음악을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이 노래들을 쭉 모아서 펼쳐보도록 하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2: 시 주석은 투키리데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3: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4: 미국 나스닥에
5: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6: 예, 손석희의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오늘도 세 분의 선곡 위원분들과 함께하는 각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그 평일에 저희 방송은 뭐 늘 유튜브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토요일은 이게 음악 코너인 만큼 사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없이 예, 오리지널로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버가 없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음악이 중심이 놓이는 하루인 만큼 보이는 것보다는 들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눌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세 분의 선곡위원께서 제 앞에 모두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7: 네.
4: 예. 예.
6: 손석희 12시 모니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4: 그럼요, 그럼요.
6: 예.
4: 네.
7: 저는 운전할 때마다 틈틈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8: 집에 있는 날이 많아서 거의 됐습니다.
6: 예. 네. 모니터 하면서 역시 일희일비하고 계십니까?
4: 그럼요. 아, 저만 하나 봐요. 아무도

0: 저희 플레이리스트를 모두 들고 오셨는데 제가
1: 네.
0: 앞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처음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음악,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의 첫사랑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필사해서 외웠던 노래들이 가사를 외우고 직접 적어가면서 들었던 노래들을 역시 소개해드리고, 아마 한참 뒤에나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오신 첫사랑 음악을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1: 기대하겠습니다.
0: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저는 늘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 음악을 가지고 오죠. 그러나 매우 훌륭한 음악들, 이글스의 데스퍼라도입니다. 예, 뭐 이글스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죠. 우리는 뭐 호텔 캘리포니아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전에 데스퍼라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깔리고 있는데,
1: 네.
0: 그이 그룹의 창업자라고 하면 역시 이제 글렌 프라이하고 돈 헨리를
1: 네.
0: 생각할 수 있죠. 글렌 프라이가 FREY이기 때문에 글렌 프레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좀 고민했는데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돈 헨리가 글렌 프라이라고 부르더군요.
2: 근데 저희 외래어 표준법 이런 거 표기법 지켜야 되지 않나요?
0: 그거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2: 네,
0: 사람 이름.
2: 제 사람 이름.
0: 예.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시비를
2: 힌트가
0: 거십니다.
2: 아니고. 네.
0: 예. 이 노래 보컬은 물론 돈 헨리고요. 그룹 초기에 나온 곡이죠. 그러니까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마 이보다 한 5년쯤 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 창립 멤버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에릭 버든,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에릭 버든이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제임스 갱 출신의 조 월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훨씬 더좀 락적이고 팝적인 성격이 좀더 커졌는데, 이 곡은 그야말로 이제 초기 컨트리 록 그룹으로서의 이글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에 비견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 너무
0: 특히
1: 좋습니다.
0: 저 박종영 위원께서 저를 굉장히
3: 느끼셨어요? 아이
0: 지그시 쳐다보면서
3: 자, 이거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유튜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라디오 녹음도 안 하고 음악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 선배님이 너무 그손 DJ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할 때 어떤
1: 알죠.
3: 표정인지 알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니까
1: 네.
3: 아, 오늘
0: 그럼
3: 녹음 안
0: 제가
3: 하고 그냥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0: 제가 좀
3: 뜻이.
0: 오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절 지그시 보면서 그래요. 얼마나 안
3: 흐뭇하게.
0: 하고자 뭐 이런.
1: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0: 아무튼 그 곡의 구성이나 완벽함이나 뭐 이런, 특히 이제 멜로디의 완성도 면에서는
1: 네.
0: 뭐 예스터데이에 비견된다 이렇게까지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배철수 음악 캠프 그 특집 방송에 잠깐 나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취준생 시절에 좀 애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랄까 모든 취준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회에 어떻게 이제 편입되지 못하고 마치 무법자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절.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각 대학들 도서관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만 공개되지 않았어요. 예, 그타 학교
3: 맞아요.
0: 학생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신촌에 있는 한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나오면서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혼자 읍조리던.
3: 아, 또 오늘도 낭만치 사랑이야.
1: 제가 이거 유행어 되겠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낭만치 사랑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0: 하여간 그랬습니다.
1: 아.
0: 가사 중에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너의 감옥과 같고, 나에게는 낮과 밤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참그 밤에 달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와서 한창 당시에 번성하고 있던 전자오락실에 들러서 갤럭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1: 아, 그땐 대학생들도 그랬나요?
0: 아, 그럼요.
3: 할게 없으니까.
1: 아,
3: 네,
1: 진짜요?
3: 마땅히.
0: 예. 하여간 그 전자오락실이
1: 네.
0: 요즘
1: 아,
0: 뭡니까?
1: 잠깐.
0: 저 커피숍보다 훨씬 많았어요.
1: 아니.
2: 오락들이 생각나서 막
3: 네, 저도 지금.
2: 제비우스 이런 것도 하셨나요?
0: 아, 제뷰 저는 갤러그 그냥

0: 네, 마지막
1: 1편 단신문.
2: 네. 아니 저는 얘기 들으면서 막 달 막 이 어떤 막 고난 고뇌 뭐 이런 거 생각하다 갑자기 뿅뿅뿅뿅 이걸 생각을 하니까
1: 아니,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 그래도 뭐 하여간 그 당시 저의 추억이니까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좋습니다.
1: 제가 그 2011년인가에 홍콩에 갔을 때 이글스가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전날은 서울에서 공연하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공연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뭐 글렌 프라이도 있었고 지금은 아마 그 오리지널 멤버는 딱 한 사람 돈 헨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3: 돈 헨리만 남아있습니다.
1: 예, 예. 제가 어디서 그 돈 헨리의 인터뷰를 봤는데 멤버들과의 공연 활동은 2026년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 예.
1: 보면서 좀 세월이 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2: 네.
1: 자, 이글스의 데스프라도 나갑니다.

0: 예, 이글스의 데스파라도 들었습니다. 이게
1: 네.
0: 사실 뭐 라이브 버전도 제가 좋아하고 라이브 버전이 또몇 개가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스튜디오 앨범으로 차분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괜찮았죠?
2: 네.
1: 아유, 좋죠.
2: 이게 곡이 말씀대로 워낙 좋으니까
1: 네.
2: 리메이크 버전도 진짜
3: 맞아요. 정말 많고.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100뭐 이런 리스트
0: 아마
1: 있잖아요.
0: 거기에.
1: 저는 이제 예전에 공부하는 것처럼 들었던 그런 리스트에서
0: 예.
1: 제일 자주 들었던
0: 아, 그런가요?
1: 노래 가운데
0: 예.
1: 하나였어요.

0: 안 좋아할 수 없죠.
1: 이 곡은 린다 론스타트도 네. 리메이크 했었고요. 그 버전은 전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여러 사람이 새로 부르곤 했습니다. 함께 하여간 그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저희의 기분을 조금 아시겠네요. 저희 항상 예. 조심조심 선곡해 보거든요.
1: 예. 아니 뭐 일이 일비 안 하신다고 그러더니.
0: 아니 저는 한다니까요. 저는 언제나 솔직하게 한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1: 제가 지난주에 그 저 무리해 가면서까지
0: 아니 안 그래도 예. 제가 이따가 제 코너에서도 아 제 코너 제 파트에서도 말씀드리려고 예. 했는데 이틀 연속 예. 백예린 씨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나가게 택해 주셔서 예. 큰 마음 보내드립니다. 예. 지금 하트 보면
1: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2: 예. 진짜 일일비하시네요.
3: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일비한다.
2: 너무 이따가 너무한데
1: 본인 저 플레이리스트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좋습니다. 예 제가 말씀 꼭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1: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곡. 이건 조금 긴 곡입니다. 그 네. Load Out Stay, 잭슨 브라운의 곡입니다. 9분 정도 될 겁니다.
0: 네. 이거 다 트나요? 저희 방송에서?
1: 아, 제가 DJ가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는데 그걸 안 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 제가 네. 정말 이거 이거 두 곡 다 듣는다고 하면서 진짜 음악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예, 자부심을 가지셔도 네. 됩니다. 잭슨 브라운은 원래 미국인이지만 태어난 건 독일이라고 네. 하이델베르크. 아버지가 미군이어서 아마 거기 주둔하고 맞습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우 이지적이고 또한 사회 참여적인 뮤지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핵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음악도 이제 이 사람의 후반기로 갈수록 사회운동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은 그런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제임스 테일러라든가 캐롤 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7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계보를 만든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래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듣느니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담백하고 예, 그런 느낌을 줍니다. 깨끗하고 그런 느낌을 주죠. 지난번에 제가 그 잭슨 브라운의 Take It Easy를 들려드리면서 그 곡이 이제 이글스의 데뷔곡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곡자는 잭슨 브라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글스의 글렌 프라이가 전해줬던 이 그 잭슨 브라운의 뭐랄까 철저한 루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왜 그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 네. 휘파람 소리가 뼈 하고 나는 게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이 사람들이 아마 그땐 가난했으니까 좀 허름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았나 봐요. 글렌 프라이가 위층에 살았는데 예를 들면 아침 한 7시가 되면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요. 주전자 소리가.
2: 정확하게 7시.
1: 예. 그냥.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

0: 않아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1: 신기하게 듣는 사람도 루틴인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똑같은 시간에 깨요.
0: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2: 네. 약간 칸트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 같긴 합니다.
1: 진지하죠. 잭슨브라운 네. 진짜.
2: 오늘 그 들려드릴 노래는 로드 아웃 앤 스테이라고 그랬는데 이 곡은 이제 뭐 아신 것처럼 두 곡입니다. 로드 아웃과 스테이. 근데 이게 이제 메들리를 이어들을 수밖에 없는 곡이잖아요.
0: 네. 네.
2: 로드 아웃까지만 듣고 끝내려면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곡을 다 들어야 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로드 아웃은 짐을 부려서 내놓는 그런 작업을 뜻하죠.
0: 네. 그러니까
2: 노래 내용은 이제 오랜 그 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회 네. 공연을 갖는 밴드의 얘기인데 공연이 끝나고 다른 도시로 가는 여정이 반복되고 거기서 느끼는 애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배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공인 뮤지션보다도 함께 일하는 스태프진들에 대한 애정도 담고 있는 것 같고 이 곡이 실린 앨범의 타이틀부터가 Running on Empty고요. 일반적인 스튜디오 앨범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투어 중에 제작돼서 녹음 장소도 다 제각각이라고 호텔 방도 있고 뭐 네. 버스 속도 있고 예. 그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곡위원들께서 소개해 주신 왜 지난번에 컨셉 앨범 있잖아요.
1: 네.
3: 네.
2: 예. 한 앨범이 스토리를 가지고
3: 맞습니다.
2: 있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0: 뒤에
2: 있는 그 스테이라는 곡도 사실 매우 인상적인데 데이빗 린들리 단짝이었죠. 팔세토 창법이 갑자기 귀에 확 꽂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코러스를 맡은 로즈마리 버틀러라는 여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싱어송라이터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의 공연 앨범을 보면 대부분 등장해요. 백보컬로.
0: 네.
2: 예, 혼자 뭐 굉장히 여러 사람 백보컬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저는 뭐 이 노래를 워낙 좋아했지만 다시 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성 낭만치사량.
0: 예, 저 근데 지금 저희 항상 이 설명할 때 밑에 노래가 깔리잖아요. 저는
2: 예, 예.
0: 약간 녹아 있어요. 이 음악에 예. 좀 살짝 녹아 있습니다.
1: 근데 요 곡은 네. 좀 볼륨을 올리고 들으시면 예. 훨씬 좋습니다.
0: 예. 좋네요.
2: 그 제일 많이 들었던 시기가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0: 네. 지난번에도 군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2: 그랬던가요?
3: 네. 아, 군대 얘기가
0: 아니었네요?
3: 없어.
2: 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0: 그럼 박정영 제가 씨의 제가. 군대 얘기였군요.
2: 제가 인간에서 군대 얘기 안 해요.
0: 한 번쯤은 나오는구나. 네.
2: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0: 네.
2: 근데 하여간 혼자 사무실에서 상황병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는 카세트 테이블을 들었으니까 카세트 테이블을 이제 그 듣다 보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주변 사위가 다 조용합니다. 그때 이 곡의 피아노 인트로가 탁 나올 때 예, 그 느낌은 정말 뭐 최고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0: 네.
2: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뭐 힘들었던 기억보다도 사실은 이 곡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더 떠오를 정도입니다.
3: 이 낭만은 어떤가요?
0: 지 사랑이네요.
2: 아, 심지어 군대 얘기도.
3: 군대
0: 야, 근데 우선 그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이 곡의 전주가 나올 때 예. 느끼는 그 충만함 같은 건 누구나 알 수, 뭐 군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예. 거죠.
1: 저는 이 노래 LP바에서 그냥 늘 취해서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서 좀 예. 창피합니다.
0: 역시 네. 추억은 다르게 적힌 해요. 예.
2: 자 그러면 이제 조용해져야 됩니다.
0: 네.
2: 로드 아웃 앤 스테이 잭슨 브라운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그런데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0: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국인 오늘 찜통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광양과 대구는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체전선은 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장맛비를 조금 뿌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모레는 중북부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린 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에 이어 중부에도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부근 정체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예, 손석희의 12시 이제 2부로 들어왔습니다.
1: 네.
0: 앞에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아, 진정.
2: 구분 같지 않아요, 진짜.
1: 네. 아, 그리고 진정한 네. 음악 방송이다. 이거 심야에도 요즘에 이렇게 긴 곡 정말 틀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또 주말 오후에 귀한 시간, 귀한 음악 함께 해봤습니다. 네.
0: 다음에는 한 15분짜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오늘 진짜 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네.
0: 2부는 박정영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 오늘 세 분이 가져오신 주제가 첫사랑 음악인데.
1: 네.
0: 자, 어떤 곡으로 시작할까요, 박정영 위원님?
2: 네, 그 저의 이미지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0: 예.
2: 프린스의 웬더브스 클라이를 가져왔는데.
0: 예.
2: 이 음악은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만든 음악? 이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요.
1: 예. 근데 또 전에 얘기 들었을 때 좀 놀라긴 했거든요.
2: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1: 요즘 제일 좋아하시는 음악 스타일하고는 또
2: 너무 다르죠.
1: 사뭇 달라서.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0: 뭐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1: 요즘은 좀 포크나
2: 어쿠스틱한 음악을
1: 네, 뭐
2: 좋아하죠.
1: 브라질이나 뭐 이런 음악들 좋아하시는데 네. 이건 또 완전
2: 약간 교회 오빠 이미지인데.
1: 아, 있죠, 있죠. 네.
2: 그런데 이제 프린스 이러니까 좀 다 의외라고 하는데
0: 예.
2: 좀 이제 시간을 돌려가면 전 명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산 레코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1: 네.
2: 컬처 클럽의 그 카마카멜리온이 있는 그 테이프였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뭐 듀란 듀란 뭐 마이클 잭슨 소위 말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막 밝고 너무 좋은 행복한 팝송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웬더브스 크라이가 나오는 날을 전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게
0: 그 정도로
2: 그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불온하다라는 단어를 알지만
1: 네.
2: 그때는 그런 단어를 모르잖아요.
1: 뭔가
2: 다르고 이상하고 뭔가 이상해.
1: 약간 내가 이걸 듣는 걸 부모님한테 들키면
2: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려 빌보드 1등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음악이 1등을 하지? 근데 이제 동네 레코드 가게 아저씨 그때는 정보란 게 없었으니까
1: 네.
2: 프린스의 앨범에는 금지곡이 있다고.
0: 네.
2: 또 맞아요. 듣지 말라면 너무 듣고 싶잖아요.
1: 그렇죠.
2: 진짜 미치게 듣고 싶어서 그거를 또 이제 금지곡이 수록된 원판을 사러 뭐 청계천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레코드를 수집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프린스를 덕분에 사실은 흑인 음악을 듣게 되고
0: 예.
2: 그러다가 이거를 좀 들으려면 한국 라디오에서는 금지곡을 안 틀어주니까 AFKN을 듣다가 뭐 아메리칸 탑40를 듣게 되고 뭐 이러면서 취향과 이런 게 확장되다 보니
0: 예.
2: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0: 그
2: 있습니다.
0: 나비의 날갯짓 같은
2: 맞습니다.
0: 곡이군요.
3: 박정용 면을 이지경으로 만든
2: 이지경으로 만든. 그래서 제가 그 저도 약간 요 점은 학선 씨랑 좀 비슷한데 학선 씨도 절대 뭐 누구의 팬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저의 유일한 그것은 프린스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다니죠.
0: 프린스 사실 뭐 그 천재라고 해도 되겠죠.
1: 아, 그럼요.
0: 네.
1: 네.
0: 악기도 뭐 한두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저는
1: 네.
0: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공연 장면을 봤습니다. 저 Why
2: My Guitar
0: Gently Weeps.
2: 예,
0: 그 이제
2: 마지막에 기타 딱 던지고 가는.
0: 예. 그거는 거의 사람이 연주한다고 보기 네.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거기 그 저 감상평 중에 프린스가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날이라고 뭐 이렇게 하여간 대단한 프린스의 Wind of Cry 금지곡이었다가 해제된
2: 요 곡은 금지곡이 아니

0: 가지고 이 예. 앨범에 이제 금지곡이 네. 있고 아, 트윈스 그렇습니까? 앨범에는 기본적으로 예. 한쪽 곡씩 예, 있었죠. 예. 아, 예. 그 당시
1: 같은 앨범에 퍼플 레인도 있었잖아요.
0: 네. 네. 예.
1: 들을까요?
0: 네.
1: 예. 에디트 버전인데 When Doves Cry 프린스의 노래입니다.

0: 예, 웬더우스 콰이 프린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으셨다고요?
1: 중1 때였어요.
0: 중1 때. 뭐 초6이나 중1이나 비슷한 네. 나이인데 하여간 좀 유별나긴 했네요.
2: 그러게요.
1: 아 근데 이게 라디오에 나왔어요.
2: 아니 라디오 네. 나온다고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런데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어렸을 네. 때 느꼈죠.
2: 초등학생이 네. 프린스 좋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1: 네. 그러게. 그래서 네. 청계천도 가고. 네. 뭐 청계천에 대한 일환은 뭐 여기까지만. 그
0: 프린스 좋아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1: 아니죠, 그럼. 네. 근데 약간 좀 몰아세우는 느낌이.
0: 너무 또 소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3: 네. 네.
0: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곡은요.
1: 아, 이거 사실. 다음은 시인가 촌장의 비둘기에게인데
3: 깜짝 놀랐잖아요.
0: 계속 비둘기네. 네.
1: 전혀 인식을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딱 이렇게 오늘 혹시 비둘기 특집입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갖고 네.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사실 저 비둘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두 번째 곡은 이제 시인가 천장의 비둘기고요.
1: 예, 예. 이거 오래됐죠?
0: 오래됐죠. 네. 이제 오래된 뭐 86년.
2: 86년에 예.
0: 86년에 푸른 도시라는 이집 함춘호 씨와 하덕규 씨가 함께한 앨범이고
1: 네, 푸른 도. 돛대 달고 할 때 돛.
3: 네. 예.
0: 아, 요거는 그냥 짧게 제 이제 개인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저희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 예.
0: 중1 때 투병을 시작하셔서 고1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예. 그때 4년 정도를
1: 힘드셨겠네요.
0: 사실 아버지가 예. 아프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음악밖에 들을 게 없었고
1: 예.
0: 정말 맨날 음악만 들었고 그게 또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1: 예.
0: 그때 저를 가장 크게 위로해줬던 노래.
1: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뭐 잊을 수가 없는 곡이네요.
0: 네, 그 뭐 사실은 가사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뭐
1: 예.
0: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어린 횃불이 되고픈 나를.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가사도 가사고 저는 그때 팝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을 때 이 앨범을 듣고 너무너무 새로운 음악이 한국에 나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3: 예. 네.
1: 그 이 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가사가 인상적인 곡
0: 네.
1: 주제로 소개됐을 때 싱어송라이터 이장혁 씨 이장혁 씨가 2017년인가에 이 노래
2: 맞습니다.
1: 커버곡도 내놨다.
2: 이장혁 네. 씨가 그 시절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예. 지난 화요일에 박정용 위원가가 시인과 천장 공연을 봤거든요.
0: 보고 왔죠.
2: 그래서
1: 네. 아 그러세요?
2: 네. 근데 계속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 아 진짜요?
2: 주책맞게 왜 저래?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그게 마침 이제 지정석이었는데
1: 예, 예.
0: 자리가 A 구역 5열이었어요. 5열.
3: 네, 디테일 있네요.
2: 아 지금 5열했다고 말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3: 아 탈락입니다.
1: 네, 갑자기 좀
2: 유보도 아니고 탈락이에요.
3: 탈락.
0: 아 근데 하여튼 그 오랜만에 다시 활동을 또 예, 하시기 네, 시작했고 신곡도 내신다고 해서
1: 아 그래요.
0: 네, 네. 좀 감동적인 공연을 네. 너무 오랜만에
2: 정말 보고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1: 예. 우리 저 관객들은 팬 여러분들은 많이들 오셨나요?
2: 네, 약간 네. 젊은 팬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와서
0: 20대 아, 팬들도 네. 많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한국 대중음악 뭐 100대 명반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꼽았어요. 예를 들어 윤아 씨나 뭐 학사 씨나 네네. 저나 이렇게 참여해서 꼽았던 적이 꽤 있는데 사실은 늘 하면은 들국화 1집이
1: 예.
0: 늘 1등을 하거나
1: 그건 뭐 예. 네,
0: 최근에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유재하 앨범이 이제 1등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1등을 바꾼 적이 없고 제 마음속 1등 음악적으로도 뭐 추억 때문이 아니라 시인가 촌장의 이 앨범이 저는 지금 막 40년 50년 뒤에 들어도 너무너무 새로운 레퍼런스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희도 그 앨범을 1위로 다 뽑진 않, 들국화나 유재하를 뽑진 않았을 텐데 누가 뽑았을까요?
0: 아마도 뭐
3: 평균.
0: 모르겠습니다.
3: 네.
1: 노래 들을까요?
3: 네. 네.
1: 시인과 촌장 비둘기에게.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0: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가 함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이 회장과 황 CEO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정 회장은 자율주행과 로봇, 제조 AI 사업, 이혜진 의장은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 CEO는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만찬을 함께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대는 A씨가 군인 복무 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해서 감봉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형 절차 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에서 2025년 4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해 친구 B씨에게 내용을 알려줬고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사촌동생인 C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이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전범국의 핵 무장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일본을 반인륜 범죄국가로 규정하고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가량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3: 예,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가셨던 공연이 그럼 몇 년 만에 있었던 겁니까?
14: 그게 지난해 어떤 지역 방송국에서 이걸 공연을 좀 하자고 막 예, 설득을 예. 해서 하셨대요. 이제 그걸 이제 좀 계기로. 탄력을 받아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좀 하시려고.
13: 아, 예, 그래서 예.
14: 연대 대극장이었나? 연세대 대극장에서 얼마 크게 했었고. 얼마 전에 크게 한번 했고
13: 예.
14: 이번에는 역시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해서
13: 아, 그 공감 홀에서
14: 네, 공감 네 맞습니다. 홀에서. 아주 작은 홀에서 더 음악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1: 제가 지금 빠르게 찾아보니까 예. 2000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사집 발매 기념 음악회 이후로 26년 만에 한 게 작년 예.
15: 그리고 시인과 촌장의 이 앨범의 공연 자체도 86년 5년도 그 앨범을 내고서 한 번 딱 공연하고 공연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13: 그 굉장히 공연을 그렇게 안 했으면
15: 네.
13: 20몇 년 만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연주 실력이라든가 네. 보컬이라든가 조금 뭐랄까 오래된 티가 난다거나 할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14: 그 함춘호 씨가 워낙 연주를 계속 하셨으니까.
13: 아,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1: 네. 네.
14: 락킹한 연주도 너무 잘하셨는데
13: 예.
14: 그 하덕규 씨는 목소리가 약간 좀 음이 내려가긴 했는데
13: 예.
14: 그래도 저는 오히려 더 뭔가 그 시인과 춘장 음악에서 느껴지는 간절함 이런 게 더 크게
13: 깊이는 네. 더 있어지고
15: 깊이는 더 있고 하덕규 씨가 지금 현직 목사님이시잖아요.
1: 그쵸?
15: 그러다 예. 보니까 대중음악은 하진 않지만 CCM이나 이런 그 복음성가

0: 같은 경우는 예, 예. 본인이 부르시니까 아. 이게 살아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예.
1: 그래서 박정룡면이 계속 울더라고요.
2: 오열에서?
3: 네. 오열에 앉아서.
2: 오열에.
0: 오열에. 죄송합니다.
3: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2: 네.
3: 3번은 김학선 위원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늘 이제 국내 곡을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많이 가져오셔서
1: 네.
3: 뭐랄까 이제 그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에 한국 노래가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3: 오늘 준비하신 첫사랑 음악도 혹시 한국 국내 가요인지요?
1: 네. 첫사랑 음악 첫 곡은 국내 음악으로 좀 아, 준비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3: 예, 예.
1: 네.
3: 어떤 곡일까요?
1: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2: 네.
3: 이거는 조동익 씨하고 이병호 씨의 듀오 그룹이죠?
1: 맞습니다. 예. 어떤 날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예.
1: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 왔으니까 뭐 유년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냥 송골매를 너무 좋아했었고
3: 예, 예.
1: 중학교 때는 할로윈 음악, 헤비메탈, 할로윈 이런 거 많이 좋아했었는데
3: 예.
1: 고등학생 때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친구네 집에서 잤거든요 하루. 근데 친구가 그 이 어떤 날 일집 테이블 틀었어요.
3: 예.
1: 그걸 틀어놓고 이제 밤새 뭐 얘기하고 잠이 들었었는데 그 음악이 저한테는 너무 정말 그냥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3: 아,
1: 해도 될 정도로 큰 감흥을 일으켜서
3: 예.
1: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 카세테이블 갖고 나왔습니다.
3: 예.
2: 말을 했나요?
1: 모르겠어요. 말을 했는지 그냥 제가 집고 집어 나왔는지. 그 테이프 지금도 전 집에 있거든요.
2: 아.
3: 예. 예.
1: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인생 앨범은 어떤 날 일집이고 가장 사랑한 앨범도 어떤 날 일집이고
3: 예.
1: 대중음악 명반도 어떤 날 일집이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3: 예.
1: 그래서
3: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1: 네.
3: 좀 비장함이
0: 과하죠?
1: 네. 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예.
3: 저는 좋게 표현한 거고
1: 네.
3: 과한 게 맞습니다.
1: 네, 과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은 지금도 사실 젊은 세대에게도 많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뭐 예. 1집을 더 좋아하냐, 2집을 더 좋아하냐.
2: 맞아요.
1: 요즘 MZ들은 2집을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3: 근데 아, 저는 그런가요?
1: 1집에 그 2집이 조금 더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집에 저는 그 소박하고 그런 정서가 너무 좋고 그 앨범이 80년대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 좀 들려주기 어려웠던
3: 예.
1: 뭔가 그 소박한 그런 사춘기 소년 같은 그런 정서를 들려줬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3: 예.
1: 그리고 아까 박정용 의원이 제가 이제 뭐 뮤지션 좋아 뭐 팬 이런 게 없다고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없다 팬의 감정으로 근데 딱 한 명 있다면 아마 조동익 씨가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제 오랜 꿈은 언젠가는 조동익 평전을 한번 써보고 싶다.
3: 예, 예. 예.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뭐 이렇게 말씀들 들어봤더니 진짜 이렇게 뭐랄까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소장해두었던
1: 네.
3: 꼭꼭 싸매가지고 포장해뒀던 것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네.
3: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친구. 근데 이거는 그 빛과 소금의 노래 중에도 같은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제목만
1: 네,
3: 같은 거죠?
1: 제목만 같은 거고 빛과 소금 예. 약간 그냥 중년의 장난기 있는 중년 아저씨들이 서로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노래라면
3: 예, 예.
1: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20대 감수성 짙은 청년이
3: 예.
1: 내겐 오래된 음악이 있지 내겐 오래된 그림이 있지
3: 예.
1: 그렇게 그런 것들을 친구화 시켜서 만든 더 좀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3: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 빨리 노래 좀 틀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좀 더 얘기할까요? 다 하셨죠?
1: 네, 다 했습니다.
3: 노래 나가도 되죠?
1: 네, 됩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 들어보죠.

0: 예, 이게 86년?
1: 맞습니다.
0: 예.
1: 올해가 40, 40주년.
0: 예, 40년이나 된 곡인데
2: 네. 네.
0: 그 세련됨이라든가
1: 네.
0: 이런 거는 뭐 요즘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1: 맞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약간 보사노바 리듬이 있는데
0: 그러게요.
1: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국에서 좀 최초로 보사노바 리듬을 좀 도입한 그런 노래로도 좀 이야기를 하고
0: 그런가요?
1: 있습니다.
0: 예.
3: 그 제가 아까 소개했던 시인과 촌장의 그 앨범도 86년이거든요.
0: 네. 예, 예.
3: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정말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
1: 네, 들국화가 네. 85년.
0: 예, 예. 네. 그러네요. 시절은 오목했으나
1: 네.
0: 예. 음악은 굉장히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2: 네.
0: 원래 예술은 그런 것이기도 하니까요.
1: 네.
0: 예, 예. 시절이 오목할수록 예술은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니까.
2: 네.
0: 좋은 곡입니다. 네. 저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좋은 곡이네요.
1: 꼭 1번 곡부터 꼭 하늘부터 이렇게 쫙 오후만
0: 다,
1: 있던
0: 다 들으라고요?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들으십시오.
0: 예,
1: 네.
0: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 곡은요?
1: 네. 두 번째 곡은 베렌 세바스찬의 The Fox in the Snow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0: 베렌 세바스찬.
1: 네. 베렌 세바스찬.
0: Fox in the Snow. 눈 속의 여우.
1: 네.
2: 요거 예. 좀 의외긴 했어요.
1: 이건
2: 저는.
1: 근데 네. 음악에 대한 첫사랑보다는 저는 음악 글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0: 음악 글?
1: 네.
2: 혹시
1: 네. 이 글을 네, 성문영 씨라는 음악 평론가가 있거든요.
0: 예.
1: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평론가고 아마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네. 좀 많은 원인을 제공한
0: 예.
1: 네, 그런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렌 세바스찬 이 곡을 갖고 온 건 제가 약간 농담처럼 한국에 성문영 씨가 알리는 음반들이 몇 장 있거든요.
0: 예.
1: 스미스 음반도 그렇고 그쵸. 제프 버클리 음반도 그렇고 이 베렌 세바스찬 음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 음반사에서 약간 로열티 20%씩은 줘야 된다.
0: 예.
1: 스미스 같은 음악은 한국에서 사실 먹기가 힘든 음악인데
2: 예.
1: 성문영이라는 사람 한

0: 사람에 의해서 오롯이 그 사람이 막 해설도 쓰고 가사도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1: 잡지에 막 칼럼도 예, 엄청 길게 쓰시고
0: 많이 알려졌는데 이 베렌 세바스찬도 당시에 서브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별 5개 만점을 주면서
2: 예, 예. 스코틀랜드 출신
0: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앨범이 원래 96년에 나왔는데 한국엔 좀 뒤늦게 소개됐어요.
2: 아,
0: 98년
2: 그런가요?
0: 정도에 소개됐는데 이제 송문영 씨가 그걸 알린 거죠. 그래서 이 앨범을 알린 건데 제가 송문영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추천한 음악들은 다 듣고
2: 예.
0: 글도 너무 따라 써보고 싶고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뭘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예.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적도 없었는데 송문영 씨 글 보면서
2: 예.
0: 글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든 분인데 이분이 더 뭐랄까 외향적이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유명한 평론가가 됐을 텐데
2: 예.
0: 굉장히 내향적인 분입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고 그래서
2: 그렇군요.
0: 근데 만약 외향적이었으면 제가 안 좋아했겠죠.
1: 그것도 네. 맞아요.
0: 네. 네.
3: 그래서 근데 학선 씨 이런 마음을 성문영 씨가
0: 압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일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저희 예. 마음을 몇 번 고백했고
1: 이렇게 얘기하면 성문영 씨 분명히 아니에요.
0: 어느 날 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네. 그냥 전화가 와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주소만 알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유 묻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그냥 본인이 번역한 책을 이렇게 한 건 보내준 거예요.
2: 아,
0: 이렇게
3: 성문영 씨 답네.
0: 네, 성문영 씨 다운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 또래에게는 정말 많은 영향을 줬던 평론가입니다.
2: 그 오늘은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평론을 김학선 씨가 읽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분 글을 다 모아서 그냥 책을 한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예, 그 정도는 벌써 나왔을 법한데 안 나왔군요.
0: 네. 근데 아마 못 내게 했을 거예요. 그분.
2: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봤더니. 예. 벨앤 세바스찬의 The Fox in the Snow. 그 평론 글이 김학선을 움직인 노래. 예, 들어보겠습니다.

0: 벨렌 세바스찬의 The Fox in the Snow 들었습니다.
1: 네.
0: 곡 좋은데요?
1: 좋죠.
2: 네. 이 앨범이 그 당시에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0: 예.
2: 홍대에 이 이름을 딴막 작은 펍도 생기고 막
3: 벨렌 세바스찬 펍다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아,
1: 지금은 없지만
0: 저기 도남동 가면 제가 좋아하는 레드제플린이라는 그 카페도 있었는데
2: 그 너무 많지 않나요? 레드제플린
3: 네. 뭐 롤링스톤즈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2: 그런 펍 이름
0: 그 노래방 이름에 왜 또 방송사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2: 맞아요.
1: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0: 네. KBS 노래방.
1: 네네.
0: MBC 노래방.
1: 아시네요. 네네.
0: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흘러서 미안합니다. 네. 좋은 곡을 듣고 나서 왜 이렇게 얘기가 흘렀는지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 곡은 평일 선곡 유보곡. 예.
2: 네. 저 역시 뭔가 깊게 고민한 건 아니고
0: 예.
2: 얼스 인 댐 파이어의 판타지를 골랐는데요.
1: 예.
2: 요즘 장마철이고 해서 그냥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프닝 곡으로 좀 선곡을 했었는데
0: 예.
2: 언젠간 되겠죠, 뭐. 네.
0: 유보곡이라니까요.
2: 네,
1: 그러니까요.
2: 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0: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뭐 한 1년 뒤에 하더라도
1: 네. 아, 그럼요.
2: 네. 그럼에도 기다리겠습니다.
3: 예. 그 1년 뒤면 서로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네.
0: 아, 사실 그 비가 이렇게 계속 추적추적하고
2: 네.
0: 어떤 때 뭐 폭우가 쏟아지고
1: 네.
0: 그러면 그 라디오 진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뭐 오늘 첫 곡을 어떻게든 내야 되는데 너무 어둡게 가기도 뭐하고 뭐 그럴 때가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밝게 가보자라고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이제 돌파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우울하게 가자고 하는 거 이제 서로 이제 그 감정형이죠.
2: 네.
0: 근데 저는 가능하면 돌파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1: 알겠습니다.
0: 펜터지도 물론 그런 곡이긴 했는데 그나마 다른 일이 있어서
2: 네.
1: 네. 네,
0: 미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아 너무 습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긴 한데
2: 네 맞습니다. 이거 아마 예. 유나 씨 위원도 너무 좋아하는
1: 아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흑인 음악 담당이니까
0: 예.
1: 명곡입니다 여러분
0: 그렇죠.
1: 아시죠?
0: 예. 네. 요즘 또 그 어트 윈드앤 파이어는 그 뭐죠? 세템버?
1: 네.
0: 예. 그 곡이 많이 또 사람들이
1: 저
0: 좋아하시나요?
1: 저 이제 9월 때 언제 첫 곡으로 그거를 선점할 것인가 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양보하겠습니다.
2: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할 겁니다.
1: 진짜 뻔해서 안 한다 이거예요?
2: 1인 데뷔 하시니까 꼭 네. 되시기 바랍니다.
1: 아 이게 9월 첫날에 보통 많이 트시는데 노래 예. 보면은 21st night이거든요. 그게 21일이어서 예. 선곡하면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2: 네.
0: 예, Earth, Wind and Fire. 판타지입니다. 자, 이 노래는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주에 이어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대구 달성군 남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8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햇살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0: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예, 손석희 12시 이제 벌써 4부 마지막 부가 됐습니다.
2: 네.
1: 시간이 하여간 그 세 분과 함께하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이번에는 신선한 음악으로 저희를 환기해 주시는 아유. 김윤하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4부에서 공개합니다. 김윤하 위원의 첫사랑과 같은 음악 무엇일까요?
2: 네.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역시 진짜 첫사랑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클럽에 가입했던
1: 아, 그래요?
2: 가수이기도 하고
1: 우리나라 그룹이겠군요.
2: 맞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 팀 때문에 제가 항상 뭐 흑인 음악 담당이라고 이 셋 중에서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저를 이제 그 지경으로 만든 그룹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리드.
1: 아, 그렇군요.
2: 예. 준비 한번 해봤고요. 노래는 옛 노래는 아니고 솔리드의 가장 최근 곡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1: 예.
2: Into the Light이라는 곡인데
1: 예.
2: 이 곡은 이제 이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 21년 만에 다시 가요계로 복귀해서 2018년에 정규작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낸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2: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노래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예.
2: 솔리드를 제가 처음 좋아한 게 저도 중학교 때였어요. 이게 중학생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박정용과 김윤아, 김학선 모두. 김학선은 고등학생이었나요?
3: 완전 중학생 때는 할로윈이었습니다.
2: 여기도 위험하네요. 할로윈 중학생 위험해요. 그래서
1: 할로윈에서 보사노바로 네. 옮겨간 매우 드문 케이스. 네.
2: 그렇죠.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TV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거 흔하게 듣다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 물론 솔리드도 TV에서 발견하긴 했어요.
1: 예.
2: 이 밤의 끝을 잡고 다들 아시죠?
1: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2: 네. 예. 그 95년 한 해를 완전히 뒤집어 놨던
1: 예.
2: 그 이제 노래로 입덕은 했는데
1: 예.
2: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는 그 앨범이 2집이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1: 예.
2: 1집이 진짜 한국적 느낌이 하나도 없는
1: 아.
2: 진짜 오리지널 미국 팝으로만 점철이 돼 있는 거예요.
1: 예, 예.
2: 이제 1집까지 거슬러 올라서 듣고 나서 아, 이 팀이다. 이 음악이다 생각을 하고 팬클럽 들고 저 그때 공개 방송도 처음으로 갔었어요.
1: 예.
2: 음악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막 그 기획사 앞에도 친구랑 찾아가 보고.
1: 그 방송사 앞에 줄 섰던 소녀들이 그 김윤아
2: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1: 예.
2: 진짜 그때 방청권 이렇게 나눠주는 거
1: 맞아요.
2: 받아서 예. 갔었거든요.
1: 그 우리 경비서신 아저씨들한테
2: 네.
1: 맨날 야단 맞고 그래요.
2: 맞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삼엄하진 않았어요. 좀
1: 예.
2: 평범한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그런 저에게 최초의 경험들도 좋고 사실 그런 뭐 방송이나 팬클럽보다도 저는 결국에 솔리드가 소개한 흑인 음악들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그 음악들을 듣고 음악을 좀 더 깊이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솔리드의 1집이 완전 진짜 미국 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멤버들은 정말 한국을 거의 모르는 리얼 미국 교포들이라
1: 예, 예.
2: 좋아하는 음악도 전부 그런 음악이어서 그 시대 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미국 팝.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도 정말 센 음악들 많이 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퍼블릭 에너미나 NWA 같은 걸 틀었다니까요.
3: 기억나는.
2: 그 굉장히 과격한 가사를 예, 가지고 예. 있는 힙합 그룹들인데 이준 씨가 그런 걸 많이 선곡을 하고 정재훈 씨 같은 이제 프로듀서들은 뭐 뉴 에디션이랄지 저 아직도 제가 처음 산 CD로 간직하고 있는 앨범인데
1: 예.
2: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분들 덕분에 흑인 음악 동호회라는 곳을 PC통신으로 찾아가게 되고
1: 예.
2: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언니 오빠들을 인터넷에서 만나서 이대 신촌 홍대에서 번개를 하게 되고
1: 예.
2: 이 지경이 되는데
1: 예.
2: 뭐 이분들만큼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없습니다.
1: 제가 이렇게 그 쳐다보는데
2: 네.
1: 아까 박정용 의원이 저를 쳐다보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2: 아, 진짜요?
1: 저렇게 신나하는 거죠.
4: 그쵸,
1: 오늘
4: 그러니까.
1: 예, 예. 그 텐션이라고 하잖아요.
2: 네.
4: 원래도 높은.

0: 네, 맞아요.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예.
1: 그리고 제가 이제
2: 인천 네. 이렇게 두면 한 두 시간은 얘기하는
1: 가능하죠.
2: 하시죠. 예.
1: 그 인투 더 라이트를 근데 특별히 가져온 건 예. 이들이 그렇게 2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이 솔리드 음악 들었을 때만큼의 신선함을 그때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오빠들은 옳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예, 2018년에 아주 기분 좋게 들었던 예. 음악입니다.
2: 입덕은 하셨는데 성덕은 하셨습니까?
1: 아, 아쉽게도 예. 근데 원래 그거 아세요? 진짜 좋아하는 가수는 예.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약간
3: 모르겠는데 뭐 아냐 그런데 전혀 모르겠는데
1: 모르니까 그렇죠. 두 분 다 그런 감정을 모르시잖아요.
4: 아니, 그런 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5: 저도 혹시 만났어요. 너무 좋았는데
1: 그냥 네. 영원히 먼 곳에 있고 싶어요. 진짜 아, 네. 팬이 되면 뭔가 걸로. 그런 느낌 네. 예. 그
0: 귀여운 여동생을 놀리는 두 오빠들 같이 보이고
1: 화나요.
5: 아니,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0: 네. 네. 네. 노래 들어야 되겠네요.
1: 네.

0: 솔리드의 Into the Light 들었습니다. 이
1: 네.
0: 곡은 초기 곡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뭐그 사이에 벌써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데 전 근데 솔리드가 그때도 당대의 어떤 팝

0: 감각을 상당히 잘 캐치하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20년 뒤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곡이 2018년에 나왔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요즘 인기 있는 뉴트로풍의 팝 R&B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뒤에 이제 요개월에서 가장 성공한 그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같은 게 1년 뒤에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1: 우리 오빠들이 더 먼저다.
0: 앞서간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네. 사실 그 뭐 솔리드의 그 꺾기는
0: 아시는군요.
2: 사실 지금도
0: 맞아요.
2: 예,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김조한 씨가 그 스켓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대단하고 특히 다들 기억하시는 게 그 음에 따라서 움직이던 손.
2: 아, 그렇죠.
0: 아시죠? 예. 그 모션까지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그
2: 우리가
0: 않을까.
2: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손을 묶고 넣으면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일체감 속에서 나왔던.
0: 네, 맞습니다.
2: 예, 아주 하여간 노래 잘 들었습니다.
0: 네.
2: 예, 예. 두 번째 첫사랑 음악.
0: 네. 제가 솔리드 때 너무 흥분을 해서 두 번째 첫사랑이 또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쪽도 저희 인생을 너무 많이 바꿔놓은 아티스트예요.
1: 인정합니다.
0: 제가 그 흑인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생활을 좀 했었다고 말씀을 저요 코너 하면서도 몇 번 드렸었는데 저를 그렇게 일본으로 움직이게 한 가수.
2: 아, 그래요?
0: 네.
2: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을 갔습니까?
0: 놀랍죠. 바로 스피츠라는 팀의 로빈슨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일본 발음으로 하면 이제 로빈손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 스피츠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팀으로 유명해요. 80년대 후반에 결성해서 이제 90년대 전성기를 보내고 지금은 장수 밴드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교과서에도 노래 가사가 실릴 정도로 굉장히 좀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노랫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 로빈슨과 체리라는 또 대표곡이 있는데 이 곡들이 일본 교과서에 노랫말이 실린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음악들을 듣고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일본어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번역해 주시던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AI로 돌리지만
2: 그렇죠. 자동 번역을 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한 걸 보는데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아, 그분들 물론 감사하지만 이 가사를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는 감정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갔다 올까 해서 바로 그냥 과외로 모아놓은 돈을 들고
2: 아 그래서 진짜 갔던 거예요?
0: 갔죠. 그래서 1년 좀 넘게 일본어를 배우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이 스피츠의 가사들로 했어요. 노트 이렇게 쓰면서 마치 우리 손 DJ님이 필사했던 것처럼
2: 뭐 제 영어의 8R은 필사에서
0: 그쵸?
2: 나왔어요.
0: 그렇죠. 제 일본어의 8R도 아마 스피츠의 가사에서 그래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일본에 와서 일본어 배우려고 하니? 물어보면 제가 항상 스피츠 가사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도 아니고 뭐 자니즈나 뭐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스피츠 얘기하면 깜짝 놀랐던.
2: 그거를 이제 똑같은 것을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2: 한국
0: 맞아요.
2: 케이팝 때문에
0: 맞아요.
2: 다 학원 다니고
0: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한국어 그 강좌가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0: 맞아요.
2: 많이 와서 인기 있는 강좌들.
0: 네. 그래서 저도 케이팝 일을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팝 일을 하다 보면 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해외 팬분들은 진짜 그 얘기 다 하거든요. 이 사람 음악이 좋아지면 그 나라의 문화와 이야기들이 궁금해진다고.
2: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년 전에 제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다시 뭔가 20년 전을 다시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한국 문화 힘도 세졌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2: 그 대학을 졸업하고 모아둔 돈을 싸들어서 스피츠의 로빈손 가사를 공부하러 일본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0: 아니 뒷부분은 삭제했죠. 제가 뭐 노래가사 배우러 간다고는 안 했고 언어를 좀 배우고 싶은데 그때 저희 이모님이 또 일본에 계셨었어요.
2: 아, 그렇군요.
0: 마침 핑계를 대고 다녀왔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2: 잠깐 지금 깔리는 음악만 들어봐도 좀 밝고
0: 맞습니다.
2: 경쾌한 것 같습니다.
0: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퀄리즈락이라고 당시엔 불렀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모던락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0: 예, 1패에선 피오는 소리가 들린다. 새 선곡 위원들과 함께하는 토요일 확장판. 이거 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실 것 같은데.
1: 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짜.
0: 예.
1: 네.
0: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첫사랑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첫사랑과 재회한 기분 어떠셨습니까?
1: 행복하네요, 저는. 저 혼자 네. 행복한가?
2: 아니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영 씨에게 다시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좋다.
1: 어, 예. 뭉클하다 이거.
2: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모르죠.
3: 그분이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도 작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예.
2: 그분 어떤 분인지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0: 네. 예.
1: 아 한번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1: 안 오실 것 같다.
3: 네.
2: 오늘 같은 날 초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3: 네, 그러니까요.
0: 그렇죠.
2: 네, 토요일에. 예. 그리고 이번 주 평일 4부 LP 코너는 지난주죠. 그러니까 김학선 위원께서 맡으신 커버곡 특집으로 진행됐었는데 한 곡 한 곡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2: 그리고 그것 때문에 레코드판도 새로 사시고 그랬다고 해서
3: 기뻤습니다. 예. 살 수 있어서. 네.
2: 예. 앞으로도 종종 사시게 될 것 같은 느낌이.
3: 이미 벌써 한 장 주문해서 왔고요.
2: 아, 네, 그런가요?
3: 지금 그 주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2: 예.
3: 좀 네.
1: 결제가 안
2: 돌아오는 주는 박정영 위원님의 차례.
1: 네,
2: 어떤 건가요? 저 아, 주제가
1: 이 여름의 한복판으로 딱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2: 예.
1: 좀 여름에 어울리는. 그래서 세계가 사랑한 여름의 음악 보사노바.
2: 아,
1: 이런 주제로 보사노바 LP들을 딱
2: 예,
1: 모아봤습니다.
2: 예. 아유 기대가 또 됩니다. 자 아, 다음 주 토요일에도 세 분의 선곡 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4: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0: MBC 도시 종합뉴스입니다. 7박 11일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이어 AI 서밋에서는 대한민국 AI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AI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의 연쇄 회동이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 AI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Open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 브로드컴의 혹탄 대표와 만나 투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서밋에선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를 넘어 AI를 산업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키는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뒤엔 깐부 회동이 연상되는 격식 없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젠슨 왕 CEO,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은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아 지역 명물인 조개스프와 생선튀김에 병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향후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었고 글로벌 투자 기업 브룩필드와 인프라 공급 계약을 통해 총 1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터전인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서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추가되는 갯벌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 고흥, 무안 지역의 갯벌입니다. 2021년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세계유산에 오른 지 5년 만에 유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은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21일에서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쿠팡 문제를 비롯한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국내 디지털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과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문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면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 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중 연간 2천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일용 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1원 내린 1872.4원이었습니다. 주별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7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59.1원, 셋째 주에 15.5원 등으로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중동 갈등 재점화로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 대비 5.6원 내린 1856.9원을 기록했는데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24일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상 중재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78달러로 전장 대비 3.88%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9.31달러로 전장보다 3.12%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6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 선을 간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액은 지난달과 비교해 4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 3,026만 달러로 지난달 6억 3,296만 달러보다 4배 많았습니다. 반면 투자자 예탁금은 104조 2,975억 원으로 지난달 4일 139조 6,948억 원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도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이것만 믿고 그냥 툭툭 털어내고 먹은 적 있죠? 그런데 사실 1초만 지나도 세균은 빛의 속도로 퍼진답니다. 심지어 바닥에 닿았던 부분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균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데요. 이 실험을 한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교수님은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1: 저는 먹습니다.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게 건강에 더 해로워요.
0: 아주 명쾌하고 반가운 대답이죠. 세균보다 무서운 게 스트레스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너무 애쓰지 말고 조금 쿨하게 가볼까요?

0: 김태현의 고고고. 마치 뭔가 떨어진 음식이 있더라도 에이 그냥 먹어 이러면서 고고고 하는 듯한데, 이렇게 7월 25일 토요일 벌써 중복입니다. 혹시 점심 든든하게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셨나요? 우리나라는 그 3초 룰이라고 해서 음식을 떨어뜨려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에는 5초 룰 이때요. 우리보다 더 관대하네요. 저도 5초로 원래 그렇게 알고 지냈었는데, 점차 한국에 와서 3초라 그랬을 때 저는 그래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세균이 많아졌으니까 3초로 줄어들었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아 근데 뭐 사실 웬만해서 이 떨어진 음식 이런 거까지 다 신경 쓸 거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는 거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그런 고민 너무 깊게 했다가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토요일 손트라는요, 3초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는 명곡들만 모아 듣습니다. 손트라 차트 쇼 바로 달릴게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0: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타라 차트 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노래들 다 모아뒀다가 촥촥촥 들려드리는 손타라 차트쇼.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생각날 때 바로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7월의 넷째 주 손타라 차트쇼 출발! 22위부터 달립니다. 52255님께서 라디오 틀어놓고 콩밭에서 김을 메고 있어요. 은간의 막내딸 트로트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런 와중에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들 조금 힘이 되고 있을까요? 은간의 막내딸 2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 이 노래네요. 7353님께서 갑자기 호박잎 쌈 먹고 싶다는 남편의 문자에 입덧하냐? 농담했더니 쌍둥이 같다네요. 강된장 하려고 육수 내고 있어요. 둠바둠바 신청합니다. 이런 게 티키타카. 이 약간 뭐라 그러지? 서로의 이 개그 코드가 맞다? 이거를 툭 이렇게 입덧하냐? 이렇게 해야 돼. 쌍둥이인 것 같아. 이렇게 받아주는 게 그냥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아주 건강한 관계 같습니다. 우리 노래 보내주셨는데 은간의 막내딸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진시몬의 둠바둠바 두 곡 띄워드릴게요.

둠바 둠바 리듬 타게 되는 손트라 차트 쇼 18위로 이어집니다. 6328님께서 무더운 날에 혼자 라디오 듣습니다. 민수연의 꽃신 신청합니다. 라디오는 원래 혼자 들어야지 더 집중할 수 있고 내 자신, 내 마음속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닌가요? 보내주신 노래 민수연의 꽃신 듣고요. 우리 2부에서도 함께해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오후 1시 반을 기해 경남 양산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기존의 경주

0: 대구 달성 남부,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의 장마가 끝나고 나면 찜통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가끔 손트라에 글재주가 없어서 사연을 못 보낸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내셔도 바로 접수됩니다. 5055님께서 손트라님 황윤성의 사랑아 인생아 듣고 싶어요. 끝.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7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16위. 6533님께서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고 짜증난다고 예민해지면 모든 일들이 다 꼬여버리는 것 같아요. 이 여름도 계절이 바뀌면 또 그리워할 시간이니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성민의 갓생 신청해요. 너무 좋은 마인드인 것 같고 그냥 이 더위 여름이니까만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나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황인성의 사랑아 인생아 먼저 듣고요. 우리 성민의 갓생 듣고 오시죠.

귀에 촥촥 감기는 명곡 파티 손트라 차트쇼 15위를 차지한 곡은요. 1695님께서 오래전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인데 최정자님인가요? 처녀농군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뭐 제목을 잘 모르겠다, 가수를 잘 모르겠다, 그냥 가사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딱딱 검색해서 바로 올려드립니다. 15위 최정자의 처녀농군. 이제 14위네요. 6377님께서 오늘도 잘 들어요. 집에서 쉬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이용복 그 얼굴에 햇살을 들려주세요. 지금 혹시 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을까요? 우리 최정자의 처녀농군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용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듣고 오시죠.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또 혼자 듣기 아까운 손타라 차트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위, 아, 696 하나님께서 빗속을 둘이서 신청합니다. 저는 빗속을 혼자 걷고 있지만

앞에 둘이 우산 쓰고 가는 두 사람이 부럽네요. 혼자 우산 쓰니 넓고 좋다 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요, 696 하나님, 당신이 위너입니다. 혼자 우산 쓰고 있는데 그게 최고죠. 13위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가 올랐습니다. 12위는요, 180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경북 문경 70세 여성입니다. 사과 밭에서 2차 적과하면서 손틀어 들어요. 날씨가 습해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네요. 제비가 흥부집에 박씨를 물어다 주어 가을에 박을 잘라 부자가 되듯이 올해도 사과가 결실을 맺어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신청곡은 윤승희 씨 제비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아, 문경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좀 조만간 또 문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노래나 듣고 오시죠. 빗속을 둘이서. 오늘은 오승근, 이명웅의 목소리로, 원곡은 금과은이죠. 그리고 또 윤승희의 제비처럼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가운 노래, 그리운 추억이 담긴 손타라 차트쇼 11위 소개할 순서네요. 지금 이 노래 흐르고 있죠. 0933님께서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대구에 일할 겸 가는 길인데 다들 비 조심하세요. 듣고 싶은 곡 보내봅니다. 노지훈의 손타라 카트요 라고 했는데 이 노래 듣고요. 우리 3부에도 손타라 차트쇼 이어질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향한 공세를 겨냥해

0: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발본색원 원천 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대지 않으면 김 후보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소위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재발이 저린 격이 도드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도 반명 분열주의로 대통령 발목을 묶어 한 발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분들이 뭉텅이로 뭉쳐다니는 개파 정치를 몸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SKT와 네이버가 각각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 AI 팩토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선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가 AI 로봇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인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해 대학 스타트업의 다양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현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격식 없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혹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예산 청장 허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성채, 대항해 시대 노예 무역의 참상을 증언하는 세계유산인데요. 저희가 기술과 재원을 총동원해 공동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담는 이 유산이 사라지면 인류는 비극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 손잡고 인류 공동유산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간직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무형의 유산이 아닐는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으로 꽉 찬 트로트 테마파크죠. 손트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발표할게요. 9249님께서 이곳은 경북 구미시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남편의 와이셔츠 다림질을 해야 하니까 미리 에어컨을 켜놨어요. 집안일 중 난이도 최상은 저에게 다림질인 것 같아요.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대성 한도초가 신청해요. 아, 근데 요새 진짜 그 이 다른 기기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팀 다리미 같은 거는 되게 하기 요새 편하기도 하고요. 참 나중에는 우리가 딱 옷을 어딘가 넣고 빼면 그냥 이렇게 싹 다림질 돼 있지 않을까요? 에, 그러면 좋긴 하겠네요. 우리 12위에 대성의 한도초가가 올랐습니다. 다음 9위는요, 0209님께서 박현빈 아 뜨거 신청합니다. 날씨도 뜨겁고 손트라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해서 아 뜨거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 참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불타는 트롯맨 완전 초창기 그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름 테마 곡이기도 했고요. 우리 대성의 한도초가 먼저 듣고요, 그리고 박현빈의 아 뜨거 두 곡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매력이 철철 흥이 잘잘 흐르는 손타라 차트쇼 8위 소개합니다. 5518님께서 어제도 일하고 오늘 토요일에도 일하는 중입니다. 손타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12시에도 이사 후에도 고고 손태진 팬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청곡 신청합니다. 조항조 나이가 든다는 건 듣고 싶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사 왔는데도 따라서 찾아와 주시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파리 조항조의 나이가 든다는 거니 올랐네요. 7위는 이 곡이에요. 1320님께서 지금 지하철 안입니다. 졸다가 태진님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네요. 지하철 안에서도 손타라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 송가인의 아사달. 아, 지금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는 길이실까? 그래도 다니는 길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우리 조항조의 나이가 든다는 건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송가인의 아사달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탁월한 선택 손트라 차트 쇼 6위 궁금하시죠? 5294님께서 고구마 줄기 요리하니 생각나네요. 친정 어머니표 고구마 줄기 김치 그리워요. 껍질 벗겨 살짝 데쳐서 김치 양념에 버무리면 맛나죠. 익으면 조기찌개에 넣어 끓이면 특별한 맛이 나지요. 신청곡은 어부의 노래,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고구마 줄기 뭐 벗기고 있다라는 분 시작으로 계속 연달아서 이분도 저분도 다 그날 우연찮게 고구마 줄기 벗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박사님들을 좀

활동 하게끔 아 그럼 고구마 줄기로 뭘 해먹어야지 맛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왔던 문자네요. 아 이것도 맛있겠네요. 뭐 뭔들 다 좋겠죠. 우리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가수 이름은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중복입니다. 가장 더운 때인데요. 대구와 경상북도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주 35도, 서울 31도의 기온으로 무덥습니다. 더운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고속도로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개양,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과 동수원, 월곡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0: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래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신데 노래 듣다가 나도 이 노래 생각나, 저 노래 생각나, 나도 이런 추억이 있지 하면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우리가 고의 잘 간직했다가 또 다음 차트쇼 때 저희가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4333님께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렸더니 온몸이 얻어맞은 듯 아프네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부모님 죄송하기만 합니다. 신청곡 홍시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약간 대단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 하시던 일을 옆에서 따라했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하루의 일상이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미 그냥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것만의 몸이 단련되어 있는, 근데 그거조차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훈아의 홍시 이렇게 5위에 올랐네요. 다음 4위로 가볼까요? 8225님께서 남편이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5년째 일하다가 계약기간 끝나서 이번 주부터 잠시 쉬고 있어요. 평생 가족 위해 일만 해온 남편, 편안한 취미 되기를 응원합니다. 신청곡 김원중의 바위섬. 참 이렇게 또 남편분을 평생 가족 위해 일만 해온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한 번씩 쉬면서 좀 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이 노래 들으면서 쉬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훈아의 홍시, 오늘은 마이진의 목소리로, 그리고 신청해주신 김원중의 바위섬 바로 띄워드릴게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9614님께서 점심은 냉장고 파먹기 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남은 반찬으로 모조리 출동시켜 비빔밥 해먹었네요. 맛 최고!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신청합니다. 진짜 그 비빔밥이 가장 맛있지 않나요? 이것저것 뭔가 계획하고 만드는 비빔밥 말고 그냥 내 곁에 보이는 거 싹싹 넣으면서 이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해서 딱 넣었는데 오히려 신비로운 새로운 하나의 조합이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맛있겠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의 노래가 3위에 올랐네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2위까지 왔습니다. 38055님께서 새벽에 내리던 비도 그치고 다행히 많이 덥지도 않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에 손트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유가 참 좋습니다. 이불 빨래 돌려놓고 집 정리하며 사부작사부작 몸을 움직여봅니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신청해요.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도 틀어놓기 좋은 라디오 여러분 지금 처음이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서주의 목소리로 그리고 서른도의 보랏빛 이 없어 띄워드릴게요.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사이언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순창의 농사 뒤풀이 노래 노향 방조입니다.
1: 노향의 방조 방조 저 못나리.
0: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은 모주 한 사발로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7월 마지막 토요일 손트라 차트쇼 이제 1위 발표합니다. 1위는 바로바로 이 노래요. 진성의 보릿고개. 798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진성의 보릿고개 신청합니다. 즐겁게 여행 가는 길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라디오를 탁 트니 손트라가 나와서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798 하나님 신청곡 받았으니 운이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 즐겁게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1위 진성의 보릿고개 같이 들으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의 연쇄 회동과 이른바 샘플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의 첫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에 세계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네 분과 마주 앉았다며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대표와 잇따라 회동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어느 한 나라나 한 기업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는 만큼 함께 연결하고 함께 투자하며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맥주를 곁들여 식사하는 이른바 샘플한 깐부 회동 영상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국내 로봇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오픈 생태계

0: 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빅테크와 협력 결과가 국내 피지컬 AI 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첨단 로봇 기술 역량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툴, 그리고 솔루션을 결합한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할 것이라며 학계 기업 등이 표준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서로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휩쓸고 있는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현지 주민과 여름 휴양객 등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상 조건도 악화해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이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남부와 중북부, 대구, 달성, 남부, 경남, 양산에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울산, 광주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고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서울, 인천, 경기와 대구, 부산,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상당수 지역에 내려져 있어 온열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금세 떠올릴 수 있죠. 그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떠세요? 송나라 학자 예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소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산새 우는 소리, 들에 벌레 우는 소리, 바둑돌 노는 소리, 비가 계단에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소리로 또뭘 더해볼까요? 오늘이 중복이니까 버글버글 삼계탕 끓는 소리,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에 선풍기 솔솔 돌아가는 소리.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이게 제가 지켜본 바 문천식 씨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체크해보세요.
3: 네, 뭔데요?
4: 솔직하게.
3: 네.
4: 짜증이 자주 난다.
3: 조금 나요, 요즘.
4: 한 가지 일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3: 오, 맞아요.
4: 괜찮아, 괜찮아. 별일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
3: 오, 혼자 있을 때 많이 하는데.
4: 네. 큰일 났네. 주위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 이건 아니겠지.
3: 제가 지금 아시잖아요. 술 잘 안 먹고 모임도 잘 안 나가고.
4: 큰일 났네.
3: 왜?
4: 다 해당되네요.
3: 이게 뭔데? 이게 왜 이렇게 맞아요? 뭐?
4: 남성 우울감의 특징이래요.
3: 에이, 여기 문항에 뭐 눈물, 슬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우울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4: 이게 남성 우울감이 네. 눈물 같은 게 아니라 짜증으로 나타난대요.

0: 아, 정선 씨, 저보고 왜 맨날 화내냐고 했던 그런 거구나.
1: 어, 큰일 났네. 오. 이게 그래서 스스로 우울하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0: 아, 그래요?
1: 우울이나 슬픔이 아니니까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울한 거야. 접목을 못 시키잖아요.
0: 그러면 주위에 뭐 저만 이런 게 아닐 테니까.
1: 그러게요.
0: 이런 남자분들 좀 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1: 야, 이게 위로도 참 이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건데.
0: 정선 씨가 일단은 따순 사람이니까 해줘봐요.
1: 네. 제가 알아봤더니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피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0: 네네.
1: 자, 위로 안 되는 거. 야, 다 괜찮아질 거야. 힘내.
0: 네.
1: 제일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네.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
0: 이거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1: 위로보단 조롱 쪽에 갔다.
0: 아, 그런 거구나. 전 저 스스로에게 많이 했거든요.
1: 스스로는 괜찮은데 한참 이런 우울감을 보이는 친구나 지인에겐 이 세 가지는 조금 예, 지양하는 게
0: 그렇구나.
1: 좋다고 합니다. 이미 괜찮은 척 버텨온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말로 들릴 수 있대요.
0: 의뢰하는 말 들잖아요. 야, 괜찮아질 거야. 야, 힘내. 이러는데 안 되는구나.
1: 이게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좀 도와주려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0: 예.
1: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감정을 일단 인정받는 게 시급한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0: 그렇구나. 네.
1: 그 아내분께 위로 같은 걸 좀 해보신 기억이
0: 있나요? 많이 했어요, 저는.
1: 어떤 식으로?
0: 여보, 힘들지?
1: 내가 더 힘들어.
0: 난 더 힘들어. 너 방송국 보통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1: 방송국 보통 아니야? 무슨 생색이니? 아, 그래 진짜 이거는 일단 남성 우울감에 대한 어떤 지표도 체크해 볼 뿐더러 위로라는 거를 어떤 온도로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도 위로하는 그 마음의 본심은 그죠? 돕고 싶은 마음, 좀 힘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일 터인데
0: 그 말 전달이 잘못된 것 뿐입니다.
1: 그러게요.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남성 우울감? 이거 나 남성인가?
0: 누나도 그래요?
1: 집에서 짜증이 좀 자꾸 나고
0: 그러니까
1: 뭔가 하나 꽂히면 막 청소든 뭐든 한 가지를 과도하게 몰입하고
0: 제가 좀 그렇군요.
1: 저도 혼자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
0: 지나갈 하고. 거야. 예, 그래. 민철씨 받은 복을 세워봐. 불평할 때가
1: 나 남성인가? 큰일 났네.
0: 아이고야.
1: 자, 첫 곡 듣고 좀 마음을 개볍게
0: 좋아요.
1: 만들어볼까요?
0: 주말이니까.
1: 김혜연 씨의 노래입니다. 최고다 당신.

0: 네, 토요일 첫 곡으로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듣고 오셨고요.
1: 일단 받아본 위로 중에 난 진짜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재인 씨.
0: 술 한잔 하자. 네.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1: 네. 네, 이 위로가 포인트가 네. 그거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에 봉착해서 막 그 문제 접근해서 막 그 문제의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은 그 네. 어떤 위로의 그 기질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네. 이 위로가 힘들 거예요.
0: 맞아요.
1: 네. 네. 해줘도 뭐라 그러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래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농담이나 하고 좀 기분을 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1: 난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냥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을 거야. 너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일상을 얘기해 주는 거.
0: 아,
1: 이게 제일
0: 있었고.
1: 좋은 위로였던 것 같아. 너 어떡하냐. 너 네. 큰일 났다. 네. 야, 너 이제 진짜 난리 났다. 너 힘을 내야 된다. 그렇죠. 막 이런 거는 내가 닥친 위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0: 그 옛날 어른들이 쓰던 것 중에 전 무서웠던 게 그거 있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1: 그 어떤 환경에서 도대체 그 사생활 한 거.
0: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듣기 좋은 말은 어깨 좀 올려줄까? 와이프가 한 번씩 오빠 어깨 좀
1: 약간
0: 올려줘?
1: 그런 거. 그게 감정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 게 차라리 오히려 더 따뜻하게.
1: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0: 맞아요.
1: 야, 너 염색할 때 됐다. 같이 가자. 뭐 내지는 너 그 티셔츠 잘 맞는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건네주는 게 최고의 위로였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사람마다 다르겠죠.
0: 네. 저도 친구가 이렇게 소주 한잔 따라주면서 현실이 별일 없지? 뭐 이런 말이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근데 밥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 온도 맞추기가 한참 또 슬퍼서 이글이글 그 슬픔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그거 잘 어울린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0: 근데 그러네.
1: 그래, TPO가 있어. 아, 위로에도.
0: 네, 센스가 필요합니다.
1: 쉽지 않네요.
0: 네, 자, 오늘은 글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 101장 준비되어 있어요.
1: 이번 주는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데요. 네. 3부에 함께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9: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8: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웃음 얹고 감동 채워서 마치 셰프처럼 요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라시 부킹 사연.
9: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까요?
8: 네, 방송 중에 문자 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방송지 아니된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부킹선 게시판 클릭해주세요.
1: 오늘 첫 번째 예약사연의 주인공은 4026님이신데 일단 모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이미 더운 거. 아, 딱 그래도 MBC 시원하네요.
1: 맞아요.
2: 예, 세니 씨, 천지 씨 반갑소.
1: 네,
2: 나가 저 식당을 뜰까 하는데요. 하루 연종일 불 앞에 있어 본 게 땀이 줄줄 그냥 땀으로 샤워를 해보러 나가. 일은 겁나게 힘들고 그 시기한데요. 손님들 많이 오시면 그래도 입이 귀에 걸리지라.
1: 그렇죠.
2: 나랑 와이프랑 지라시 들으면서 힘내볼 텐게 장사 잘 되라고 쪼까 응원 좀 하시오.
1: 아, 불 앞에서 일하시는 거 진짜 힘들죠.
0: 사장님 힘드시겠다 진짜.
1: 그렇죠. 근데 요리하는 것도 계속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네.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심지어 온도가 이글이글 지글지글.
0: 그렇죠.
1: 근데 맛있게 싹싹 그릇을 비우는 손님들 또 꽉 채워진 식당 이게 사실 보상이죠.
0: 그렇죠. 네. 나갈 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장사해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너무
1: 그럼
0: 좋아.
1: 그것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0: 네.
1: 어쨌든 지라시를 또 친구 삼아 또 부인과 함께 네. 이렇게 네, 식당에 계셔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또 깔깔이 까는데 좀 최선을 다해볼게요.
0: 네, 매출 기록 찍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대박나세요.
0: 네, 가자, 가자. 김가현님이 주신 사연 볼게요.
3: 아, 선희 언니, 손식 오빠. 아, 오늘 중복이잖아.
0: 네네.
3: 아, 저희 가족들이 바빠서 초복을 못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넉도 삼계탕 하려고 그래요. 저 요리 잘해요. 아. 이거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비법 레시피인데요. 특별히 지라시 가족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0: 네네.
3: 삼계탕 끓일 때 생강조각 그리고 월계수잎 같이 넣으면 닭비린내가 싹 잡힌대요. 어, 대박이죠. 녹두 삼계탕 맛있게 끓여서 효도할 거예요. 어?
0: 오, 녹두 삼계탕 너무 좋겠다.
1: 제가 원래 이게 삼계탕 안에 녹두, 능이, 네. 한방 이런 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0: 예.
1: 얼마 전에 제가 능이 버섯 들어간 삼계탕을 먹었는데
0: 예.
1: 그 왜 맛있지?
0: 어.
1: 너무 맛있는데?
0: 몸에도 좋아요, 등이.
1: 아, 이거 버섯이 국물 내는 데는 정말 끝내주는
0: 그럼요,
1: 포인트더라고요.
0: 네. 요즘은 저는 이렇게 막 한약재 들어간 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게 그렇게 좋아가 나는.
1: 나 어떻게 해? 나 옛날에 이렇게 으름 맛 싫어했는데. 끝났어.
0: 받아들이세요, 정선이 씨.
1: 끝나고 끝났어.
0: 네.
1: 녹두 들깨 뭐 누룽지 삼계탕. 요즘, 그 앞에 왜 콜라보된 네. 거.
0: 다양한 게 많아요.
1: 큰일 났네.
0: 네, 맛있게 옛날에... 드시고 건강 챙겨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냥 치킨 먹으면은 복날 그걸로 됐다 했는데 네. 안 돼 이제 물에 빠져야 돼.
0: 삼복더위에 건강 잘 네. 챙기십시오.
1: 자, 우리 김가연님 신청하신 영탁의 찐이야 듣고 올게요.

0: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산으로 꾸며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8178님 네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아, 뮤지컬 보러 가신대요.
1: 와우! 안녕하세요. 주말에 뮤지컬 예매해 놨어요. 자주 보진 못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취미라고 할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뮤지컬 보면 너무 좋아요. 이건 특급 취미야.
2: 아,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아, 자고 나왔다. 아, 밥 언제 먹어?
1: 아, 정말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뮤지컬 보러 가는 길에 라디오 들으며 설렘을 업시키고 싶어요. 저만의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예, 네, 그렇죠. 아, 뮤지컬
1: 마지막 네. 방법보다는
0: 과하게 리얼하네요.
1: 그림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입맛이 나는 게 뮤지컬 보면 저도 현실에서 잠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 그래서 공연 문화가 존재하는 네. 거고 공연 문화를 사랑하는 그렇죠. 거겠죠 우리가.
0: 맞아요. 요즘 네. 개그맨 후배 중에 이상준 씨랑 또 우리 말짤매랑 네, 요즘 이분들의 공연이 정선 씨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잠시 한 2시간 정도를 통해서 싹 다 잊을 수 있고 또 치유도 받을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웃음이라는 건 그건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0: 웃음, 음악 이런 것들.
1: 네, 뮤지컬 공연도 그렇고 예. 나만의 공연을 약간 조금 가성비 좋은 이벤트 할 때 싹 네. 정보를 잡아가지고
0: 좋아하죠.
1: 한두 개씩 쟁여놓는 네. 것도 나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1: 네, 즐기세요.
0: 네, 다음 사연 1250님 사연 볼게요.
1: 네, 1250님. 네. 아, 안녕하세요. 복날을 맞아서 아내랑 속초에 물회 먹으러 갑니다. 아, 요즘 좀 힘들었거든요. 바다 보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힐링 하려고요. 네. 물멍이 주는 편안함을 너무 사랑합니다. 노래도 한 곡 신청이 될까요? 유엔의 파도 들려주십시오.
0: 아, 스트레스가 아하. 좀 있으신가? 물멍을 원하시네요.
1: 근데 지금 뭐 저희 다 머릿속에 과부하 상태 아닐까요?
0: 맞아요.
1: 네. 네. 해결해야 되는 것들,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잔뜩 있는데 또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입력해야 되고.
0: 맞아요. 그리고 장기 불황이기 네. 때문에 다들 돈을 아끼기 시작해서 그죠?
1: 그렇죠.
0: 네, 돈도 안 들고.
1: 근데 봐봐라. 봐봐라요.
0: 네.
1: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이 안 돌아. 근데 또 대박 난 뉴스는 대서특필돼.
0: 그게 문제입니다.
1: 어?
0: 나만 돈 못 버나 싶고 막 그래요.
1: 자꾸 사람 불안하게 말이지.
0: 아, 정말. 어?
1: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할 거예요.
0: 맞아요. 네.
1: 자, 어쨌든 물멍 때리고 네. 물에도 드시고 이왕 가신 것 야무지게 나만의 시간 휴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0: 네, 걱정과 근심 바다에다가 부산에 두고 오세요.
1: 아,
0: 네.
1: 뭐야.
0: 좋았다. 자, 1250님 신청곡 유엔의 파도 듣고 올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중복답게 많이 덥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대구와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은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극단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온열 질환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방향, 김포구간이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에도 사고인데요. 창원 1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2km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정세림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7: 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송정우님이십니다. 바로 모실게요.
8: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집 공주 수빈이의 14번째 생일이에요. 수빈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 관계로 많이 울고 웃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학기에는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케이크 먹으면서 축하할 예정인데.

0: 두 분도 축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님 최애곡 엑소의 크라운도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수빈아, 아빠 완전 사랑해.
1: 중학교 올라갔구나 수빈이.
2: 그렇구나, 중학교 됐구나.
1: 아빠가 너무 벅차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겠다. 왜냐면 그 수많은 어떤 사춘기에 관련된 정보들.
2: 그렇죠.
1: 근데 친구 관계에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사춘기가 파도를 급물살을 탈 텐데 그래도 아빠 엄마랑 관계가 건강한 애들은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2: 그럼요.
1: 네, 네. 조금 뭐 다소 유난스럽다 싶은 시기도 네. 잘 넘기더라고요.
2: 그렇죠. 네. 집안이랑 뿌리가 든든하니까.
1: 맞아 맞아. 네. 아빠가 이런 식으로 사연 전하는 분위기라면 친구가 집안에 둘이나 있잖아요.
2: 맞아요.
1: 자, 우리 공주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네,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기셔도 돼요.
1: 송정우님이 신청하신 엑소의 크라운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할까요? 예니 앞에 내려와 yeah. 기꺼이 받을 크라운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yeah. It's the king yeah. of the town

0: 것이 주간 베스트.
1: 이거는 특급 웃음이에요.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7월 17일 금요일에 소개됐습니다. 대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두 마리 잡으러.
3: 자, 우리 사연자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그 지라시를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 하면서 네. 처음 겪어보는

0: 사연이었어요.
1: 그렇죠. 고래를 네. 두 번 잡아야 했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0: 늘 기록이 갱신되는 것 같은 느낌?
1: 신기하죠.
0: 감을게요.
2: 네.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저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 너무나 사랑이 충만했던 시절이기에 그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당시 인천과 대전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하루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난다. 그치?
3: 그냥 신나기만 한 거야?
2: 뭐가? 그때 노래가 끝나고 라디오 DJ와 패널들은 고래 하면 옛날에 짜장면 사준다고 엄마 따라 갔다가 포경 수술을 했던 생각이 난다고 토크를 이어갔고
3: 역시
2: 어떤 이는 나는 통닭이었다라며 웃고 있었어요.
3: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할 거냐고.
2: 뭐를? 아, 고래 잡는 거?
3: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그 위생에도 뭐 그게 좋다고 하고.
2: 사실 안 그래도 당신하고 상의하려고 했는데.
3: 했는데.
2: 아니 보통 학생 때 많이 하는데 나는 늦은 나이에 와서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3: 일어나.
2: 지금?
3: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치우고 오자.
2: 아내는 저보다 더 씩씩했고 그래서는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3: 선생님, 우리 남편 수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혼부부거든요.
2: 아, 예.
3: 선생님 손에 제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2: 아유, 뭐 이 인생까지.
3: 에이. 곧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예.
3: 그래. 아, 선생님. 이왕이면 예쁘게 부탁드려요.
4: 에? 아이, 뭐 그 예쁘고 말고 할 게 있나, 그게.
3: 아, 저기 이왕이면 뭔가 좀 서양 이미지로.
4: 서양... 그래요. 뭐 제가 이 일만 30년 했습니다. 뭐. 이왕이면 북유럽풍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에.
3: 감사합니다.
2: 에. 아내는 마치 인테리어 하듯 나의 고래잡이를 부탁했고 의사 선생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며 아내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3: 아, 그럼 선생님 수술은 언제?
4: 오늘 하고 가시지. 아, 정 간호사 수술 준비 좀 해.
5: 네.
2: 그렇게 저는 무사히 장대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3: 아, 선생님 수술 잘 됐나요?
4: 예, 물론입니다.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됐어요. 실밥을 풀려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예, 일주일에 다시 오세요.
3: 네, 고맙습니다.
2: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취가 깨면 살짝 통증이 왔지만 뭐...

0: 아, 신혼의 불꽃이 튀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아야지 참아야지를 외치며 각자의 허벅지와 벽을 쳐야만 했습니다.
1: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0: 아, 자기야 괜찮아?
1: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마. 참아야 하느니라.
0: 그러나 그렇게 서로 참았건만 사건은 수술 5일째 되는 금요일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날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사와서 한상 멋지게 차려놓고 먹을 때였죠. 그에게 초를 켜고 와인을 홀짝 했는데 와인에 취한 아내의 빨그레한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제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다.
1: 응?
0: 귀여워. 사랑해.
1: 아 뭐야. 고마워. 응?
0: 뽀뽀를 하고 나니까 방 안 공기는 매우 뜨거워졌고 숨이 막힐 듯 서로의 거친 콧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1: 아 몰라.
0: 자기야?
1: 몰라. 아,
0: 그게 아니고 자기야.
1: 어 왜? 아,
0: 자기야. 자기야. 택시 불러.
1: 어 뭐야 왜?
0: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건 실밥이 터진 거다. 아 터졌어! 다 터졌어!
1: 뭐가 터졌어? 왜? 뭐가 터졌어?
0: 아 실밥이 터졌어! 병원 가야 돼 병원! 빨리!
1: 왜 갑자기 실밥이 터졌지? 왜?
0: 택시! 빨리 택시! 그렇게 우리는 수술했던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1: 선생님 우리 그 이전 받으세요. 너무 이상해.
0: 아니 뭐 어쩌다가.
1: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고기 내뿜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택시 부르고 다 터졌다고 그러고 어떡해.
0: 뭐라는 거야? 아 정관우사! 당장 수술 준비해 당장!
1: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계속 벽지게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진짜 귀여워서 미안해.
0: 아이 여보 내가 자기 혹시 수술실에서 못 나오면.
1: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내가 꼭 살려낼 거야. 그러지 마.
0: 그렇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무려 2시간 30분 후에야 다시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 선생님 우리 그이 괜찮은 거죠? 네?
2: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이에요. 그 실밥 풀 때까지 일주일만 참으면 될 것을.
1: 죄송합니다.
2: 에휴, 이거 만만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다시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3주예요. 소독 잘 하고 아물 때까지. 그,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마요.
1: 3주요? 응,
2: 절대로.
1: 3주?
2: 힘들면 아예 각방을 써요.
1: 길다.
0: 그래서 네. 우리는 3주간 각방을 썼는데 아내가 자는 방에서는 밤마다 벽을 쳐는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1: 아니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됩니다.
0: 저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과 감내의 날들을 보낸 뒤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우리에겐 1년 후 귀여운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벌써 어엿한 성인이 됐네요. 그날 늦은 시간 긴급수술을 정성껏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젊은 부부 잘 살라고 2차 수술비도 받지 않고 보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상 끝입니다. 아 문자 많이 왔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3: 그러시구나. 예. 재수술했구나. 방송에서 이런 사연도 나오는구나. 크크크크 너무 웃겨요. 네. 하시면서 1105님이.
0: 저희도 이런 사연은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3: 그러니까 두 차례의 어떤 수술도 좀 네. 경이로웠는데 저는 그 어떤 이렇게까지 싶은 어떤 두 분의 열정.
0: 사랑 신혼부니까.
3: 예. 아니 그래요?
0: 네. 8660님.
2: 예 그럼요. 신혼 때는 그럴 수 있지요. 잠깐입니다.
3: 잠깐은 너무
2: 그때를 즐기세요.
3: 그 잠깐의 라고. 기준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0: 보통 신혼 2, 3년으로 보는데 또 오래가는 부부도 있어요. 전선희 씨.
3: 그러니까 네. 우리 가끔씩 정말 오래오래 장작불처럼 불타오르는 부부 사연도 가끔 봤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강종선님은 사연되는 제가 다 아픈 느낌. 아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0: 네.
3: 이 재수술은 더 힘들 거예요. 뭐 성형이든 무엇이든.
0: 뭐가 됐든 재수술은 왠지 아프고 더 그렇죠? 두 배 이상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0: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3: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0: 사연자가 고래 잡는 수술을 하고 결혼기념일을 보내다가 그만 이것이 터지고 말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3: 1번 실밥, 2번 눈물, 3번 커피.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5분 정답자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박명수 씨와 니콜이 함께한 명콜 드라이브의 고래 들을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1: 에어컨. 에어렉스.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웃음 난다, 웃음이나 정선이.

0: 점점 쉬면 조사 기간 정치유라 올라가라.
1: 마음 편히 웃기고 싶다 지희라씨 지희라씨.
2: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몇 시인지 알려다오.
2: 매일 오후 4시 네, 주간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이것이 터졌던 사연자의 이야기 정답은요
0: 1번 실밥이었습니다.
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여러분이 주신 문자 중에 공사 이사님이 남편이랑 아이는 집에 있고 저 혼자 노는 날입니다. 유후 얼마 만에 자유시간인가. 근데 막상 나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카페에서 쉬고는 있는데 어쨌든 좋네요. 행복합니다. 에이. 그럼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있다는 데 의미 부여를 하세요.
2: 그렇죠. 그리고 검색해보셔서 근처에 맛집도 혼자 가세요. 요즘 혼자들 많이 식사하십니다.
0: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너무 벅차게 스케줄 잡지 마시고 에이. 여유 있게.
2: 그렇죠.
0: 야 이게 허송세월인가 싶게.
2: 에이. 영화 논평 보시고요.
0: 근데 두 개 하면 금방 지나가.
2: 그런가요?
0: 네, 너무 빨리 지나가.
2: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0: 그죠. 혼자만의 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2: 연극도 봐야 되고. 전시회도 가고 싶고. 그죠.
0: 어떡하지?
2: 네, 우리는 진행.
0: 택일. 예. 택일 하셔서 아니 대신 재밌게 야무지게 예. 놀아주세요.
2: 9387님.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마늘 까고 있어요. 한 대 좀 다 까고 쉬려고 하는데 한 대 좀 더 남았네. 아이고.
0: 이게 마늘 깔 때 눈도 맵고 손도 따가울 텐데.
2: 그러게요. 예,
0: 그래도 마늘장아찌 하시려고 그러나?
2: 이렇게 많이 하시지.
0: 그래도 맛있는 마늘이 제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요리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2: 좋아요. 네, 저는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신천지 문제를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설을 두고 당을 지켜야 하고 전당대회를 축제로 유지해야 하고 움직이는 상대를 표적으로 잡기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일이 잘 돼도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이라며 그러나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향한 공세를 겨냥해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발본색원 원천 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도 반명 분열주의로 대통령 발목을 묶어 한 발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분들이 뭉텅이로 뭉쳐다니는 개파 정치를 몸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강점들을 하나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서밋에서 AI 시대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뤄갈 수 없고 혁신적 AI 모델과 최첨단 반도체,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와 풍부한 전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8곳으로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남부와 중북부, 대구 달성 남부, 경남 양산과 의령에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울산, 광주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국가예산청장 허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성체, 대항해 시대 노예 무역의 참상을 증언하는 세계유산인데요. 저희가 기술과 재원을 총동원해 공동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담는 이 유산이 사라지면 인류는 비극을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 손잡고 인류 공동유산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간직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무형의 유산이 아닐는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Let's go.
1: 정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인데요.
1: 네, 정선혜 씨 차분하게 가셔야 돼요. 3점.
2: 왜요?
1: 왜냐면 라떼 백일장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문학적인 이걸 해주셔야
2: 돼요. 뭐래. 네. 자, 오늘 천재 작사.
1: 본인이 독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2: 감미로운 가랑이 네. 가요계인 랭보 작사가 심연보 씨와 함께합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도 하고 함께 심사도 할 텐데요. 저희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 바로 심연보 씨 모실게요.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1: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0: 지라시
1: 라떼 백일장. 이 시간 연계 더 몰입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안 쓰시는 돋보기까지 꺼내 대본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한톤 연기의 대가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이윽고 가사 연구해낸 이후로 요즘 연기에 그렇게 파묻히셨다고요?
2: 제가 오늘 지금 코너 시작하고 처음으로 예도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1: 아, 그래요?
3: 우와. 아, 이게 좀 보니까 야, 얘네들은 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구나.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애들이구나. 뭐 이런 거를 읽으신 거예요, 이제?
2: 하나 안 하나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3: 어쩌면 맞아요. 이게 또 드라마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예도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생생한 또 재미가 있을 수
2: 그러니까요.
3: 있어요.
1: 그런데도 네. 격주하시는 이세준 씨는 본인이 스스로 배우라고 뱉어놨기 때문에 네. 보긴 보시더라고 대본을.
3: 그딴 생각해.
1: 그래요?
3: 네, 봤어. 눈동자 안
2: 움직여. 쇼잉이에요, 쇼잉. 네.
1: 액션이야. 쇼잉.
2: 쇼잉이야.
1: 그렇구나.
3: 쇼잉 액션.
2: 대본 읽는 척.
1: 아, 어쩐지. 네.
3: 다 나왔다, 지금.
1: 아, 그러자 요즘 습도가 높잖아요. 네. 심현보 씨, 괜찮으세요?
2: 저 습도 약해가지고요.
1: 네.
2: 힘들어요.
1: 제가 형을 잘 알잖아요. 사석에서 많이 만나니까. 아. 건강에 관심 많으시고 습도 이런 거 약하세요.
2: 습도 약합니다.
3: 네. 어떻게 약해요? 어떻게
2: 웬만한 거에 다 약한 편인데 습도에도 약해요.
3: 취약.
2: 네, 습도에... 취약해요.
3: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1: 처지죠.
2: 처져요.
1: 처져요.
2: 처지고 약간 텐션이 확 떨어지고 힘들고.
3: 아니 왜냐면 이 습도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좀 감성적일 수 있어요.
2: 왜 그런 거예요?
3: 뭐 날씨에 영향받는 사람이 더 그렇듯이 좀 그런 거가 무관하게 자기 패턴 유지한 사람들은 조금은 현실적인데 심현보
1: 네.
3: 씨는 아무래도 잠자리 날개 같은 감성이
1: 섬세한 작사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3: 조금만 눅눅해도 네. 이윽고라는 부사가 탄생 안 되고 막
1: 안 되죠.
2: 웬만한 거인 다 반응합니다.
3: 네. 웬만한 거에 계속 지고 웬만한 거에 계속 반응하고
2: 웬만한 거에 약하고 예.
1: 형님 궁금한 게 반대로는 비가 오니까
2: 네.
1: 글 쓰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1: 어때요?
2: 덥지 않아야 돼요.
1: 아, 안 더워야 돼. 네. 비는 좋지만 네. 안 더워야 돼.
3: 유난 아유.
1: 현보형 그냥 쓰는 게 아니라니까.
2: 아, 우리가 막 가을에 막 가을에 습도가 너무 높아 이러진 않잖아요.
1: 웬만한 그렇죠.
3: 여름 간절기 짧아진데 큰일 났네.
2: 맞아요.
3: 자, 지라시 라떼 백일장.
1: 책상한테 유난히 보이시고.
3: 유난.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2: 주제. 야, 이런 취급받으면서 내가 진짜.
1: 그러니까 진짜. 와.
3: 에피소드를 네.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백일장 예. 소개되시면요.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요거는 심현보 씨 입김이 세기 때문에.
3: 맞아요.
1: 네, 잘 보여야 네. 됩니다.
3: 저희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네. 결국 최종 통보는 심현보 씨가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2: 네.
3: 자,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거 긴 거 모두 여기로 남겨주세요.
1: 자, 그러면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제죠. 터미널.
3: 먼저 터미널에 얽힌 백일장 사연 맛보기로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1: 네, 5901님입니다. 35년 전 군대 말년 병장 시절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휴가 내내 애만 태우다가 마지막 날 겨우겨우 연락이 나와서 대전 터미널에서 여자친구와 만났습니다. 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30분쯤 어색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대뜸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새로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악수를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내내 버스에서 서럽게 울었고 복귀하자 저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부대원 모두가 놀랐죠. 살면서 최고로 눈이 부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잘 살고 있겠죠.
3: 아... 아주 전형적인 관용어구죠.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1: 네.
2: 최초에 누가 썼을까요, 이거?
3: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썼어.
2: 최초에 쓴 사람이 있을 텐데.
1: 있을 텐데.
3: 그렇죠. 네. 있겠죠. 또 써봤는데 통해. 아, 그럼 이걸 계속 이제 써야겠다.
2: 야, 그거 써봐.
3: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래.
2: 그거 쓰니까 괜찮더라.
3: 그거만한 게 없어.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좋게 끝나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이게 좋은 생각으로 흐르진 않죠.
2: 그렇죠. 네.
1: 지금은 50대 후반이 되셨겠지만 당시에는 22세 청년이었으니까
3: 네.
1: 너무 힘들죠.
3: 울지.
1: 펑펑 울지.
3: 펑펑 울지. 한때 문천식 씨도 사랑에 울던 때가 있었는
1: 걸요. 아,
3: 그럼요. 네. 네. 있었는걸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분 마지막에 악수한 것 좀 귀엽지 않아요?
1: 악수했어요?
2: 마지막에 악수했어요.
1: 아, 그럼 터미널에서 악수했구나.
2: 헤어질 때 이렇게.
3: 아. 손잡는 것 따윈 눈에 안 들어오죠.
2: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뭔가 약간 멋있는 남자친구로 기억 속에 나를 장식하기 위한.
3: 허세. 네,
2: 악수. 악수라,
3: 20살 때는.
2: 마지막으로 악수라도 한번 하자.
3: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이 하면서 뒤로 이렇게.
2: 안 돌아보고. 뒤로 하지 마. 뒤로 하지 마.
3: 뒤로 이렇게.
2: 아, 등 돌리면서 빠이.
3: 어, 아, 너무 귀엽지. 되게 시크하고 쿨한 느낌이잖아요.
1: 그죠.
3: 아, 근데 이런 순수할 때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메말라간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복귀해보면 나에게도 그렇게 정말 마음껏 유치하고 순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전 괜찮은 양분인 것 같아요.
2: 그치, 그치.
3: 그죠?
2: 그때 그쵸? 기억들 네. 꺼내보면 진짜 풋풋하잖아요.
3: 우린 어차피 지금 속되고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어차피. 그럴 바엔 이런 그렇죠. 추억이 있어야지.
2: 그렇죠.
3: 그걸로 버티지.
1: 예.
3: 천식 씨도 눈이 크잖아요. 어릴 때 제가 24살인가에 봤어요.
1: 맞아요.
3: 천식 씨를. 예. 그때는 진짜 늘 눈에 이렇게 눈물 같은 게 고여 있었다니까.
1: 왜냐면 쫄아가지고 선배도 너무 무섭고 험해가지고 아.
3: 지가 논 건 생각 안 해.
1: 아하.
3: 혼난 것만 생각.
1: 아하.
3: 아유, 클럽 다니면서 지가 논 건 생각 안 해.
1: 자 우리 5901 형님 다 잊으시길 바라면서 그죠?
3: 네, 아 근데 이 추억을 꺼내 올려서 100일장에 또 이렇게 네. 글을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2: 그러네요. 네.
3: 8884님 네. 예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 김포공항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거쳐 부산행 고속버스를 타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버스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터미널에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려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도 차표가 보이질 않아요.

0: 않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휴대폰 어플로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차표였거든요.
1: 맞아요.
0: 가방을 다 쏟아내서 뒤져봐도 차표가 없어서 결국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게 막차였기 때문에 결국 터미널에서 노숙을 했죠.
2: 아이고.
0: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밥 먹고 나오면서 차표를 쓰레기랑 같이 버렸더라고요.
2: 아이고 아이고.
0: 사실 알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차표가 조그맣거나
1: 조그맣어요. 네모나고 조그맣어.
0: 예, 이렇게 하여튼 되게 구겨서 버리기 좋아. 영수증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2: 차표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0: 그렇죠. 그리고 딱딱딱딱 잘라줬잖아.
2: 있었죠, 있었죠. 딱딱딱.
0: 그 앞에서 영무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딱
2: 뽕 이렇게
0: 뽕 찝어주면은 뚫렸다고.
1: 요즘은 검사를 잘 안 하니까 그 스마트폰에 다 전해드리지 않는데 가끔. 아, 표 없이 타시는 분들이 있대요. 무려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무시게 됩니다.
0: 30배?
1: 예예, 예, 조심하셔야 돼요.
0: 어마어마하다. 예, 진짜.
1: 정직하게 타십시오.
0: 그만큼 그래, 그만큼 막 엄격해지지 않은 만큼 뭔가 그쵸? 물어야 될 것들이 늘어나게.
1: 검사를 잘 안 하는 만큼 더 서로 양심적으로 해줘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티켓을 소환해 냈네요. 그 표로 된 딱지 티켓.
1: 그러게요. 아이고 노숙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래. 아이고.
0: 이런 거에도 어떤 시적 정서나 가사의 어떤 뭐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차표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좋은 소재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소재로 쓰기 어려운데
1: 네.
2: 또 뭔가 근데 노래 가사에 막 이 티켓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
1: 그렇죠.
0: 그렇죠. 전자
2: 뭔가 정감이 없잖아요.
1: 하림 씨의 출국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2: 있죠, 있죠.
1: 연인이 해외 떠나는 장면.
2: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형님은 혹시 뭐 연인을 그렇게 해외로 보내는 작품
0: 좀
1: 없었습니까?
0: 좀 보내봐요.
2: 보냈어도 작품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증거를 남기지 않지.
0: 좀 꺼내 올려봐요 이제.
2: 아니야, 아니야.
1: 연애를
0: 해외 나가게 됐잖아요.
1: 확인하셨어요 연애를.
0: 그죠. 그런 게 작사에 다 양분이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네.
0: 자,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 네.
0: 나중에 우리 특별한 시간 만들어서 심윤부 씨에게 네. 그 어떤 작사의 어떤 그 기승전결 A부터
1: 노하우?
0: Z까지 이런 걸 좀 수업을 특강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도 좀 캐볼까요?
0: 아유, 그걸 목적으로 한 건데 지금.
2: 아, 둘이 잘 맞아. 티키타카가 어유 스페인인 줄 알았어.
1: 웃음감이 웃음감. 예.
0: 야, 노래 한 곡 듣고 예. 백일장 응모해 주신 분들의 글 쭉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네, 오늘 터미널 얘기 나와서요.
1: 네.
2: 그 오랜만에 윤종신 씨의 고속도로 로맨스.
1: 오. 아, 좋죠.
2: 너무 좋죠.
0: 네. 좋습니다.

0: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심현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터미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작품이죠. 전남 강진에서 익명 요청하신 사연 볼게요. 제목 하트 팬티 시그.
1: 어머나.
0: 네? 어떻게요? 시그널.
1: 네, 하트 팬티 시그널.
0: 무슨 말이지? 때는 2000년대 초 여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서울에 가기 위해 강진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저의 첫사랑.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나 강진 김태희로 불리던 제가 당시 좋아했던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예뻤냐면 다른 동네 남학생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터미널에서 누나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2: 엄마 이게 누구요? 형부 니도 서울 올라가냐? 하다 나도 시간 서울 가는 길인데 같이 갈까?
3: 오, 근데 좋아요. 근데 뭔 가방이 이리 크대요? 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0: 멋있는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누나의 큰 그 여행용 보스턴백을 뺏어 들었는데 갑자기 가방끈이 툭 끊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덜 잠긴 가방 지퍼 사이로 누나의 화장품이며 옷가지가 우르르 쏟아졌고
3: 죄송합니다 누나. 제가 줄게요. 가만히 계세요.
0: 그런데 허겁지겁 물건을 줍다가 이번엔 제 가방까지 엎어지면서 아뿔싸 제 짐과 누나의 짐이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 어머나. 아 누나 진짜 미안해요. 도와주려던 건데.
2: 괜찮아. 오늘 전이나 하자. 이러다 버스 놓치겠어요.
0: 잠시 후 누나와 정신없이 버스에 올라앉자마자 기사님이 출발 안내를 했습니다.
4: 아, 서울행 버스 곧 출발하겠습니다. 문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3: 아 진짜 다행이다. 그쵸 누나?
2: 그러게 말이야. 미 너도 솔찬히 고생했다.
0: 그때 갑자기 기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드시더니
4: 잠시 그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에 반스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분 되시는 분 얼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빨간 반스예요. 예, 빨간색 반스.
0: 버스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향했고 저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한가운데 태극기처럼 휘날리고 있는 빨간 하트무늬 팬티. 예, 제 거였어요.
1: 특이하다.
2: 어머, 어쩌었을까? 저거 형부 니 반스 아니야? 언능 좋아야?
3: 진짜 미치겠네 진짜.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0: 난리 끝에 저는 얼른 팬티를 낚아채서 버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누나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헤어졌죠.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몇 년 뒤 강진 향후의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누나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1: 어?
0: 동생 별명도 강진 김고은이었는데요. 대박. 그 친구 역시 참 예뻤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첫사랑은 지금 처형이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처형도 제가 좋아했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2: 하다 제부가 옛날에 나를 허벌나게 좋아했잖아. 제부 오늘 뭐 가방 지퍼 잘 잠갔어? 버스 또 안 날아가게 잘 쟁이고 다녀이.
0: 그 여름 강진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펄럭이던 빨간 제 팬티 덕분에 제 첫사랑의 추억은 지금도 처가 식구들의 단골 안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재밌네요.
1: 쇼크다 쇼크. 빨간 하트 팬티를 남자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죠? 그림이 안 그려요.
0: 남고생이 그런 일이 잘 없는
1: 저는 그래서 누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도요.
3: 저도요.
1: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이팅.

0: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에 자신이 평소에 겉옷에서 표출 못한 어떤 열정과 파이팅이 은근 담기지 않나요?
1: 제 친구도 호랑이 팬티는 입어도 하트 팬티는 잘 안 입거든요.
0: 사랑이 많은 거지.
2: 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색 팬티 입으면 시험 잘 본다던가 뭐 이런 거 있었나?
0: 아, 빨간색은 아무래도. 있었죠.
2: 그런 거 좀 있었죠.
0: 그 어머님들이 고스톱 칠 때 빨간색 운빨이 좋다고. 뒤집어 입어도 운빨이 좋고. 예. 어. 동네마다 룰이 다 있어요. 속옷에 대한 룰이. 네. 그러니까 민담처럼 전해 내려오는 건데 빨간색 하트 팬티는 굉장히 귀해요. 어,
1: 특별합니다. 예. 그렇죠.
0: 강렬하잖아. 네. 파스텔 톤도 아니고.
2: 기사님이 시력이 좋으세요.
0: 그렇죠? 그거는요. 시력이 웬만해선 다 보여요.
2: 아, 그런가?
0: 빨간색 하트인데 어떻게 안
2: 그렇겠다.
0: 보여요.
2: 예. 빨간색이면.
0: 근데 뭐 이참에 TMI일 수 있지만 각각 아, 나 좀 격한 디자인의 속옷이 있다. 있긴 있다.
2: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노멀한 컬러들을 좋아해서.
0: 전체적인 톤이 쿨톤, 웜톤.
2: 웜톤이 많은 것 같아요.
0: 웜톤. 네. 문준식 씨는 알고 싶지 않아요.
1: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0: 알고 싶지 않아요.
2: 너무한다 진짜.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0: 진짜.
2: 재간을 물리네.
1: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정선우 씨는요? 좀 차분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0: 잠깐만 쉬었다 가야 돼. 네. 여기서 알고 싶지 않다 나올 수 있어.
1: 아니요. 저는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마음에 들면 그 디자인으로 쭉 가요.
1: 그렇죠. 네,
0: 똑같은 걸 여러 그냥? 번 사서. 예. 네, 그냥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기분에 따라서 막 달리 입고 이런 분 보면 확실히 좀 멋쟁인 것 같아. 더 심도 깊은 멋쟁이.
1: 맞아요. 네.
2: 그런 분들이 진짜 멋쟁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제가 수영장 가보면 되게 그냥 기능적인 속옷을 위아래로 걸친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 한껏 그 레이스의 세계, 망의 세계로 빠져 계신 분들은
2: 디자인이 막 엄청 첨가돼요.
0: 굉장해요. 네.
1: 그리고 양말도 예쁘게, 속옷도 예쁘게 이런 분들이 멋쟁인가 봐요. 그죠? 그
0: 약간 비밀스러운 빅토리아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우와.
0: 그런 것들.
1: 그런 식으로.
0: 되게 멋있더라고. 수영복 같더라고.
2: 그렇군요. 거의 기능과 무게 위주로.
1: 그렇죠. 우린 기능성으로 하는데.
0: 그렇죠. 하여튼 빨간 팬티 덕분에 이렇게 또 그 강진의 김고은 씨와 결혼할 수 있게.
2: 진짜 인연이시네.
1: 진짜.
2: 그렇죠.
0: 네. 자매가 다 예쁘구나. 중요한 건 그거였어.
1: 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푹푹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구간,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분기점,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차령터널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장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백일장 주제죠. 터미널을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과천에서 이정수님 보내주셨어요.
2: 제목, 불 꺼진 터미널. 40년 전 저는 22살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첫 여름 휴가로 혼자 남해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인데요. 출발 전날 고향이 남해인 직장 선배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0: 야, 내 고향 남해 좋지? 근데 말이야, 남해가 낮에는 진짜 천국인데 밤에는 좀 달라.

0: 하다?
1: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2: 너 내일 퇴근하고 막차 타고 갈 거 아니야? 터미널에 내리면 불이 다 꺼져 있을 텐데 딱 한 곳만 불 켜진 데가 있을 거야. 거긴 그냥 지나치지 마.
1: 왜요?
2: 가보면 안다.
3: 다음날 저는 밤 10시가 훌쩍 넘어 남해 터미널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리자 승객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버스마저 차고지로 사라지고 나니 터미널은 정말 그 자체더군요. 그런데 터미널 맨 끝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곳이 하나 보였습니다. 선배의 말이 생각났죠.
2: 딱 한 곳, 불 켜진데 거긴 그냥 지나치지 마.
3: 나머지 상가는 모두 셔터를 내린 채 까만 입을 벌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에 제 그림자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쇳소리도 들었는데요.
1: 좀 우스스하네. 에이,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겠지.
3: 그런데 그때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로 뒤에서 반박자 늦게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때!
1: 어이 놀래라. 고양이잖아.
3: 고양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 켜진 곳으로 유유히 걸어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곳은 작은 기사 식당이었는데요. 갑자기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 총아!
3: 순간 전 목덜미가 얼음짝처럼 굳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안 보이고 입김만 뿌옇게 보이며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데 어둠 때문인지 발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귀신이 미끄러져 오는 것 같았죠.
5: 싫어. 가세요.
4: 가긴 어디가 총가. 거기 서 있으면 밤새 차 못 잡어. 일로 와서 한 밥 한 술 뜨고 가. 앉아 얼른.
3: 자세히 보니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계셨고 할머니는 바쁘게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얼 전화기를 드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4: 아, 그래 영수야. 여기 막차 손님 하나 있거든. 얼른 와가지고 여관까지 좀 태워다 줘.
3: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한 대가 터미널 앞에 멈춰섰고 전 그 택시를 타고 시내 쪽으로 나왔습니다.
6: 아이고, 좀 무서웠죠, 손님? 외제소원 손님들은 한 번씩 다 놀래요. 저 어머님은 벌써 수십 년째 그 터미널에서 막차 손님 배고플까 봐 또 길 잃을까 봐 매일 밤마다 불 켜놓고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3: 그제야 저는 가보면 안다 라는 선배의 말을 이해했죠. 그날 밤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던 할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장르가 바뀌네요.
7: 야, 갑자기.
3: 호러에서 휴머니스트.
7: 너무 좋은 할머니다, 근데.
3: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뭔가 네.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 좀 더해줬어, 뭐를.
1: 그렇죠.
3: 요새는 이제 뭐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인 룰이 할 것만 하자잖아요. 이때는 갑자기 자던 영수 깨워가지고 막차 손님 와가지고
1: 정이 있는 거예요.
7: 진짜.
3: 그러니까 그런 정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정말 뚜렷한 이런 기억과 추억이 있으면 문득 조금 다소 조금 좋은 맷집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막 인류의 바사삭 이런 순간에도 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지? 막 이런 거.
1: 저 남해 진짜 좋았었는데.
3: 남해
1: 저 남해 혼자 갔던 사연 보면서 놀랬던 네. 게 제가 남해를 혼자 여행 갔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7: 아, 진짜요?
3: 네. 남해가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1: 경치도 너무 좋고요. 바닷가 경치들도 너무 예쁘고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전 멸치쌈밥.
7: 쌈밥이요? 네. 그래서 남해 많이 가시는구나.
1: 멜조림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3: 그리고 요새는 남해 숙박 시설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뭐랄까 이제 SNS나 이런데 이렇게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7: 그렇죠,
3: 예전하고
7: 올라가고.
3: 정취가 달라요.
1: 진짜. 네,
3: 확실히 또 MZ 세대를 겨냥한 그런 플래시도 많고.
7: 맞아요.
1: 저 너무 기억나는 게 아까 손 씨도 얘기했지만 남해에서 저 혼자 있으면서 펜션에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맨날 뭘 밥을 혼자 먹잖아요.
3: 네. 근데
1: 그 주인장분이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인가 네. 오늘은 혼자 먹지 말고 저 회 떠다가 나랑 같이 한잔하자고 집에서 사장님이랑 둘이서
7: 진짜요? 네.
3: 천식 씨 같은 사람이에요.
7: 제 스타일이다.
3: 문천식 씨
1: 기억이 오랫동안 로망. 남아있어요.
3: 로망일 거야 아마. 문천식 씨는 나중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7: 맞아요.
3: 네. 막 밥도 먹고
1: 얘기 듣고
3: 이런 거 좋아해요.
7: 저는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고 싶어요.
3: 그렇죠.
7: 두루두루 만나게.
3: 두루두루가 합법적인 선상에서 얘기를.
7: 아니, 당연하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우 씨?
3: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1: 두루두루.
3: 두루두루. 두루두루 좋잖아요.

0: 그럼요.
1: 나한테까지 연락 안 오게.
0: 그렇죠. 알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정많은 이야기 좀 따스워졌는데 네. 우리 다이나믹 듀오 노래 듣고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0: 아, 이 노래 좋죠.
1: 네. 어머니의 된장국.

0: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터미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이광진님이 보내주셨어요.
1: 제목 친구의 마중. 학창시절부터 늘 붙어다니던 친구 6명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산에도 가고 낚시도 다녔죠.
2: 너무 좋다.
1: 예, 그중에 형선이라는 친구 목소리가 유난히 굵고 어른스러웠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19세상 관람가 영화가 개봉하면 늘 형선이가 표를 끊어주곤 했죠.
3: 야,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와, 알았지?
0: 알았어.
4: 아, 저 애마부인 성인 6명이요.
1: 그럼 우리는 아버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괜히 어른인 척 극장에 들어가던 철없는 녀석들이었죠.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도 다녀온 후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읍엔 경찰 학원이 없어서 매일 새벽 첫차를 타고 광주까지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요. 학원에서 나와 막차를 타고 정읍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언제나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4: 야, 관장아, 여기야, 여기!
5: 아, 고생했다. 야, 가방 이리 줘. 아, 나 무겁네.
6: 아, 오늘도 왔냐? 늦었는데 뭐하러 와?
4: 야, 심심하니까 왔지. 오늘 공부 얼마나 했냐?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시험 한번 봐야겠다.
6: 에이, 하지마. 그러지 말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5: 그래, 그래.
1: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읍터미널 막차 시간이 되면 늘 그 자리에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고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우리도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6: 얘들아, 우리 10년 후에 뭐하고 있을까? 그때는 다들 직장도 다니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겠지?
4: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다 탤런트 뺨치는 예쁜 부인에다가 토끼 같은 자식 다 낳고 잘 살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특히 광진이, 너는 진짜 경찰 꼭 되라.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민중의 지팡이, 얼마나 멋지냐.
1: 형선이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이듬해 시험에 합격했고 정말로 꿈꾸던 경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며 점점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죠. 그래도 단톡방에서는 옛날처럼 시시한 농담도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믿기 싫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형선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장면이 정읍 시외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형선이가 누구보다 반가운 얼굴로 저를 반겨주던 그 모습이 30년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떠난 형선이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 형선아,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옛날에 매일 나 마중 나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나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면 그때 밤새 얘기하자. 사랑한다, 친구야.
2: 세상에. 전혀 예상을 또 못했는데. 아, 이게 지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감정적인 그
1: 그럼요.
2: 손실일 거예요.
1: 그 손실감을 어떻게 해요, 그죠?
2: 그러니까 왜 그 친구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내 인생의 한 구간이 있잖아요.
6: 아, 완전히 있죠, 완전히.
2: 그건 진짜 네. 내 삶이잖아.
6: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아, 거기에 주인공이 반짝이던 그 주인공이 사라진 거는
6: 한 시절의 일부가 이렇게 탁 떨어져.
2: 너무 쓸쓸하다.
1: 진짜.
2: 생각만으로 너무 쓸쓸하다, 진짜. 그래도 그 반짝이는 추억을 계속 곱씹으면서 또 남은 다른 친구들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6: 그쵸.
2: 아마 그 시간 잘 의미 있게 쓰실 것 같아요. 왠지 빈자리에 이렇게 형선 씨 자리, 형선 씨 소주 같이 놓고.
6: 잔 하나 딱 놓고.
2: 맞아,
6: 그치, 그치. 그때 얘기하면서.
2: 추억을 얘기하면서.
1: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6: 진짜 돈독했네. 이게 그죠? 이렇게 맨날 터미널에 나와서 마중 나오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만나야 친한 거지.
1: 네.
6: 이렇게 일부러 시간 맞춰서 늘 만나러 가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사회 친구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 공유한 게
1: 맞아요. 그렇죠. 깨복쟁이 친구들만 할 수 있는
2: 있어요? 거죠.
1: 네.
2: 두 분? 그런 깨복쟁이 친구들?
6: 뭐 완전 깨복쟁이까지는 아닌데 저는 네. 뭐 한 20대 초반에 만난 친구 몇 명 두어 명 정도 있어요.
1: 저도 사촌사가 있어가지고
2: 그렇죠.
1: 자주 소주 한잔
2: 이게 구력이 되는 것 같아. 저도 만나지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홍진경 씨가 거의 제 인생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오래된 지기니까
6: 네. 퍼센테이지가
2: 그렇죠.
6: 꽤 높죠.
2: 엄청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을 못 본 때도 있었는데 근데도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6: 맞아.
2: 존재감인 것 같아요.
6: 자주 본다고 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네. 그 횟수랑 상관없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내 인생에서
6: 든든하죠.
2: 웅장해.
6: 네, 든든하죠. 네.
2: 그런 지위가 있다는 건 든든하죠.
1: 어우, 보물 같은 거죠, 진짜.
2: 맞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1: 광고
2: 듣는 동안 예, 예. 어떤 작품 또 수상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보죠.
1: 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순창의 농사 뒤풀이 노래 노향 방초입니다.
1: 노향의 방초 방초 저 문나리.
0: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은 모주 한 사발로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3: 네, 광고 나간 사이에 저희 셋하고 제작진들이 고심해서 심윤보 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4: 네. 자, 지라시 라떼 백일장 발표해 주시죠.
5: 네, 장원. 오늘 라떼 백일장 장원은요.
3: 네.
5: 이분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이광진 님이 보내주신 친구의 마중.
4: 아,
3: 친구의 마중.
5: 따뜻한 사연으로다가
3: 맞아요.
4: 뭔가 우리 또래 정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즈음에 느끼는 사람이나 친구에 대한 상념과 닿아 있는 것 같아요.
5: 그런 생각들과 네,
4: 어릴 때랑 좀 다르잖아요.
5: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4: 뭔가 능선을 계속 같이 넘는 느낌이니까.
5: 그렇지.
4: 어릴 때 한 두 봉 넘었다면 지금 한 네 봉 넘은 거야.
3: 그렇죠.
4: 봉오리를.
3: 맞아요. 네.
5: 맞아요. 맞아요.
3: 제 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상품권 외에 노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도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4: 자, 새로운 백일장 주제. 예, 업데이트
3: 나왔어요. 터미널을 예. 한 2, 3주 하고 있거든요.
4: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문천식 씨가 너무 좋아하는
3: 네.
4: 밤입니다. 밤.
3: 아, 밤이에요? 어떤 밤 밤이죠?
4: 밤 중에서도 뭔가 끈적끈적 밀도가 있고 감능적인 여름밤.
3: 아, 여름밤. 좋다. 여름밤. 네.

0: 더우니까 일단 많이 못 입어요. 그죠? 예, 좋습니다.
1: 습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0: 감사합니다.
2: 예. 그게 뭐예요? 뭐. 그게 뭐예요?
0: 아, 뭐가.
2: 뭐. 여름밤입니다.
1: 사연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뭐예요?
0: 아니, 그런 건 아닌데.
2: 더우니까 일단 아, 많이 못 입어요.
0: 아니, 그런 건 아닌데.
2: 뭐예요, 이게?
0: 말할 수 있잖아요.
2: 예. 사실 뭐 예전에 여름밤 하면 느끼는 청량함. 어? 나는 그걸 또 기대했지.
1: 그치, 그치.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파자마 사연 이런 거 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2: 일단 예. 뭐 가이드라인은 더우니까 일단 많이 못 입어요. 이 한 줄이 되겠네요. 예, 여러분. 많이 정말. 못 입었었던 그리하여 곤란했었던 사연도 포함.
0: 잠깐만 저를 덤핑으로 넘기세요. 저렴하게.
1: 청춘의 여름밤 뭐 이런 거 우리. 그렇죠. 그죠?
2: 청춘의 여름밤이 사실 많이 못 입어요. 그런 거죠.
0: 아, 본인도 그러네. 좋아하시네.
1: 그러네.
2: 취향이야 취향.
1: 결국은 그러네.
2: 덤핑으로 넘기다니요. 원가보다 높게 쳐드리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런 네. 사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네. 왜 여름은 뭔가 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와의 그렇죠. 뭐 원두막 추억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소리도 있고.
2: 저 바닷가 기가 막히죠. 모기.
0: 수박.
1: 모기.
2: 여름밤 모기도.
0: 많다 많아.
1: 맞네요.
2: 자 그럼 심현보 씨는 다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예.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끝곡은요.
2: 이은하 씨의 노래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0: 간단한 추사 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

경제인 호데이다를 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에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며 후티 반군의 적대 행위에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이번 충돌이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안전을 확보할 다국적 연합체 창설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 계획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0: 면 대한민국이 AI를 실험할 수 있는 전 세계 AI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을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모두의 AI, 피지컬 AI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나 앱이 있으면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 시장에 와서 직접 열심히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버스 기사가 마약도 반복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4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8곳으로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는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남부와 중북부, 대구 달성 남부, 경남 양산과 의령에 내려졌습니다. 폭염 경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울산, 광주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있어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영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금세 떠올릴 수 있죠. 그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떠세요? 송나라 학자 예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소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산새 우는 소리, 들에 벌레 우는 소리, 바둑돌 노는 소리, 비가 계단에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소리로 또뭘 더해볼까요? 오늘이 중복이니까 버글버글 삼계탕 끓는 소리,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에 선풍기 솔솔 돌아가는 소리.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김태형의 뉴스 하이킥.
1: 7월 2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빅테크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직후 들려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내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했는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멱살잡이 하극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배정된 상임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건데요. 징계가 논의될지 주목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안에서도

0: 싸움이 났다는 거죠.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오늘이 중복이군요. 두 분은 뭐 보양식 좀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름 휴가 있으십니까?
7: 아직 예, 이번 달은 없고요. 다음 달쯤 한번 갔다 올 건데 오늘은 일단
5: 계획은 있으시군요.
7: 네, 계획은 있습니다. 네, 보양식은 아니고 뭐 예,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5: 정강재 대변인은
6: 원외 의원 지망생에게 그 네. 휴가가 어떻겠습니까? 극한 직업인데.
5: 하긴요.
7: 제가 알기로는 좀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 아니, 지난 6월에 한번 가족과 네. 어디 해외 좀 다녀왔는데, 하여튼 열심히 더위와 싸우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이. 네. 갖고 있는 저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 빨리 정치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휴가 여쭤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름 휴가 반납하고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갔죠. 이제 남미 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미국, 남미 등 해외 순방 세일즈 외교에 지금 나섰습니다. 지금 들려온 소식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AI 빅테크 수장들 만나서 투자 협력을 요청했는데 빅테크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이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5조 원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뭐 미국판 깐부의 동도 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다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정광진 대변인.
6: 네. 우리나라가 1964년에 네. 1억 달러를 수출해갖고 그때 이 수출의 날이라는 게 정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 조금 더 지났는데 경제 규모가 진짜 커졌잖아요. 지금 나오는 단위들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단어들이에요.
5: 그러니까.
6: 단위요. 1375조 원. 우리나라 그 AI 혁명 시기에 반도체라는 데 대해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5: 네네.
6: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좋은 경제적 도약의 시기를 밟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걸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간 노력했었던 기업들의 노고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AI 혁명 과정에서 네. 국내 기업들이 선도 기술 선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기업들이 계속 맹활약해 주길 기대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적으로도 잘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해외 대통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나라에 얼마를 투자해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해 주는 장기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하고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 관세 협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선 직전에 미국 간 거하고 또 비교되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참 못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8박 10일 가서 만나고 왔던 게 차관급도 못 만나고 왔잖아요. 그랬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네. 참 못난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례적이죠. 순방에서 이런 뭐 투자 성과 우리가 보통 어디 어떤 투자를 해주기로 했고 예를 들면 뭔가 자원에 있어서 우리의 뭐 그 자원 외교 다각화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성과가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투자 규모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AI 그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공장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늘리 계획 발표하고.
1: 네네.
2: 자 근데 공장 많이 늘리면 이거 어디다 안정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서줬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고 아 우리나라의 AI 기업들이 당분간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발전세를 이루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끝나고 이제 이 빅테크 수장들하고 지금 대통령이랑 다 같이 밥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기사들이 좀 워낙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 모여 있는 10명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의 기업 가치가 2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2경에 달하는 밥값이 또 82만 원이었고 우리나라가 쐈답니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밥값 결제했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런 회동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AI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까지 나서서 발벗고 나선 성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나갈 때 뭐 젠슨왕이고 뭐고 막 데리고 다녀요. 근데 데리고 다닌다고 무조건 성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정부와 이런 게 호흡이 잘 맞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성과도 나오는 거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시대에 꼭 해야 될 일들을 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하면 원래 이렇게 돈 버는 쪽에서 그 박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주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돈 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정치 얘기로 들어가죠. 국내 정치 상황 좀 보면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신천지 개입설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띄웠는데 어제 합수본이 실제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을 포착한 게 알려졌습니다. 이거 성친 부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혀 몰랐던 건지 알았으면 언제 알았는지 어제 보도 보고 한 건지 뭐 궁금한데요.
2: 대부분이 보도 보고 알았죠. 사실 신천지의 개입설은 썰은 계속 나왔죠. 사실 22년 대선 경선 때도 이때 그 서울 3차 그 경선 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왔던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작은 뭐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이때 뭔가 신천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돌았지
1: 네.
2: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던 적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과 관련돼서 김민석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던진 게 저는 약간 예방주사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진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근거 자료도 있으니까 뭔가 본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정말 터무니없이 저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야 그러면은 진짜 신천지가 우리 당에도 개입이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들은 다음에 합수본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은 거니까 한번 예방주사 받고 들으니까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와 우리도 이 합수본 발표로서 들었으면은 야당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공격도 더 거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당 안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이 있어.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 신천지 너네들 개입한 거 포착했는데 네. 이번 전대도 개입하려는 것 같은데 너네 멈춰.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나 너네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0: 당은 그런 걸로부터 선을 긋겠다라는 막 의지를 후보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서 글쎄요 이제 수사 결과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고 어느 언제적 선거까지 개입했는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네. 김민석 후보가 먼저 좀 던진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수사하면 당에 자료 요구했을 것 같은데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건 또
0: 아니요 당에 네. 뭐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글쎄요 아닐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당원 명부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올 거고 지금은 아마 신천지 쪽에서 개입한 그거를 포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수사가 합수본에서 수사 진행된 다음에 그 국민의힘 때도 봤잖아요. 당으로 들어오는 거는 가장 거의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은 되게 민감한 기관이고 당의 당원 명부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네. 것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합수본이 지금까지 수사 진행 때에는 당에 뭔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음모론으로는 성공한 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다. 철저하게 수사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친청계는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계속 근거 공개해라. 언론의 작업도 의심한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이게 뭐 개파를 나눌 거 있습니까? 뭐 전부 다 뭐 반발을 할 게 아니라 조사하자 뭐 이렇게 나서야 될 것 같긴 한데 정광재 대변인 의견 좀 들어볼게요.
2: 저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언급했었던 신천지의 네. 조직적 개입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한 게 이 사안을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기존서부터 민주당 그 전당대회든 대선 경선 후보든 선출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했었던 정황을 언급했었던 건지
1: 의혹을 더 키우시는 겁니까?
2: 명확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있었잖아요. 1, 2차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네. 3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면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당원 당규 갖고 또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3차에 그러면 1, 2차 결과와는 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때 신천지가 개입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신천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그 장막선 그죠
1: 장막교회
2: 장막교 거기를 뭐 폐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만희 총재가 정말로 적대적인 감정을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뭐 신천지가 전당대회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한 이유도 이재명을 막을 윤석열을 도와라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갖고 김민석 후보가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6.3 지방선거에 소수의 의원 그 신천지의 신도들이 가입한 걸 갖고 얘기했는지 김민석 후보가 이거 해명해야 돼요. 만약에 이 해명이 부족하면 네. 저는 대단한 역풍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1: 김민석 후보 그 소명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근데 말씀하신 의혹도 그러면 조사해서 철저히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신천지가 개입했는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0: 그리고 그러니까
1: 결국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0: 그렇고
1: 네.
0: 그리고 이미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팝수본 수사가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개입이 있다는 건 팩트인 것 같고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역풍 불 건 없죠. 본인이 증거를 제시해서 합수본과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선에서는 요 정도의 정보가 있었는데 요 정도 정보만으로도 심각했기 때문에 당이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1: 네.
0: 아마 이건 전 대신에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밝혀서 빨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자 우리 당 당대표 후보 3명 모이자. 3명 후보 모여가지고 누가 되든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 깨끗하게 정말 그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같이 공동 발표라도 하자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럼 깔끔하게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막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친청계 후보들이 약간 머쓱해졌어요. 사퇴하라고까지 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뭔가 합수본이 진짜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밝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럼 사실 친청계가 지금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수본이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특정 지역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민원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뭔가 전국 선거라는 느낌보다는 특정 선거, 특정 지역에서의 뭐 단체장 선거일지 뭐 특정 국회의원 선거일지 모르겠는데 특정 선거에 특정 지역에 뭔가 당원들을 투입한 것 같이 지금 발표를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네. 역시나 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0: 다만 당에서는 일단 미리 전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쨌든 합수본이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친청계 또는 정청래 후보가 이른바 음모론 뭐 반발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0: 그쵸?
1: 그리고 친청계가 의심하는 언론의 작업도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김인석 후보가 발표를 한 다음에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한 다음에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가 네. 다른 이단 종교와 무슨 뭐 친족 관계다라든지 막 이런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뭐 명백하게 이거를 밝히면서 자기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유튜버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시면 되는 거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인석 후보는 저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도한 유튜버들이 정청래 후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으니까 반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네. 했는데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 의혹 제기 우리가 당이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까지 공격하는 건 좀 과한 거죠.
1: 김민석 후보는 조만간 밝히겠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빨리 안 밝힌다라고 보십니까? 정원재 대변인.
2: 무슨 뭐 최적의 시간을 네. 기다리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걸 꺼내든 거는 본인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민주당원의 심리로 한번 이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번 당선거에서 이겨야겠다. 다른 후보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절박할 걸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잘해갖고 본인이 정말 그 파지티브 경쟁을 해갖고 이길 생각 안 하고 같이 그래도 같은 한옥물 먹고 있었던 동료가 이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개입 뭐 밀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위헌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화두를 꺼내들여서 다른 후보 떨어뜨리려고 했다. 아 그러면은 자기 잘 되려고 그 동료까지 팔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좀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지지 강도는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알정직인가요?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이런 심리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까지 이 전당대회를 흙탕물로 만들 생각인가? 라는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1: 친명계는 근거되지 않으면 김민석 후보 사퇴해야 한다 하던 친청계 재발절인 격이 도드라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반명 분열주의 개파정치 개탄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민석 후보는 조만간 밝히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 어떻게 알았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글쎄요. 뭐 그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밝힐 때 뭔가 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 이거를 뭐 우리 내부에도 알린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친청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아까 허황된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 시절에 사실 그 신천지 특검 그게 무산된 것 같고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 억울함 전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신천지 특검이 사실 통일교 특검이랑 같이 하자고 하면서 좀 무산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정 유튜버의 뭔가 정청래 후보 관련 거짓말과 좀 버무러지면서 뭔가 이 증폭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합수본에서 수사 결과가 있고 뭔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퇴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다가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고 신천지 관련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당이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한 건 너무 우리가 과했다. 너무 발을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다라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러서질 않고 있는 게 오히려 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좀 봅니다.
2: 그런데 제가 지적했었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제가 예고했었던 신천지 개입설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친청계에서 사과하거나 뭐 유감의 뜻을 표할 수 있는데
1: 네.
2: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더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가 얘기해야죠. 내가 얘기했었던 것은 정확히 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공론화됐으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번 잘 알아보자 이렇게 후보들끼리 논의하면 네.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1: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근거 밝히면 정청래 친청계 공세는 좀 잦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지난번에 그 이성윤 의원이 네. 감기약 성분 밝혀라. 그 이후에 공세하는 것 못 들어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밝힌다면 아무리 뭐 정청래 민정 당대표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키울

0: 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1: 근데 그때도 사과 안 했어요.
0: 떨어지는 거죠.
1: 근데 감기약 때도 결국 사과 안 했어요. 그때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냥 김어준 씨가 막 털어주는 느낌으로 넘겨버린 다음에 이성윤 씨 최고는 이성윤 최고는 후보는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번 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김인석 후보가 근거 제시하고 좀 머쓱해지더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할 걸요. 사과 같은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송영길 후보도 신천지 개입설에 힘을 좀 보태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두 분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높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의 차량 맞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성남에서 청계터널, 시흥에서 중동 구간,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구간 어렵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과 광명부근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김민석 후보뿐만 아니라 송영길 후보도 지금 힘을 좀 보태고 있단 말이죠. 앞서 손아부당 대표 때 신천지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최근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만나 신천지 관련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몇 가지 확인한 뒤에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성친 부대?
9: 아니요, 뭐 겉으로 나온 얘기 말고 내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권에서는 신천지 관련 뭐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큰 피해자이자 또 가장 큰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김인석 후보가 요거 제기했을 때 그날 송영길 후보랑 만찬, 아니 그러니까 오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좀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잠깐 나갔을 때 그때도 네네. 뭔가 관계자들 만났던 걸로 봤을 때 아마 신천지 측이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참 접근을 잘 못했지만 아마 다른 정당들은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 민원이란 게 결국 대부분 그거잖아요.

0: 천지 그 예배당 관련 그 용도 승인이 잘 안 나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 아니면 지역 시장들 이쪽 접근해가지고 네네네.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민원이다 보니까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신천지를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작게 작게 접근해서 뭔가 민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접근을 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송영길 대표도 송영길 후보도 이거 밝힌다고 하니까 역시나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천지가 접근을 해가지고 민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는 좀 나오면 그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합수본의 신천지 개입 정황 포착 보도 전에 나온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위 선호도 조사한 결과에서 정청래 후보가 33.7%, 김민석 후보 22%, 송영길 후보 11.7% 나왔고요. 이게 2주 만에 정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격차를 3배 넘게 벌린 거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조사가 지난 20일에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정 후보가 25.7%, 김 후보는 21.5%, 송 후보가 8.3% 나왔어요. 이것도 이전 앞서 조사보다 이게 완전 순위를 뒤바꾸는 뭐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정원재 대변인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2: 저는 전반적인 당대표 선거 구도와 네. 관련해서 누가 더 유리하고 있느냐. 그거는 김민석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실력으로 뭐 볼 점유율도 높이고 득점도 많이 해갖고 관중들이 봤을 때 야, 역시 우리가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1: 네.
2: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청래 민주당 후보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친총계 의원들이 이번에 예비경선에서도 다 살아남으면서 이거 생각보다 박빙이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결국에는 2순위 투표 그러니까 선수 투표제 때문에 2순위로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나눠 갖게 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그겁니다. 2순위 후보를 지목한 뭐라고 했었을 때 정청래 후보를 지목한 사람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위 후보의 이 2위 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네네.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도만 놓고 보면 저는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니까 조금 조급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 중에 여론의 동향이 좀 바뀔 만한 일이 있었는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세 후보로 압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친부대 말씀 좀 드릴게요.
0: 일단 이런 변화가 생겼던 거는 저는 가장 중심에는 1, 2주 동안 이제 보안수사권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보안수사권 관련 얘기 계속하면서 이제 당을 저는 반으로 좀 갈라놨다고 보는데
1: 네.
0: 그거에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시민 작가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중도 실용 외연 확장 안 된다, 실패할 거다라고 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층은요. 이런 식으로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 심화되면요. 좀 외면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내 갈등을 막 부추기면 대통령이 계속 겨우 농사를 지어놨던 중도층이 이런 여론조사에 응답 잘 안 하고 전당대회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수사권을 좀 강하게 추진하고 진보적 정책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걸 노리고 그런 건가? 와,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 이번 분들이 더 심하게 얘기했네. 근데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더 중도층이 이탈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1: 네.
0: 이 정도 분열 양상이 보였는데도 버티고 계신 중도층은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뒤에 다룰 보안수권 관련 문제가 좀 일단락되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네.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다. 지금 하락세라고 할까요? 좀 약간 변화가 있었다. 다시 이전의 흐름으로 전 다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결국은 지금 1, 2주 동안 집중되었던 보안수사권과 유시민 작가의 그 논쟁
1: 네.
0: 거기에 전 이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2: 저는 꼭 붙여야 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네.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참전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그 분열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하락한 측면이 있어요. 일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아야 결국에는 범친명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도 그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영향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최고위원은 친명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 5명 그리고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후보 이렇게 3명이 올랐습니다. 이 8명이 본선 진출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떨어진 배경도 좀 분석해보고 싶고요. 특히 친청계 3명 후보 전부 살았는데 친청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자신의 충생월에 따라서 이거 뭐 나눠서 투표한다 뭐 전략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0: 뭐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친청계는 딱 3명만 나오셨기 때문에 네. 8명에는 다 들어갈 거라는 예측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왜냐하면 득표율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득표율이 정말 3명이 3분할을 정확하게 한 득표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저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뭐 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을 뭐 잡으로 맵 잡으로 만들어서 이 뭐 몇 월생은 이렇게 하고 몇 월생은 이렇게 하고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행태가 아닙니다. 유권자들 당원들의 투표 의지를 이렇게 뭔가 하달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눠 주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만약에 이런 게 허용된다면 지방선거 때 우리가 1-가, 1-나를 내놓고 네. 자 여기 이동 사는 분들은 가를 되도록 찍어주시고 이쪽 동 사는 분들은 되도록 나를 찍어주셔서 우리 당 후보가 두 명 다 당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부적절한 행위다. 다만 일단 친명분들 5명이 올라온 분들은 좀 의외인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일단은 의외라는 거는 왜냐면 인지도 부분에서 좀 떨어졌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여성분 두 분이 다 올라온 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미아 후보랑 임미애 후보가 이 두 분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온 거는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뭔가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우리나라에서 정말 험지에서 수십 년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서미아 후보는 또 아무래도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징 때문에 뭔가 당원들이 역시나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용 후보는 유일하게 원외 후보로서 역시나 대통령의 측근이 원외 후보인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역시나 당원들 중에서는 대통령과 좀 결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많다라는 게 입증됐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돼요. 민주당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어제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다는 얘기가 또 바로 나왔단 말이죠.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에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의 사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성친 부대가 먼저 하십시오.
0: 일단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얘기한 건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게 힘들어하셨었고 힘들어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보안수사권도 중심에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자꾸 공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성호 장관의 의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성호 장관이 왜 없겠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하나 갖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려를 정성호 장관이 그거를 열심히 피력한 거를 갖고 무슨 검찰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역시나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플러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당에 그러니까 원내로 다시 와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계신 의지를 사실 장관으로서 표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부의 수장 부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분이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 때 김남준 이제 대변인이 이제 보궐선거로 의원이 되셔 들어오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1년 한 2년 동안 활동했던 분들 중에 이걸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별로 안 보였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약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달 전부터 약간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건 있죠. 이 타이밍이 알려졌다는 거는 결국 보안수사권 문제 요거까지 해결하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얘기하던 거가 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불만 표시도 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1: 정성호 장관의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0: 민주당 다시 제고하라는 장관의 압박용일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안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거부권의 명분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뜻이 좀 엇갈려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과 네.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인 뜻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본인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게 당 전체에 얼마나 공감이 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이 우린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존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뭐 당에서 사실상 레임덕 겪고 있는 겁니까?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 궁금한데 이 정청래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뜻이 좀 그 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된 다음서부터 벌써 작년 말서부터 보안수사권 이거 존치하는 거 불가피하다. 일부 존치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정말로 대통령 뜻만 전달하는 것이지 내정치하는 사람 아니라고 수차례 뭐 민주당 의원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튼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네. 당론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봐요. 물론 기존에도 그런 뜻 밝힌 적 있죠.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는데 네. 그때도 그게 결국엔 도화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의를 반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당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요.
0: 사의를 반려한다는 얘기는 아직 명확히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하게 이걸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간 뭐 나름 뭐 의지를 표명을 했고 국회에서 숙의를 좀 해달라 당에 부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당무 개입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2: 대통령이 뭘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갖고 와라. 만약에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안을 뭐 내버리고 정부안을 다르게 내버리고 하면은 당정 갈등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만약에 당에서 만약에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 버렸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는 또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의견 피력을 전 최대한으로 했다고 봐요. 근데 전 여기서 대통령이 의견 피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약간 이걸 캐치 못한 것도 캐치를 했는데도 무시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히나 저는 여기에 참전해 있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마치 대통령이 뭐 다른 거에만 관심 있고 정권 재창출에 관심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저열한 플레이만 짜는 거는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정권 재창출이 가장 간절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만약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총선을 지고요. 그런 다음에 대선을 지면은요. 그러면은 대통령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통령 지킬 수가 없어질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개정한 거요. 개정이잖아요. 다시 재개정될 걸요. 보안수사권 부활할 걸요.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전 그러고도 남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거에 관련된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관심 없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입장을 더 세게 말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프레임 전략이 전 저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강경파들이 주장한 대로 결국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우려스럽고 여전히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건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저희가 내일 좀 자세히 할 거니까 한 두 번 정도 오늘 등장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정안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검찰 보안사건 완전 폐지 대신에 최근 분출됐던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를 반영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의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비롯한 7개 범죄안에서 보안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0: 하고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1: 이제 사회적 약자 또는 7개의 범죄 이렇게 네. 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개 범죄가 처음에는 뭐 강간살인으로 갔다가 일반살인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7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아니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네. 한다면 보안수사권 원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그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치윤 대변인 말씀 잘하셨어요.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전 보안수사권과 부동산 시장 결과에 따라서 총선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선에서 민주당 일당 되라는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을 때 그럼 다시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오히려 검찰청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왜 민주당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대단히 안타깝고 저는 이건 무엇보다 국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거 5,200만 네. 이 모든 국민이 민생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5,200만 모든 국민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갖고 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안 없애면 보완책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0: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틈새 토크로 조금 더 가서 성친 부대 얘기를 나눠보고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재선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의원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 불만에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에게 욕한 것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정광재 대변인.
1: 이제 원 구성이 됐잖아요. 네네.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1, 2, 3 순위로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망하는 상임위원회를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내 구성을 하다 보면. 그래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했었던 정보위원회를 가지 못하고 비선호 상임위원회로 간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뭐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건데 이 당시에 감정이 뭐 격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와 또 국민과 당원께 사과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참 국민들 볼 면목이 없는 거죠.
0: 그럼 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영진 의원을 행안위로 보냈다라고 보세요? 당권파에 계속 쓴소리해오는 사람이니까 좀 약간 보복 배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권영진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이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당권파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예요. 사실 당권파와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상임위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친한계 의원들 다 마찬가지 신세예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본인이 가갖고 막 벽살까지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권영진 의원이 해야 될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변에 기자들도 다 그 방 앞에 막 있고 하기 때문에 뻔히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의도한 건가요? 멱살잡이까지 한 이유는 어성친 부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본인의 분노를 조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임이 가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비당권파, 당권파에 뭔가 지적하고 욕하던 사람들은 비판하던 사람들은 당권파를 물리치지 못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상임이 못 간다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당권파에 그래도 도전하고 쓴소리 했던 사람들이 늘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결과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국민의힘은 참 난처해진 게 상임위원장 안 받겠다고 했다가 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게 상임위 배정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운 게 나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상임위원장 안 받았던 그 시기조차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은 정말 일하고 싶은 게 맞아?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0: 오늘 아침에 정정식 원대 그 회의에 불참했고 권영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과 입장은 냈지만 이제 당 윤리위 징계 논의 대상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못한 얘기 두 분과 유튜브 현장 방송에서 조금 더 나눌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0: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은 부동산 얘기 조금 해드리고요.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는 정치 트럼프 얘기 어차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이란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3: 장마가 시작될 무렵 노랗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장마가 시작될 즈음 꽃을 피우고 장마가 끝날 무렵엔 꽃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감주 꽃이 피면 논밭에 물기를 정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큰 비에 대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나무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나무를 살피면서 서로의 박자를 맞춘 셈인데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7박 11일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이어 AI 서밋에서는 대한민국 AI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AI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의 연쇄 회동이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 AI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 브로드컴의 혹탄 대표와 만나 투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서밋에선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7: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를 넘어 AI를 산업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키는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뒤엔 깐부 회동이 연상되는 격식 없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젠슨왕 CEO,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은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아 지역 명물인 조개스프와 생선튀김에 병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신천지 문제를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소를 두고 당을 지켜야 하고 전당대회를 축제로 유지해야 하고 움직이는 상대를 표적으로 잡기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일이 잘 돼도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이라며 그러나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향한 공세를 겨냥해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

입은 위헌이라며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도 반명 분열주의로 대통령 발목을 묶어 한 발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분들이 뭉텅이로 뭉쳐다니는 개파 정치를 몸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 시민 집회에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김해 거북공원에서 집회 연단에 올라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십 명의 참관인을 두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관위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며 50일 넘게 여러분이 역사의 반을 써주셨고 이제 남은 반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휩쓸고 있는 산불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현지 주민과 여름 휴양객 등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상 조건도 악화해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이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산불 30여 건이 발생한 프랑스도 이후에 소방용 항공기, 헬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자국 군 병력 천여 명까지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 24일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의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며 후티 반군의 적대 행위에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이번 충돌이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약기간 5년에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4천만 유로, 우리 돈 670억 원으로 미넨으로 이적할 당시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올해로 창단 123주년을 맞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통산 11차례 우승했고 유로파리그 3회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3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입니다. 멸종 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터전인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서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추가되는 갯벌은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고흥, 무안 지역의 갯벌입니다. 2021년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오른 지 5년 만에 유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퇴근해야 한다며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한 군무원이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무원은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거부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0: 호우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달성을 비롯해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 경남 양산과 의령, 전남 광양 등에는 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에는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6도 등으로 오늘 밤에는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1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민 부동산 대토론의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집주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에. 현장에서도 그 밖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종전협정을 맺었던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제안을 또 다시 했는데 이란이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멘 후티는 오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발표하겠다는 말까지 지금 나왔는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고
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1: 두루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김쾌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에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6: 네, 어서 오십시오.

0: 아니 요즘은 네.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주식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이라는 이유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일 1사이드카라는 말이 나오고
1: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네. 아 그죠 그죠. 네네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증시의 큰 변동성이 되게 오래 가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사이드카는 매수 사이드카, 매도 그렇죠. 사이드카 양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매도 사이드카 말하는 거죠.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모닝커피 마시듯이 아침에 맞아요. 1 사이드카 하나 먹고 그리고 오후장을 바라봐야 되는 뭐 약간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요. 네. 이제 지금 이미 그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졌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때까지는 조금 그걸 견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더 안 좋은 거는 변동성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방향이 움직이면서 밑으로 살살살살살 내려온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아마도 근 1년 사이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급등하는 장세만 봐오셨기 때문에 지금 장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방향도 아래고 계속 계좌 보고 있으면 벌었던 수익 거의 막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응을 뭔가를 하기에는 한 발 늦었어요.
0: 그래요?
1: 네, 이미 이렇게 막 팍팍팍팍 떨어져 버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뭘 하기에는 지금 판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될 것도 없고 추가로 사기에도 조금 애매한
0: 그렇죠,
1: 상황이고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상황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약간은 이제 중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장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기전의 시야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정도? 그러면 네. 뭐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뭐 10월, 11월 이때쯤까지 조금은 견뎌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문가들은 어쨌든 간에 막 지금은 뭐 호재 나온다고 해서 확 반등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밑으로 훅 빠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오른다고 막 야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구나 그리고 막 사고 또는 빠진다 그래서 아유 나 도저히 못 이겨서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러기에는 조금은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내가 조금은 빨리 사용할 자금을 증시에 투자해 놨다면 지금이라도 수익이 좀 나 있으면 빨리 이제 회수를 하시고 써야 될 곳에 쓰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은 여유 있는 여윳돈이다 그러면 약간 중장기 전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죠.
0: 요즘 어딜 가든지 사실 네. 주식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방금 하셨던 말씀들 저 익숙하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또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좀 네. 철렁한단 말이에요 지금.
1: 네.
0: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1: 제가 이제 주식시장 얘기할 때 가끔 네. 뭐 자연 법칙이나 물리의 법칙을 들어가지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세상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오늘은 약간 스포츠를 빗대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체력도 좋고 그 실력도 좋은 복싱 선수가 있는데 정말 잘못해가지고 큰 펀치를 하나 팍 맞으면
0: 네.
1: 이게 이제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 증시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통수인데 진짜 정말 세게 빡 맞고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란 말입니다.
0: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네.
1: 그러면 뭐 할 수 네. 있으면 벤치에 가서 앉아가지고 쉬든가
0: 네.
1: 아니면 진짜 좋은 주사 한 대 있으면 주사 한 대 얼른 맞아가지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증시에 그 정말 좋은 주사 같은 뭔가 호재거리가 강력한 호재거리가 팍 나오던가 그러면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위로 확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느냐 여부 그다음에 경기를 계속해야 돼서 하고 있는데 잔펀치를 계속 맞으면 이게 쉽사리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펀치라고 하면 뭐 지금 미국과 이란 상황
0: 네.
1: 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고 뭐 저쪽 홍해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회복이 좀 안 되는데 뭔가 계속 얻어맞으니까 시장이 아직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서도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말씀드린 저보다 훨씬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완전히 우리 경제나 증시가 넉다운돼서 KO 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 회복할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0: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그 아까 정말 좋은 주사인데 맞았으면 좋겠어요.

0: 싶습니다. 빨리.
1: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0: 네.
1: 이게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그날 TV를 켜서 보긴 했는데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통으로 못 봤어요. 네네. 구간 구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김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한 자리는 아니었고 이번 자리는 말 그대로 국민 대토론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네. 이런 거여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대략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고 또 고민거리들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그간 정부가 해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언론이 기사화했던 것들 이런 것까지 종합을 좀 해보면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그 부동산 대책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7일 날 또 한성숙 국무총리 주제로 또 한 번 이 토론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들어봐야 되긴 하겠는데 특히나 이번 달 안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예측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대토론회로 좀 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보유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죠.
0: 그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사실상 대통령이 사람들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세금 인상을 대통령이 좀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이른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네. 말하거든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정부의 정책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중과 구조로 좀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보유세 강화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주택 수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를 용도나 가격, 지역에 따라 덜어주거나 더하는 약간의 가감 구조가 들어가는
1: 네.
0: 차등 세제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실거주라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거나 반대로 초고가 주택이나 투기용엔 세금을 더 물린다거나 뭐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이게 덜어주고 더하고 하면은 뭔가 과정이 더해지면서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주택 보유 숫자로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뭐 지역, 실거주 여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0: 그쵸.
1: 세율이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0: 네네. 조금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1: 네.
0: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1: 네.
0: 뭐든 세금을 내는 사람이든지 부과하는 사람이든지 간단 명료한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빼주고 더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은 복잡한 선에서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는 1, 2주택자냐 뭐 3주택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지는 구조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1주택이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네. 설정한 후에 여기에 주거용이면 감면해주고 서민용 중산층이면 더 감해주고 지방 같은 지역적 요인도 배려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토론회에서. 또 실거주라는 표현도 거주용, 비거주용으로 바꾸고 비워두거나 단기간 임대하더라도 용도가 거주용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서 세제상 불이익이 없게 하자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핀셋형 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1: 얼마 전에 국무회의 네. 때도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냐 유튜브로 설문을 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1: 네.
0: 보유세를 강화하고 약간 1주택자도 만약에 보유세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전부 다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는 기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토론자가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엄청난 조세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러고 언급하면서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뒤에 다만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걸 당연하게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7일 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제로 토론회가 한 번 더 있어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1: 네.
0: 어쨌든 지금 초고가 주택은 30억 원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분포를 이렇게 보면 가장 상위 고가 아파트 우리가 한 5개로 이렇게 나눠서 가격대를 보면 30억 원 이상이 가장 고가 아파트로 보고 한 서울의 평균 가격을 15억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0억 원으로 녹

0: 않고 아까 말한 가감의 구조를 만들면서 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네네. 보유수를 강화하면 진짜 집값이 잡힐지 궁금해요. 그래서 정부가 보유수 강화하려는 목적이 집값을 잡기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안정화로 할 때 이걸 네.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안정화라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격 급등을 막는 거, 뭔가 시장이 조금 이렇게 막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상태를 정부는 네. 그냥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유세만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힘들겠죠. 이거 하나 요소로 어떻게 집값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의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럼 공급을 한없이 한다고 집값이 잡힐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10년간 한 600만 호 정도가 공급됐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공급만을 또 하기에는 뭐 주택을 지을 곳도 없어요. 사실 서울에. 네. 그렇다 보니까 한없이 공급한다고 집값이 잡힐까라는 그 문제의식 하나.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 그럼 이렇게 대규모 공급할 땅이 있긴 한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어쨌든 간에 대규모 공급할 땅도 마땅치 않고 재개발, 재건축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시겠지만 서울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하면 도리어 아파트값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급의 또 다른 형태인 쥐고 있는 주택들도 매물로 나오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1: 네.
0: 그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이른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수요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때문에 이게 매물화되는 현상들이 나오면 신규 공급 플러스 기존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 조금 시장에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이 보유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은 있습니다만 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보다 이제 보유세가 좀 높은 상황이죠. 우리는 대신에 거래세가 높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그러니까 젊고 막 이렇게 돈 잘 벌 때 뭐 우리로 치면 뭐 서울의 요지 강남이나 이런 데 정말 비싼 아파트 이런 데 살다가 은퇴하면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산단 말이죠.
1: 네.
0: 아니면 거기를 얻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요지에 좋은 주택들이 공급 물량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서울의 요지의 주택을 한번 잡으면
1: 네.
0: 사실은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죠. 자산 가격은 오르고요. 이거 팔면 거래세 많이 내야 되니까 팔면 나한테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부가 조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동안 주택수로 하다 보니까 역차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고 지방에 세 채 뭐 다 합쳐봐야 10억 원도 안 되는 거는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집은 팔 네.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0: 그죠.
1: 근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더 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
0: 미실현 이익에 세금 무과한다.
1: 그렇죠. 그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양도차익과세에 해당되는 거고
1: 네.
0: 보유세는 사실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거든요. 인프라를 사용하는 비용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어차피 내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세 저항이나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해서 뭐 실거주나 세부담 상한 혹은 여기서 얘기한 초고가 주택에만 뭐 점진적으로 뭔가를 도입한다든지 정부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0: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국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좀 더 커지면서 무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데요.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3도, 대구 37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중부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리면서 흐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에서 수원 구간,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남사 진위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과 이란 상황을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략 폭격기까지 출동시켰다는데,
2: 네.
1: 이란은 또 휴전은 거부했어요. 그죠?
2: 그렇습니다. 요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뉴욕타임즈가 23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
1: 네.
2: 그 최근에 이라크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라크 총리를 통해서.
1: 네.
2: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제시한 안은 하나였는데, 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 합의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아라그티 이란 외무장관이 국영TV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중재국들은 쇠고 놀렸다. 너무 많다.
1: 네.
2: 문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비논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지배욕이 강한 미국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13일째 공습을 이어가다가 딱 하루 쉬었고요.
1: 네.
2: 지금 왜 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물밑에서 대화를 하는 건지. 중요한 거는 미군은 계속해서 공습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습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라고 이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은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인간 쓰레기들, 미치광이 등 이렇게 뭐 거친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1: 네.
2: 자,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란이 컨트롤되지 않기
1: 아니니까.
2: 때문에
1: 네.
2: 예, 이 얘기가 나왔겠죠.

0: 자, 일단 이스라엘은 미국이 니들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입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확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란은 단 한 번도 대비태세를 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협상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단 한 번도 미국을 믿고 전투태세를 푼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란이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네. 이란은 지금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헤란과 이란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후티 반군이 홍해의 전략적인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지난주에 이제 홍해에서 조금 뭐 사우디 선적 두 척이 피습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지금 막 유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 중부사령부는 13일째 공습 이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란 중서부 내륙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요?
0: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을 다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위해서라는 네. 이유로 그 남부 지역,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만 명 이상이 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23일 오후 9시 약 2시간 15분에 걸쳐서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드론 저장시설, 통신망, 연안 감시 기지 등 해상 전력을 표적으로 한 공격도 있었고요.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에너지 물류 거점인 캐슘 섬에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테헤란 시내라든지 호메인 외곽의 산업시설, 이스파한, 카라지 등 중부 내륙 도시 곳곳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란 국영TV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심 석유 산지이자 이라크 국경과 가까운 전략적 산업적 요충지인 아바지에서도 여러 네.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큰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뭐 결정이 임박했고 군사적 준비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란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동시에 하고 있어.
1: 맨날 하는 얘기.
0: 그렇죠.
1: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0: 너무 반복되다 네네. 보니까 예 이게 언제 한 얘기인가 싶은데 계속해서 맞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만약에 상성 공격을 다시 감행하게 되면은 이란 니들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후티 때문에 그 선박이나 화물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으로 배상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은 우리 돈으로 140조 원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국내에서 직접 통제하는 자산은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1: 네.
0: 이게 언제 시작된 싸움이냐면은 후티 반군 측 인사들이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 네.
0: 이란의 마한항공이 후티에 가서 그 반군 지도자들을 데리고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비행기가 다시 이들을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오는 과정에서 사우디가 니네 사나공항에 내리지 마. 예멘에 있는. 그러면서 사나공항을 피격을 합니다.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면서 이제 호데이다 항으로 옮기거든요. 호데이다 네. 쪽으로 옮겨서 내리는데 자, 사우디가 먼저 공격을 했죠. 여기에 이제 후티가 사우디 유조선들을 공격을 하죠. 자, 이러면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의 승인 아래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지원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3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입니다.
1: 네.
0: 대규모 정밀 군사 작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금 전 세계가 네네.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우 정말.
0: 네.
1: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도 않고 지금 상황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가는 막 오르고요.
0: 그렇습니다.
1: 조금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죠. 미국과 남미 등 5개국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0: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요. 첫 순방 일정으로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대표들하고 연쇄 회동을 가졌죠. 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네. 우리가 주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말 그대로 빅테크 수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네네. 뭐 클로드를 제작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다 모였는데요. 네네. 물론 이들과도 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우리 측에서도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그리고 이혜진 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 수장들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네. 접대용 멘트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없이는 AI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기도 하죠. 예,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메가 프로젝트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네, 네.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SK와 엔비디아 등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장기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은 내일은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네.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깐부 회동이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좀 더 확대됐고요.
0: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젠슨 황이 자기 물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팔고 갔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 물건 팔고 오고 약간 네. 이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1: 아니요. 팔고 오다니요. 뭐 팔아줄게죠. 아. 예.
0: 너네들이 원하면 우리가 팔아줄게. 약간 이런 네.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미국은 관세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좀 논란인데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1: 자, 일단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0개 나라에 네. 10%에서 12.5%의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각으로 24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대상 품목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이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0일간의 시한이 있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요게 언제 끝나냐? 24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이어서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세를 준비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강제노동 관세가 뭐냐.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법제 등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가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건데요. 자, 이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99.4% 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12.5%를 적용받았느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자, 캐나다와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10%를 적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또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관세에 반대하는 기업들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0: 네.
1: 미국의 중소기업인 두 곳이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가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 관세를 네. 사실상 되살리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소송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이거 뭐 대법이 위법이라고 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매길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앞서 이제 강제노동 관세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 네. 더 언급한 게 과잉생산했다는 관세예요.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생산 능력 네. 과잉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생산 기반 재건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미국 정부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자,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과세는 또 얼마가 부과가 될 것인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들어갔느냐. 미국은 한국의 상품 무역 수지가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그 다음해인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점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사실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이익을 얻은 거냐. 그거라기보다는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중간재,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출로 잡혀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니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이득을 얻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또 다수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관세 상한 15%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이미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별 관세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301조와 중복해서 적용될 네, 네. 것인지 아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강제노동 관세, 과잉 생산 관세 이름만 들어도 딱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들 관세 부과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로 아까 15% 상한 요건 이제 네. 우리가 지켜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국제 뉴스 중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핵협정을 체결하면서 일종의 특혜를 줘서 논란이 좀 일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국과 사우디는 앞으로 30년간 효력을 발휘할 원자력 협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는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앞으로 2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사우디 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사우디 자력 으로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수입해서 농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사우디한테 이걸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거를 사실 약간 좀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협정을 통해서 사우디는 수건이었던 원자력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게 됐고요.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원자력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우디는 산유국이지만 2030 비전을 통해 가지고 석유에만 기대지 않는 경제 구조를 간절히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핵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지만 번번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관련국이라든지 미국 정치권 내부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제대로 앞으로 못 나아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허락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협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0: 네.
1: 그 골드 스탠다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핵연료를 핵무기용 물질로 가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거든요.
0: 그런데 네.
1: 요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IAEA 4차를 수용하는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는 조항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원자력 협정 체결할 때는 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니들 자체적으로 농축 안 돼. 그리고 무조건 IAEA 사찰 받아야 돼. 요
0: 네.
1: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사우디는 이게 다 빠졌다는 거죠. 자, 미국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우디한테 자체적으로 핵물질을 농축하고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네. 우리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네네. 하려면은 그죠? 따로 이 협정이 바뀌어야 되거나 또는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우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0: 약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들이 제기되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거야 이 얘기입니까?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1기 때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외교 복원을 시켜줬잖아요. 수교를 시켜주면서 네.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동에 있어서 가장 큰 형님격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사우디가 간절히 원하는 핵발전소를 짓게 해주고 자 그러면 니들도 이스라엘과 외교를 체결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우리가 전제로 허락을 해준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한테 왜 이런 협정을 체결해 주냐고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는 건 중동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도약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 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관련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여론도 있고요. 네.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을 하고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손잡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우디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내어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해줘야지만 네. 내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인지 물밑에서 이런 협상이 있었는지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밝혀지겠죠.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4: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 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0: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7월 25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8698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삼복더위보다 더 열불이 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오늘 방송 오기 직전에 집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오늘 중복인데요. 아무튼 저 더위 잘 이겨내고 내일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들 유의하십시오. 정치 얘기 때문에 더 덥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은 폴킴의 한강에서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0: 1위.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당정일치의 길을 위한 일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김민석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에 참석해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세 번의 불행한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작은 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화갑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한동훈 여당 대표의 불화가 결국 헌정사의 불행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당정일치의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을 만들 대표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 시민 집회에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김해 거북공원에서 집회 연단에 올라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십 명의 참관인을 두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관위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며 50일 넘게 여러분이 역사의 반을 써주셨고 이제 남은 반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약기간 5년에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4천만 유로, 우리 돈 670억 원으로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올해로 창단 123주년을 맞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통산 11차례 우승했고 유로파리그 3회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3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현지 시간 25일까지 23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지난 20일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파리 면적의 2배에 달하는 2만 2천 헥타르 면적이 불에 타고 건물 100채가 파괴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39.1도까지 치솟은 경남 양산을 비롯해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 경남 의령, 전남 광양 등에는 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에는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6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

0: 예,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수컷, 큰 바우어새는 번식기가 되면 나뭇가지를 모아서 아주 정교하게 터널처럼 생긴 구조물을 만드는데요. 이 구조물을 화려한 장식품으로 치장해서 암컷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식품이 많을수록 번식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구조물 장식에 공을 들이는데요.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시골에 사는 큰 바우어새와 도시에 사는 큰 바우어새는 선호하는 장식품이 달랐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큰 바우어새는 녹색 잎이나 씨앗, 유리 조각을 장식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지만 도시에 사는 큰 바우어새는 붉은 전선, 플라스틱 포장재, 지폐, 심지어는 수갑까지 장식품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시골 새들이 장식품을 20개 정도 모아두는 동안 도시 새들은 평균 90개의 장식품을 모아뒀다고 합니다. 글쎄요, 새들도 도시에 살면 무력이 많아지는 걸까요? 어쨌든 큰 바우어새는 짝을 이루기 위해서 장식품을 모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것저것 쟁여두고 못 버리고 있진 않은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창완 밴드의 내가 갖고 싶은 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큰 바우어새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골에 사는 큰 바우어새와 도시에 사는 큰 바우어새 선호하는 장식품이 다르다는 게 진짜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시기와 뭐 환경에 따라서 갖고 싶어지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새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올 여름에는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 물건이든 뭐 마음이든 이것저것 좀 한 번씩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하나 둘 계획해두었던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자영 리포터들 이번 여름 어딘가 떠날 계획 있으세요?
1: 안 그래도 저희 집 꼬맹이 방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거의 주말부터가 방학의 시작이라 계획을 좀 세웠어야 했는데 확실히 진짜 성수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약도 좀 많이 다 찼고요. 숙소들 가격이 만만치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6월에 미리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좀 집에 서 나름의 피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 우리 청취자분들 좀 도와주세요.
0: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에 뭐 하시는지

0: 있는지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럼 네. 젠디는 어때요? 어디 떠나십니까?
0: 저도 이제 슬슬 휴가를 갈 예정이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젠디는 혹시 여행 떠날 때 일정을 좀 주로 신경을 쓰는 편인가요? 아니면 숙소를 신경 쓰는 편인가요?
0: 저는 사실 숙소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네, 의외로 일정은 좀 자유롭게 놔두는 편이고 네, 숙소를 좀 먼저 잡는 편인 것 같아요. 민정 리프터는 어때요?
1: 저는 좀 태생이 결론을 내리고 이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제이인지라 네. 일단 일정을 세우면서 거의 이미 그곳에 한번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좀 챙기는 편이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면은 또 숙소에 있는 시간이 좀 길지 않다 보니까 깔끔만 하다면 이 위생 상태가 좋은지만 확인하고 여행지에서 할 것들 위주로 좀 기준을 세우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그런데 아마 오늘 만나볼 분들은 젠디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1: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숙소들을 위주로 여행을 다니는 여행 모임인데요.
0: 우와.
1: 이름에 이분들 여행 스타일도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 좋아하는 피 성향이 모여있는 이름하여 극피들의 여행.
0: 극피들의 여행.
1: 네, 네. 지역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가고 싶은 숙소를 선정해서 숙소에 따라 지역이 정해지는 이분들의 여행 이야기. 아,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와, 정말 청춘이 좋다. 이렇게 느꼈던 만남이었거든요.
0: 네.
1: 일단은 1년 전 이 모임을 구성한 길시온 모임장의 목소리부터 만나보시죠.
2: 주로 가는 거는 이제 국내의 예쁜 숙소를, 그리고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데 이제 갈만한 인테리어도 좀 새롭거나 그냥 깨끗한 숙소만이 아니라 좀 정말 갈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숙소들만 골라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거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또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만들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생각보다 같은 친구들이 모여졌어요. 네. 저희 모임에 들어올 때 항상 뭐 MBTI나 숙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적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모이신 분들은 대체로 다 80% 90% 이상은 다 P입니다.
0: 진짜 그야말로 피들의 모임이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숙소를 정한다기보다는 숙소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숙소는
1: 맞아요.
0: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1: 숙소를 찾아가기 위한 여행이다 보니까 일단 숙소는 깨끗하거나 감성적인 숙소는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컨셉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를테면 아뜰리에를 개조해서 만든 약간 갤러리형 숙소라던가 사실 좀 소수 인원으로는 가기 좀 힘들었던 상대편 부지의 독채 숙소라던가 뭐 아니면 북카페 분위기로 만들어진 숙소 등등 이게 단순히 이제 호텔에 묵는 것과는 다르게 숙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여행지에 찾아온 것 같은 곳들을 이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좀 비싸잖아요.
0: 그쵸.
1: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가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그래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요. 이 극피들의 여행 모임 같은 경우에는 길시온 모임장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엄하시기도 하고
0: 네.
1: 또 이들끼리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2030세대 여성들만 찾아오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컨셉들을 최대한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0: 그러면 이분들은 여행지에 가서도 거의 숙소에 머물러 있겠네요.
1: 거의 그렇다고 해요. 물론 뭐 여유가 든다면 주변의 시장이나 관광지를 찾아가긴 하는데, 일단 예쁜 숙소에 갔으면 뭘 해야 될까요?
0: 사진?
1: 맞아요. 사진 찍어야죠.
0: 네.
1: 딱 도착해서 처음에 준비된 모습 그대로 뭐 500장 이상 네, 이 사진을 서로 찍어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0: 네.
1: 여행 갔으니까 또 바베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불멍도 해야 되고
0: 그쵸.
1: 숙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충분히 내부에서 즐길 수 있게 이 모임장님이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예쁜 것들 보면 기분 좋잖아요.
0: 그쵸.
1: 뭐 옆에 있는 소품샵 에 가서 구경을 할 때도 있고, 지역을 다 둘러보진 못해도 이 또 특산물은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구성을 하다 보면 1박 2일이 훌쩍 지나간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 모임장님이 또 다른 보드게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보드게임도 정말 다양하게 한 판 한 판 숙소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다들 이제 MBTI P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아무래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사실 정해진 대로 하기보다는 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

0: 만에 이 여행 기록을 또 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무주로 산골 영화제도 볼 겸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대전 좋은데? 하면서 또 들렸다가 이제 여행을 하고 오기도 하고요. 네. 이 극피 성향과 숙소에 대한 사랑 두 컨셉에 충실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영 씨에게 이렇게 피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면 왜 좋은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좀 터놓고 편하게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밀도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거, 큰 것만 이제 딱딱딱 정해놓고 그 큰 거 중에서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바뀐다고 해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피곤하. 그래서 부딪힌 것도 없었고 일정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막 제이고 이러면은 각자 본인들의 일정이 정말 많을 엄청 그렇게 정해진 게 많을 수 있는데 정말 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즉흥적으로 갑자기 약속이 생겨도 그러니까 서로 웬만해서 조정을 해서 만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나는 게 좋았고요. 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나영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완벽한 피들의 모임 답네요. 이렇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상을 뭔가 탈출한 것 같은 그런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맞아요. 처음에 이 극피들의 여행을 가입할 때 MBTI도 물어보지만 본인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가고 싶은 숙소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이렇게 설문을 쫙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운영할 때도 큰 틀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라서 다들 각자가 원했던 여행을 정말 다른 포인트에서 하고 왔다면서 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뭐 이제 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꼭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지고 스케줄대로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모임 컨셉에 따라서 숙소만 온전히 즐기고 오면 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그러게요. 사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가면 또 준비한 사람이 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하고 뭐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여행하면 부담이 확실히 덜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같은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임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개인의 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불멍도 하고 뭐 바베큐를 즐기는 시간도 있지만 나름대로 나 혼자만의 생각 정리를 하고 싶거나 좀 찬찬히 산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함께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것이 극피들의 여행 모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홀로 숙소 앞에 나와서 따뜻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좀 자연스럽고 네. 밤에도 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혼자 별을 보러 이 마당에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또 그리고 나 혼자서의 시간을 모두 즐길 수가 있어서 모임에 오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오시연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저번에 같이 강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아니면 뭐 소수 인원이 가서 먹기 힘든 그 대게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고 그 숙소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사진 찍고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떻게 뭐 잘 나올지 혼자 이제 사색하면서 또 막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좀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또 다 같이 있을 때는 막 엄청 즐겁게 수다 떨고 왁자지껄 이러면서 또 노는데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각자 보장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그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2: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지만 또 혼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분들의 여행법이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럼 몇 명 정도가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어요?
0: 총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명 정도는 모임 초창기부터 함께 쭉 해왔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미 여행을 좀 많이 다닌 횟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이분들 자체가 새로우신 분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걸 무척 좋아해서 언제나 환영이라고 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다 같이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뭐 여행지에서 불을 피워야 된다, 마무리 청소를 해야 한다 이럴 때 같이 나서서 함께할 수 있는 배려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모임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깨르르 깨르르 이렇게 웃음소리가 날 정도로 좀 상큼함이 있는 청춘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또 저는 또 계획형 인간인지라 저에게는 살짝 좀 또 문화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0: 저는 준비만 하다가 여행을 포기한 적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도 이분들처럼 하나의 컨셉만 가지고 가볍게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러면 MBTI P 성향을 가진 분들만 뽑는 건 아니겠죠?
0: 아닙니다. 아까 80-90%라고 했잖아요. 네. 저처럼 P 성향의 여행이 부러운 분들도 가입 요청 있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만들길 참 잘했다는 시온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이제 주변에 30대 정도 된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요.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걸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행 월 1회 여행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핑계 삼아서 모일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 수다도 진짜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막 깔깔대면서 웃다 보면은 또 형성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참 뭐랄까 한바탕 신나게 잘 놀고 온다 하는 느낌이에요.
1: 사실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일정 맞추기조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단 하루 온전히 마음을 터놓고 또 한바탕 신나게 놀다 올 수 있는 아지트 같은 여행 모임이 있다는 게 이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 있나요?
0: 네, 정미조의 7번 곡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숙소 위주로 여행을 다니는 여행 모임 극피들의 여행 이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단 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홈페이지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정미조의 7번 곡도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심

0: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곳은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의령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 강원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 33도, 포항 36도, 대구 37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경기와 강원, 충북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 겸 우산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솜입니다.
0: 활동가님, 지난번에 저희가 지구를 위한 실천으로 고체 비누 사용해보기를 추천해주셨잖아요.
1: 네.
0: 실천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1: 네.
0: 김지우님이 고체 샴푸는 못 샀지만 고체 치약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조 기자님은 지구를 위한 실천으로 씻을 때 고체 비누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입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아, 직접 생동으로 옮겨주신 청취자분들 소식 들으니까 제가 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 마음껏 자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지구편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번에 수홍활동가랑 산호 이야기하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0: 네.
1: 오늘은 그때 미처 다 못 다룬 지금 당장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오.
1: 바다는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탄소를 흡수하고 날씨도 조절해주고 수많은 생물과 사람들의 삼터가 되어주는 고마운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바다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게 아직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심각성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지난번에 수홍활동가님이 대기만큼이나 바다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적이 있는데,
1: 네.
0: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올해 우리 바다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2001년부터 최근 26년간 인공위성으로 바다 표면 온도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0: 네.
1: 상반기 평균 수온이 지난해보다 1도 이상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바다 전역에서 그렇고요.
0: 네.
1: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바다가 다 비슷해요.
0: 어...
1: 기후이기 때문에 해양온난화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거죠.
0: 그렇군요.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아열대에 살던 귀상어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1: 네.
0: 또 심지어 동해안에서는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가 4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해수온 상승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등어나 참다랑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늘어났고, 이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 대형 상어들도 물고기들을 따라 같이 이동한 건데요.
0: 네.
1: 출현이 확인된 상어류에는 청상아리, 청세리상어, 무태상어 등이 포함됐다고 해요. 마주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은 물놀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잡종 보고도 늘었

0: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네. 어떤 이야기예요?
1: 해수온 상승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자주복과 참복 같은 서로 다른 종이 섞인 잡종 복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0: 네.
1: 모양도 자주복과 참복의 특징이 번갈아 섞여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 잡종 복어들은 독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예측이 어려워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복어 많이들 드시잖아요.
1: 네.
0: 이렇게 바다 온도 높아지면서 잡종 복어까지 출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서 복어를 또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독성을 가진 해파리도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요.
1: 네.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해파리는 자라는 속도도 빨라지고 훨씬 잘 살아남거든요. 특히 얼음 몸통만한 지름 2m짜리 노무라 입기 해파리 같은 맹독성 대형 해파리가 제주나 부산 앞바다에 많이 늘었습니다.
0: 네.
1: 제주 지역에서 관측한 결과 출현율이 2016년 36%에서 2026년 80%로 증가했다고 해요. 노무라 입기 해파리는 독성을 가진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접촉하는 것만으로 쏘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바다에 들어가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0: 네, 2016년에 36%였는데 2026년에 80% 증가했으면 진짜 많이 네. 늘어났네요.
1: 그렇죠.
0: 지금 휴가철이라 또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파리 신고 웹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이 거대한 해파리들이 그물에 한가득 들어가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같이 잡힌 물고기를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파리를 건져내느라 조업 자체를 포기하는 어민분들이 계실 정도로 현장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0: 왜 해파리가 늘어난 반면에 오징어 어획량은 줄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네. 이제 동해안의 어업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전에 동해하면 떠오르던 명태는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자취를 감췄고 오징어나 도루묵 같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어종은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대신 그 자리를 고등어나 방어, 참다랑어 같은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런 어종들은 남해안에 살았는데 동해가 따뜻해지니 올라오고 있는 거죠.
0: 그래서 앞으로 멍게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그럼 바다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가 계속 더워질 경우에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멍게 양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해요. 멍게뿐만 아니라 전복, 다시마, 우럭 같은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들도 남쪽 바다부터 차례로 사라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이 최대 1조 6,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일 생산지가 점점 바뀌고 있듯이 바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셈입니다.
0: 정말 그렇네요. 오늘은 지금 당장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0: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님, 해수온 상승이 이렇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요.
1: 네,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다에도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는 뭐 바다가 어떤 분들한테는 휴식을 취하러 가는 곳, 어떤 분께는 또 생업을 해야 되는 곳, 이렇지만 거기 사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뿐인 집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그곳의 생태 환경이 바뀌고 집이 사라지고 먹이가 사라지면서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0: 네.
1: 생태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바다 표층 수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요.
0: 네.
1: 해류와 지리적인 요건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건 한 번 뜨거워진 바다는 다시 식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탄소가 계속 배출될 경우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는 이번 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평균 4.28도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0: 네.
1: 아열대성 해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더라도 또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걸 막기는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0: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나요?
1: 어민분들은 수온이 조금이라도 낮은 바다로 양식장을 옮기는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정부와 기관에서는 사막처럼 변해가는 바닷속에 인위적으로 바닷말을 심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맞춰서 우리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바다숲을 조성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를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0: 자, 우리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먹거리를 통해서도 너무 잘 느끼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지구를 위한 실천. 어떤 걸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바다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가 피크인데 안 그래도 아픈 바다가 더 아프지 않도록 바다로 휴가 가시면 쓰레기 남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남긴 쓰레기도 들고 나오는 해양 쓰레기 줍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0: 휴가철 바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양 쓰레기 줍기 제안해 주셨습니다.
1: 네.
0: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고 오당지 홈페이지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직접 실천하신 뒤에

0: 예, 어땠는지 느낀 점도 오당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도현의 바다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박선미님이 젠디 매일 차 안에서만 듣다가 휴대폰으로는 처음 듣습니다.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으셨나 봐요 선미님. 오늘은 또 모처럼 휴대전화로 듣고 계시는군요. 확실히 이거 듣는 곳에 따라서 또 뭘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라디오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라디오 안에서 들리는 DJ의 목소리나 음악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든 앞으로도 편하게 찾아 주시고요. 선미님 감사합니다. 5437님, 구미에 살고 있는 김명숙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댄스를 마친 뒤 샤워하면서 매일 청취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편안하고 차분해서 듣기 좋아요. 또 구미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명숙님도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댄스 하시는군요. 요즘에 다이어트 댄스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 진짜 많이 된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꾸준히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님은 요즘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인별그램에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이 노래 신청해봅니다. 젠디 꼭 틀어주세요 하면서 오늘도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아 그리고 갓세븐의 하지하지마가 요즘 또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군요. 2014년에 발매된 곡이잖아요. 그럼 10년도 더 된 노래인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역주행하는 노래들 보면은 와 이렇게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주님이 신청해 주신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이 노래 들으면서 3부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에

0: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LNG 제재에서 우리 기업이 예외를 인정받은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지난 6월 EU 정상들과의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 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타 산하 트리플A 세인트폴 소속의 고우석은 콜럼버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뒤진 7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지만 마운드에 오르기 전 이물질 검사를 받던 도중 퇴장을 당했습니다. 심판은 고우석의 양손과 글러브를 검사한 뒤 글러브 안쪽에 이물질이 있다며 다른 심판을 불러 모았고 논의 끝에 고우석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글러브를 압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 24일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에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며 후티 반군의 적대 행위에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이번 충돌이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39.1도까지 치솟은 경남 양산을 비롯해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 경남 의령, 전남 광양 등에는 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에는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맛집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빈 화장품 용기를 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건 국내 한 화장품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리필 행사의 모습입니다. 브랜드에 관계없이 빈 용기를 들고 오면 샴푸나 바디워시를 무료로 채워주는데요. 덕분에 용기가 다시 쓰여서 폐기물이 줄어들고요. 회사 측은 홍보 효과와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박성남님, 798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성남님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으로 바캉스를 떠날 예정입니다. 숙박 예약도 모두 마쳤는데요. 첫날은 서부산 쪽 호텔에서 1박, 둘째 날은 기장 용

0: 항공사 근처 레지던스를 예약했어요. 이젠 여행 코스를 짜야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오, 성남님 8월에 부산으로 휴가 가시는군요. 숙소 예약까지 마치셨으면 뭐 이미 여행 계획의 절반을 완성한 것 같은데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맛집도 물어보시고 또 동선까지 짜달라고 하면 아마 자세히 알려줄 것 같아요. 서부산의 매력도 즐기시고 또 기장 바다도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020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집에서 모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잡겠다고 전

등은 끄고 휴대전화 손전등만 켜서 수색에 들어갔는데요. 20분 동안 벽만 쳐다보고 허공만 휘젓다가 결국 모기는 못 잡고 제 그림자에 세 번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기는 제가 포기하고 눕는 순간에만 엥 하고 출근하네요. 한 마리의 모기에게 자존심을 탈탈 털렸습니다. 전국에서 모기와 사투 중인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신청곡 10cm 아메리카노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름밤에, 그렇죠. 분명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모기가 안 보이다가, 모르겠다, 그냥 자야겠다 하고 누우면은 꼭 어김없이 귀에서 엥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 상황 자주 겪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방 안에 완전히 이 불을 켜기보다는 어둡게 하고 나서 휴대전화 불빛만 켜고 이렇게 훑어보면은 모기가 그림자로 보여서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도 실패를 하셨군요, 0209님. 그 귀에서 엥 소리가 들렸다면은 바로 불을 켜지 말고 소리가 난 방향의 그런 벽이나 침대, 뭐 머리맡 먼저 살펴보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기와의 사투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0892님,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이소라 씨가 작사하고 잔나비가 작곡한 노래고 최근에 나온 곡이라고 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얼마 전에 이소라 씨가 공개해 주셨는데 늘뭐 가을이나 겨울에 사랑 노래를 내고 앨범을 발표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노래를 내고 싶어서 잔나비한테 빨리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잔나비 씨, 보컬 최정훈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0892님이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게요. 8492님, 저희 막내가 20살이 되어서 생애 첫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출국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걱정도 함께 밀려왔어요. 낯선 길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마저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 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두손 가득 경험을 담아서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부탁드립니다. 와, 20살이 된 막내의 첫 배낭여행, 그것도 해외로 떠나는군요. 우리 막내는 진짜 설레겠지만 부모님 마음은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든든한 힘이 될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좋은 경험하고 오기를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0892님이 신청해주신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요. 이어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8492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그리고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0036님은 낮에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사람도 많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책 읽으러 와야겠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도서관만한 피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또 조용히 책을 읽다 보면 더위도 또 익게 되고 마음까지 차분해지잖아요. 마음에 드는 책한 권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예찬님이 다이나믹 듀오와 정인이 함께한 고백 이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듣고 올게요.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0: 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밤낮 없이 무덥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처럼 무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포항이 36도, 대구 37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체감 온도는 38도에서 39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온열 질환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 겸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권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938님, 젠디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다들 휴가를 가기 시작하네요. 저는 더운 여름을 피해 가을에 단풍놀이 겸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여름은 저에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계절이네요. 하지만 맛있는 여름 과일들이 저를 위로해줍니다. 아, 여름이면 제 시그니처 주식이 되는 팥빙수도요. 저는 얼음을 곱게 갈아 만든 옛날 빙수가 제일 질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젠디는 어떤 빙수를 좋아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그쵸. 요즘에 또 팥빙수 많이들 드시죠.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철 과일로 만든 빙수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팥빙수도 그렇고 더위를 이렇게 달래는 것도 꽤 괜찮은 여름 낙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팥과 뭐 연유가 같이 들어있는 옛날 팥빙수도 물론 질리지 않아서 맛있긴 하지만 우유 얼음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과일 들어간 빙수가 더 좋더라고요. 망고 빙수나 예전에 수박 빙수 같은 거 많이 먹었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그 과일이 주는 시원한 달콤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유 얼음까지 맛있으니까 또 맛있겠네요. 1938님 이야기 듣고 팥빙수 드시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어떤 빙수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5143님. 4년 전 이별한 뒤 여전히 저는 솔로예요. 대학교 때 CC였다가 10년 뒤 다시 재회했지만 결국 서로 확실히 마음 먹고 헤어지기로 했고 폰 번호도 바꿨거든요. 그 사람이 이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몰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좋고요. 우린 어쩌면 헤어져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전진희의 그대여 신청해요. 대학교 시절에 연인이셨다가 10년 만에 다시 또 만나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특별한 인연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또 모든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5143님과 그 전 남자친구분은 서로를 놓아주는 게 각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앞으로 5143님의 시간에 더 행복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진희의 그대여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같이 들을 거고요. 이어서 6316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어떤 그리움. 원래는 이은미 씨 노래죠. 오늘 성시경 씨 목소리로 같이 들어볼게요.

전진희의 그대여, 성시경의 어떤 그리움 듣고 왔습니다. 0806님, 잔디 인별그램에 저장해뒀던 서울 종로 부암동 힐링 코스를 남편과 다녀왔습니다. 버스도 타고 골목골목 걸어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네요. 부암동 다녀오셨군요, 0806님. 부암동은 진짜 걸어 다니기 너무 좋은 동네잖아요. 아기자기한 카페도 많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서울 풍경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기보다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하루를 보내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골목을 따라서 또 걸어 다니시고, 버스도 타면서 여유롭게 둘러보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또 힐링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좋네요. 이런 소소한 데이트가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293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출석 체크합니다. 시장에서 순살 양념, 중간 맛이랑 간장 치킨 사와서 먹고 있어요. 젠디도 저녁 맛있게 드셨길 바라요.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93님. 오, 시장에서 사온 치킨 왠지 더 정겹고 맛있잖아요. 순살 양념에 간장 치킨까지 조합도 딱 좋은데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계속해서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중복인데다 또 주말까지 겹쳐서 저녁에 우리 3293님처럼 치킨 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길 바라면서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페이지의 난늘 혼자였죠. 939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카더가든의 밤새, 1802님의 신청곡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260님이 정동원이 다시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 듣고 싶습니다. 꼭 들려주세요. 여기는 평택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평택에 계시는 우리 7260님이 신청해 주신 너에게로 또다시. 원래는 변진섭 씨 곡이죠. 근데 오늘은 정동원 씨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0: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의 연쇄 회동과 이른바 샘플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의 첫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에 세계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네 분과 마주 앉았다며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대표와 잇따라 회동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어느 한 나라나 한 기업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는 만큼 함께 연결하고 함께 투자하며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약기간 5년에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4천만 유로, 우리 돈 670억 원으로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한 액수입니다. 올해로 창단 123주년을 맞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통산 11차례 우승했고 유로파 리그 3회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3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입니다.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폭격해온 미군이 현지 시간 24일 이란 공습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내 군사 표적을 공습했다고 SNS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24일에는 이 같은 발표가 없던 것으로 실제로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선을 통과하려던 이란 유조선에 사격해 저지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오는 11월부터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이성 장군인 소장급으로 계획됐던 드론본부장 자리에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문민 개방성도 확대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작전사령부령 개정령안을 오는 9월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드론사의 작전권은 육군과 해병대 등으로 반환되며 드론본부는 드론, 대드론 분야의 전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찜통 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와 울산, 경북, 경주, 포항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 37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방 소멸의 대안을 이야기할 때 일본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 정책은 성공담이 아닌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로 봐야 하는데요. 원래 일본은 신칸센과 같은 교통망을 확충하면 전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망은 오히려 사람들이 대도시로 더 빠르게 이동하는 통로가 됐는데요. 결국 일본은 정책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모든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대신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일본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호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네,
1: 오늘 주제는 또 부동산이군요.
2: 네, 맞습니다.
1: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 네. 진행하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고 네. 답답하기도 하고.
2: 답답한 면도 다 있죠. 국민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 가지실 겁니다.
1: 예. 일단은 우리의 뭐 당장 현안은 수도권 집값 좀 어떻게 잡아보냐 이거지만
2: 예.
1: 그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와 연결되는 게 지방 균형 발전이잖아요. 수도권 예. 집값 잡는 데 있어서 특효약이 뭐냐고 하면 토론하다 보면 많이 지어야죠 서울 수도권에.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아우 그래 저 의견은 그래 반대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유일한 하나가 예. 아니 서울에만 다 그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전 국민이 다 서울 와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럼 지방은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요? 그래서 서울에 불편해도 공장도 안 짓게 하고 회사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그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문제는 늘 있어서
2: 네.
1: 오늘 주제가 그 지방 균형 발전 부동산 뭐 이런

0: 얘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토론의 그에서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과열되어 있는 서울의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왜 우리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 뭐 우리는 또 다른 형질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송경제에서라도 벌충을 해드리고자 지방의 부동산의 변천, 뭐 지역 균형 발전의 변천 이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걸 풀면 좋을까 하다가 항상 타산지석으로 삼을 게 있으면 우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벤치마크 또는 타산지석.
1: 예. 그래서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 저출산, 지방 소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0: 예.
1: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왔고 어떻게 실패했고 일본은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를 쭉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잘했다는 메시지는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그럼 박 교수라는 양반은 저 양반은 우리도 일본처럼 무조건 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냉소주의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본이 이런 걸 실수를 했으니
0: 예.
1: 우린 이렇지 않기 위한 다른 고민들도 같이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0: 일본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1: 그렇죠.
0: 그럼 어디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시작돼요?
1: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어렵게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일본도 우리 수도권 1극 사회인 것처럼 도쿄 1극이 중심인 건 있습니다. 뭐 오사카랑 나고야 이 두 군데까지 합쳐서 3대 대도시권이라고 하긴 하지만 도쿄 1극이 워낙 세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도쿄 1극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사람들이 주니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너희의 목표 인구수 그리고 그 목표 인구수를 어떻게 채울 건지
0: 네.
1: 그 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0: 언제?
1: 4년 전입니다.
0: 4년 전에. 네. 예.
1: 그런데 인구가 지자체에서 느는 경로는 두 가지거든요. 그냥 사람이 더 출생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증감이죠.
0: 예.
1: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왔네.
0: 네.
1: 이겁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대해서는 각자 뭐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열심히 지원해서 아이 낳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건 각자 지자체의 전략 전술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숫자가 무조건 잘못됐다, 허황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0: 예.
1: 사회적 증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가 낸 아무리 봐도 저희 사회적 증감이 줄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받아봤는데
0: 네.
1: 플러스인 거예요.
0: 다 늘 것 같다고 한
1: 우리 쪽으로 올 것 같다는 거죠.
0: 같다고?
1: 예.
0: 뭐 취지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또 숙제도 내야 하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적었겠죠.
1: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물론 준다고 얘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0: 네.
1: 는다고 하는 데까지 다 해보면 사회적 그 증감이 결국은 플러스로 집계가 됐는데
0: 네.
1: 그렇게 다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바탕으로 집계했더니 여전히 지자체들조차도 도쿄 1극이 기정사실로 인식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대충 이해가 되셨죠?
0: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자체에도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라고 전망하면서도
1: 네.
0: 하면서도 도쿄가 더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얼마나 늘 건지를 적어내라고 했어요?
1: 네. 도쿄 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다 적어내라고 했는데
0: 각자 자기 도시 거 아니면 각
1: 자기 도시 것들만.
0: 예.
1: 예. 그런데
0: 예.
1: 전체가 플러스가 됐다는 건
0: 네.
1: 어느 도시들은 낙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당연히.
1: 그런데 그 낙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를 지켜봤더니 우리 도시의 인구가 어디로 나갈 것 같고 어디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도 도쿄 1극은 안 깨질 것 같다라는
0: 도쿄로 나갈 것 같습니다.
1: 예.
0: 그 대신 옆에 도시에서는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1: 올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걸로 일본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에서도 정말 뼈아팠던 건데 일본은 1962년부터 20세기 동안 5차례 국토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를 전국종합국토개발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의 목표는 과밀, 과소,

0: 이거 해소해서 국토 균형 발전 달성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지역 균형 발전.
1: 네, 네.
0: 그런데 이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과소과밀을 해소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 지방 이전해준다고 하면
1: 돈 많이 주고.
0: 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국 곳곳에 신간선, 신간센이라 부르는 그거 놔준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편하게 해서 그 지역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1: 예.
0: 고속도로 놔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뭔가 관광으로도 또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려고 리조트 개발해주고 이거를 진짜 20세기 내년 다섯 번의 개정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지역 균형이에요.
1: 일본은?
0: 일본은. 네. 그런데 1990년 이후 이게 바뀌었어요.
1: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거품 꺼진 시기인데.
0: 맞습니다.
1: 피크치고.
0: 예. 바로 그게 이제 결정타였어요.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1: 예.
0: 일단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 정부가 돈이 없어졌어요.
1: 그렇겠죠. 세금도 예. 적게 들어오고.
0: 세금 적게 들어오죠. 그런데 경기는 안 좋아졌으니까 대폭적인 공공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워하니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기업들을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돼서 더 이상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거예요.
1: 그 전에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0: 그렇죠. 그때는 너무 잘 나가던 일본이니까 야 저쪽도 좀 써줘. 야 저기도 좀 지어줘. 뭐 이걸 했는데
1: 네.
0: 이제는 살림이 빠듯해지니 이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빠듯한데 그 돈이 어딨니? 이렇게 해서 돈을 줄인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공공사업도 되게 다 뭐 중단하거나 하겠다라고 한 걸 지연시키거나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어지니 더욱더 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주저앉은 거죠.
1: 예.
0: 그런데 여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6년도에 플라자 합의 체결되고 난 뒤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N고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지방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던 걸 일본에서 생산하면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아, 지방 공장들은 더 어려워졌겠구나.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줬던 일본 기업들의 지방 공장을
1: 예.
0: 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방에 원래 있었던 공장이
1: 없어지고
0: 새로 지을 공장도 아예 해외로 가버리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공장을 다 공짜로 지어주는 건 아니고
1: 예.
0: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기업들 수요도 없어지고 돈도 빠듯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점점 안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1: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예.
0: 우리에게는 아직 그 풍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지역에 일자리 없고 막 공장들도 슬슬 없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일부는 그런데
1: 예.
0: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공장들
1: 예, 예.
0: 이거는 베트남으로 이전시켰고요. 또 예를 들어서 LG에 있는 어느 공장도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간간이 있어요. 근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방에 있었던 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소니, 도요타, 파라소닉 이런 데의 생산 기지는 대부분 이제 일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의 상당 부분은 그래도 국내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N고와 비슷한 원화가
1: 강세인.
0: 강세가 되거나
1: 때가 오면
0: 원하는 강세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관세가 부과되면 여기서 못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관세가 더 부과된다든가 원자재 수급이 여기서 어렵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일본과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1: 그렇겠죠.
0: 아니면 정부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 야 이거 지역 균형 발전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모할 돈은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1: 네.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0: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21세기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 전국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이거를 국토 형성 계획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국토 이용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1: 언제쯤이요? 그게?
0: 21세기 들어서요.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야, 이제 지방을 다 같이 균형 발전하는 건 우리는 못할 것 같아.
1: 아, 그때 포기한 거예요?
0: 포기하고 21세기 들어서 이제 다른 목표를 가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국토 형성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1: 뭘까? 지방 균형 발전을 못하면 지방 불균형 발전인데?
0: 맞습니다.
1: 네.
0: 지방 불균형 발전이에요.
1: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0: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존과 다른 인식이 일단 도쿄 1극은 이거는 이제 다 인정해야 된다. 다들 도쿄처럼 잘 사는 도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게
1: 사람과 있고요. 돈과 에너지는 가만히 두면 어디 하나로 몰리기 마련이야. 인간 세계나 동물 세계나.
0: 뭐 그게 모든 나라가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이 꽤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가 뭐 대도시로 엄청나게 몰린다라고 했을 때 뭐 99%는 그런 형질이 있지만
1: 다만 이제 기업 똘똘한 기업들이 꽤 있는 나라는 나름 네. 퍼져 있기는 한데.
0: 그렇죠. 그런데 그런 똘똘한 기업들이 각 지역마다 그래도 좀 있었던 그다음 나라들을 좀 꼽아 봐라 하면 예. 일본도 있었거든요.
1: 중 강소기업들 유명하니까.
0: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더 진흥해 보자라고 그래도 방향 글로 잡았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1: 그래도 원가 따지고 옮기던가 해야 돼.
0: 예. 제가 지금 일본의 이 변천을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 드리는 게 중간중간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민들을 미리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 예.
0: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일본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지방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머쓱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와 자생력의 목표를 20세기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 21세기 들어서 이제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이거 도쿄 1극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돈도 없어서 다 지원 못해드리는데 했더니 당연히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의사결정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중앙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해봐.
1: 각자 도생.
0: 자율적으로 결정해봐 하고 그냥 결정권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앙에서 원래 지방은 너희 동네는 이렇게 하고 너희 동네는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원칙들. 이걸 원래 수립해놨었던 게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거에서 달라진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1: 본인들이 머리 써봐야 다른 답 안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0: 그건지
1: 예.
0: 아주 조금 뭐랄까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역에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닌가.
1: 같은 얘기죠. 하여튼 본인들이 머리 써봐야 그래 우리는 이거지 뭐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결국은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
0: 뭐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1: 네.
0: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구적이고 자생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중앙정부와 의견이 공교롭게 일치됐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결국 생각해봐야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결국 그 얘기 같은 얘기.
0: 아니 다르다니까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역량이 없어서
1: 예.
0: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일반 군에서는 무슨 무슨 군에서는
1: 예.
0: 우린 그럼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를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군 안에 경제학 박사 아니면 경제연구소, 경제 군 개발 공사 이런 뭐랄까요? 오랜 노하우와
1: 없을 수 있죠.
0: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 했던 거 받아다 합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1: 네.
0: 원래도 역량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했던 게 우리에게 맞는 거였네요는
1: 그랬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건 다른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 중앙정부에선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잘했다라고만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0: 10대 곳만 독자적인 정책들을 만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렇다고 뭐 지방에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니, 중앙에서 다 결정해버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1: 네.
0: 뭐냐 이거.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예.
0: 이것도 일본에도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권한을 줬더니 뭐야. 결국 예전에 중앙에서 하라고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유권자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네. 예.
0: 역량이 있고 없고는 떠나서 일단. 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중앙에서 지역의 의사결정은 지역이 하십시오. 우리도
1: 해도.
0: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역이 정말 남다른 결정을 가지고 뭔가 우리는 다른 결로 가보겠습니다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렇겠죠. 그리고 중앙이 계획 세우기 전에도 어차피 물어봤겠죠. 알아보고.
0: 물어봤죠.
1: 근데 뭐 여기는 그냥 고구마 산지인데 뭐 할까요? 라고 하면 갑자기 밀고 반도체를 하겠습니까? 그냥 고구마 중심의 식품 산업이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이제 그 답밖에 없으니 중앙이 하든 지방이 하든 뾰족한 수 없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0: 뭐 하여튼 이것도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이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1: 예.
0: 그게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사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그냥 무에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름 가이드가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성과도 비교하게끔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줄지 덜 줄지도 나중에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맡겼으면 우리 그거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예.
1: 저기 제천이 고구마니 예산은 다른 거 하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동안.
0: 뭐 그런 것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결정권을 다 줘버렸더니만 이게 뭐 다른 게
1: 없더라.
0: 없는 거냐. 뭐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다 지방에서 육성하겠다는 사업들이 반도체고 로봇이고 AI고 뭐 화장품이고 아니 우리나라 주력 산업 말고 그 지자체는 다른 산업을 꿈꾸면서 우리 완벽하게 다른 결로 가보겠다 하면 우리 국가 전체선 또 새로운 산업이 잉태돼서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좋은데.
0: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지켜보지 못했던 거죠.
1: 네. 예.
0: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도 덜 가고, 일본 기업들도 지방에 덜 가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할 권한을 줬는데, 그것도 예전과 답도 없어 보이는 거고,
1: 예.
0: 그래서 지방 붕괴가 촉진됩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예, 지방 예. 붕괴가 촉진돼요. 그래서 지방 민심에 대반란이 일어났는데요.
1: 일본에서.
0: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도 이때 충격이 아직도 있는데 2009년 7월 중의원 선거죠.
1: 예.
0: 이때 자민당이 드디어 원래 자민당은 도시에서 다수 의석 확보가 실패하더라도 지역에서 워낙 의석을 빵빵하게 받아서
1: 예.
0: 늘 다수당이 됐는데 여기에 실패합니다. 이때 민주당이 308석을 가져가고요. 자민당이 140석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때 고이즈미 개혁이 완전히 좌초돼서 일본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에서 우리가 표를 전부 다 상실한다.
1: 네.
0: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180도 또 바뀌는데 이건 2부에서 해야겠네요.
1: 야, 일본도 긴 시간 답답했겠군요.
0: 네.
1: 난감하군요. 이 난감한 문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중앙정부도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경제 살리지 그런 고민하는 와중에 그 이전에도 특별한 답이 없었던 지방균형발전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방에서도 뾰족한 대안은 안 나오고 민심은 이반되면서 이제 정치 구도는 자꾸 이제 표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인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할 거는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 참 답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는 왔었다까지 들었어요.
1: 네. 그래서 일본은 원래 자민당이 거의 영구집권하는 집권당인데 네. 고이즈미가 지방의 모든 권한은 니들 알아서 줄 테니 니들이 니들 미래를 계획해봐. 그런데 예산은 없어.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도 지방에 안 간대. 그리고 나는 수도권에 그동안 규제했던 거 이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버렸더니 예. 지방이 붕괴가 됐고 그것 때문에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했던 자민당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예. 이런 상황까지 이어져 온 거죠.
0: 예.
1: 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났는데 일본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을 못 찾았나 봐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걸 뾰족한 대안을 못 찾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와 국토 이용 계획이 실제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아니 도시 하나를 만든다든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몇 개월의 정책으로 어떻게 됩니까?
0: 10년도 짧죠.
1: 10년도 짧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유권자의 마음은 다급하지 않습니까?
0: 그리고 선거는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오니 10년짜리 그렇죠. 계획은. 그 어떤 정부도 못 만들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바로 그냥 다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때 등장한 게 그래서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아온 게 아베입니다. 아베가 2012년 이후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총대를 메고 예전에 고이즈미가 하려고 했던 개혁을 수정 보완해서 다른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베가 다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슬로건들로 방향을 잡습니다.
0: 뭐였어요?
1: 이제 이게 우리에게 진짜 또 중요한 시사점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도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0: 예.
1: 저도 가끔 국회 공청회라든가 국회의원들 세미나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불러주는 데는 가서 뭐 그냥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고 오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제가 그때 암묵적인 컨선이 하나 있구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걸 느낀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결국 줄어들 겁니다라고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대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든 옛날 인구를 만든다 이런 예. 얘기만 해야지 결국 인구 줍니다 이 얘기를 못 끝내게 해요.
0: 결론이 인구 준다고 하면 결론이 뻔해지고 암울해지고 분위기 쌓여지고 그러니까
1: 뭐 그런 그 공격을 유권자로부터 받나 보죠. 지역 주민들에게 아니 어디 가서 그 공청회 했을 때 발언하는 거 축사하는 거 들어봤는데
0: 우리 인구 준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1: 너 그러면 뭐 우리 지역 경제를 포기한 거야? 이 소리가 들릴 건가 봐요.
0: 어떻게 정신 자세를 그런 걸로 그렇게 갖고
1: 그렇죠,
0: 있냐?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구가 줍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말을 끊어요. 예. 아니 지금은 좀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인구 대책으로 인구를 다시 늘려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0: 전체 인구를? 전체 인구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1: 전체 인구죠.
0: 아, 예.
1: 그 제가 결례 원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0: 그거는 과학인데 줄어드는 게.
1: 그러니까요.
0: 수학이고.
1: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좀 세게 얘기했다가 죄송했어요. 그래도 저 공부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뭐 발끈할 일은 아니었는데 자꾸 말을 못하게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아, 그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합계 출산율 올리겠다는 목표가 이 정당은 얼마입니까? 2.1 됩니까? 그랬더니 아, 2.1은 다 표정이 쉽지 않지라는 눈빛이에요.
0: 2.1이 안 되면 인구는 줄잖아요.
1: 제 얘기가 그걸 그럼 인구가 주는 건데 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다들 꽁 하더라고요.
0: 예.
1: 자 그런데 그것도 일본에서도 똑같았어요. 2012년까지 올 때까지 일본의 의원사회에서도 누구도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계획을 한번 받아보자도 없었어요. 근데 아베가 2012년에 다시 정권 잡고 나서 고이즈미 개혁을 수정 보완해서 내가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인구 얼마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는 인구가 어떻게 될 건지 다시 가져와
0: 예.
1: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0: 목표로 잡은 게 인구는 줍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을 2060년까지 1억 명은 유지해봅시다. 그러니까 주는데 예. 1억 명을 유지해보자.
1: 네.
0: 그래서 이게 인구 감소율이 20%까지는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1억 명 마지노선 이걸 지켜보자. 요걸 정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일단 인구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예요. 인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이제 뭐 무슨 얘기를 일본은 쉽게 할 수 있게 됐냐면 모든 지자체를 다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 생각해보면 과학인데
0: 네.
1: 그 말 꺼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0: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자체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정당 보신 적 있으세요?
1: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실례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또 괜히 분노 포인트 자극하는 거니까
0: 예.
1: 꺼내지를 않는데
0: 네.
1: 당연하겠죠.
0: 일본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12년에 이 얘기가 꺼내진 거니까
1: 예.
0: 근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25년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1: 근데 암 걸린 분을 암 환자라고 안 부르고 암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이분의 건강을 논의하면 그건 어떻게 논의가 되겠어요?
0: 그러면 예. 그 중간에 20몇 년 동안 논의됐던 일본의 그 논의의 결은 뭐였냐?
1: 네.
0: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텐데 광역화예요.
1: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광역화?
0: 모든 지자체를 광역화해서 살려보겠다는 거죠.
1: 그러니까
0: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들어보셨어요?
1: 네네.
0: 그리고 광주와 전남을 합쳐보자. 뭐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도 합쳐라.
1: 네.
0: 그게 광역화잖아요.
1: 아, 하여튼 근처에 에너지를 끌어모으면 우리도 뭐 하나 만들 수는 있지 않겠냐?
0: 끌어모은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한 곳에 모으자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다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1: 또 추가로 광역이 뭐 어떻게 하는 게 광역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광역을 해서 광역화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 곳에 끌어모으자라고 하면 네. 광역화한 다음에 대구하고 양산이 그나마 가장 거점이니 거기에다 집중합시다라고 얘기한 거 보셨어요?
1: 그건 대구와 양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욕먹을 일이죠.
0: 그러면 누가 광역을 왜 합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점점 지자체 하나하나를 뭘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1: 예.
0: 그래서 뭉뚱그린 거죠. 광역으로.
1: 누구나 듣기 좋은 얘기를.
0: 네. 뭉뚱그린 거예요.
1: 각자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0: 살짝. 그게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지 안 할지는 아직 우린 광역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1: 네.
0: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1: 네.
0: 일본을 보고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 광역화 했을 때 우린 그걸로 뭘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광역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워딩인 것 같으니 이게 또 희망인가 보다라고 대충 눈치고 넘어가지는 말자.
0: 그리고 광역화한 곳에 큰 예산 내려주면
1: 예.
0: 그 돈 어떻게 쓸 건지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대구 양산이든 뭐 광주 나주든 거기에 뭐 더 저기 집중 투자해서 제2의 수도권 같은 걸 우리가 해보자. 그걸 하는 걸 지자체 주민들이 뭐 그렇게 결정하자 하면 그걸 다른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큰 예산 광역화해서 나온 걸 골고루 나눠서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 해보자. 그것도 지자체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첫째 인구가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러니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얼마나 주는 거야. 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지자체는 이제 인구 안 느는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런데 뚝 봤더니 국가가 인구가 준다라는 것들까지 용인을 했으니 예전에 20세기의 도쿄 1극 체제를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뭐 놔주고 뭐 해주고 했던 것도 덜 하겠다라는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도쿄 1극 체제는 용인해라. 그리고 도쿄를 더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이즈미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일본이 20세기로 20세기 일본에 잘 나갔던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 세 개 도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격상해야 된다.
1: 예.
0: 그래야 일본이 승리하는 일본이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 예.
0: 그래서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이라는 걸 제시하고요. 이 3대 대도시

0: 대도시권은 글로벌 탑티어의 대도시권으로 육성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일본 전체의 인구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3대 대도시권의 그동안의 변화 수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1998년부터 2008년까지 3대 대도시권은 인구가 271만 명이 증가하고요. 3대 대도시권 밖의 인구는 110만 명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또 3대 대도시권 밖의 인구는 165만 명이 더 감소해요. 감소폭이 더 커진 거죠.
1: 예.
0: 감소폭이 왜 커졌나 또 살펴봤더니 과거 20세기에는 3대 대도시권은 인구가 늘지만
1: 예.
0: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3대 대도시권 밖에 있는 거점 도시 대표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뭐 광역시라고 할 수
1: 예.
0: 있죠.
1: 예.
0: 광역시에 해당되는 이 도시들은 그래도 인구가 늘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 같은 것이죠.
1: 예.
0: 그런데 예. 21세기 들었더니 일본은 도청 소재지마저도 인구가 준 거예요. 그래서 3대 대도시권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가 전부 인구가 준 거예요.
1: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만 늘고 나머지 다 준다 뭐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0: 지금 또 중요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된 상황이 돼버렸느냐.
1: 예.
0: 모든 광역시가 인구가 줄어요.
1: 부산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0: 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부 인구가 줄어요. 지금 인구가 느는 데는 우린 3대 대도시권은 아니고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죠. 서울도 사실 집값이 비싸서 인구가 좀 줄고
1: 예.
0: 경기도가 인구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지금 인구가 특정 지역별로 다 주는 형태가 이미 우리도 전개가 된 거예요.
1: 예.
0: 자, 그런데 일본은 그 과정에서 저 대도시 3대 대도시권은 글로벌 탑티어의 대도시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대 대도시권을 각각 육성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단일 생활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해요.
1: 오전에 오사카 있다가 오후에 도쿄에서 일 보고 다시 오사카로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0: 그렇죠. 그리고 예. 나고야도 그렇고요.
1: 예.
0: 이게 가능하냐.
1: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0: 일단 오사카하고 도쿄는 서울 부산보다는 가까워요.
1: 뭐 의외로 가깝지는 않네요. 그래도.
0: 예. 한 50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고야랑 오사카는 우리 서울하고 세종 정도 거리 이 정도 되고요.
1: 네네. 예.
0: 그다음에 나고야랑 도쿄는 뭐 300km 정도? 그러니까 대구 정도 되려나?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1: 네네.
0: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예.
0: 서울에서 대구.
1: 예.
0: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단일 생활권으로 엮겠다는 게 일단 신칸센, 자기부상 초고속 열차.
1: 그러니까 단일 생활권이라는 건 장보러 그 도시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꼭 일 있을 때나 가는 게 아니라.
0: 그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1: 일일 생활권하고는 다른 거죠. 간신히 왔다 갔다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하고는 다른 거죠.
0: 출퇴근하라는 거예요.
1: 네. 어떤 느낌인지
0: 예.
1: 보네요.
0: 예. 장보러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주말에 데이트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내가
1: 출퇴근을 하게.
0: 출퇴근은 그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1: 예.
0: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대도시권을 전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베가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초광역 대도시권을 만들어 보겠다.
1: 사실상 같은 큰 도시로 보자. 예.
0: 그렇죠. 사실상 하나의 큰 도시로 보자.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1: 예.
0: 인구 줄겠다고 해놨고 여기를 글로벌 탑티어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이때가 달라진 게 두 단어가 나와요. 컴팩트라는 단어와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지방에 나옵니다. 이제 컴팩트 하면 딱 느낌 오시죠.
1: 뭐 강소기업 그런 느낌인데요.
0: 비슷합니다. 한 곳에 모아
1: 네.
0: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1: 그래서
0: 모든 지자체에 예전에는 그래도 이 군에도 옆에 있는 일반 시에도 각각 의료 서비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 예.
0: 그래서 우리 뭐 보건소 같은 거 이상되는
1: 예.
0: 수준의 공공 의료원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하나씩 놔줘. 그렇게 했고 또 복지 시설도 지역마다 하나씩 놔줘. 그다음에 상업시설, 금융시설도 거기도 있어야지.
1: 예.
0: 그 지자체는 금융시설 안 해준다면 우린 포기했느냐.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야.
1: 네.
0: 이걸 해서 다 해줬어요.
1: 그런데
0: 예. 너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인구도 주는 게 이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방금 열거드렸던 행정기능, 의료기능, 복지기능, 상업기능, 금융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약해라. 그럼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들 다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트워크란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교통과

0: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다 연결해주겠다. 요걸로 지방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1: 알겠어요. 예.
0: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자체장이 광역화 된 다음에 예산을 잔뜩 받았어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뭐 그런 또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남북 도를 합쳐서 뭐 우리 경기도를 만들고
1: 네.
0: 초광역 예산을 받았습니다.
1: 어,
0: 국가에서도 더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났더니 갑자기 그 지자체장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서울 이기려면 이 경기도 전체에서
1: 용인에 꽂아야 됩니다.
0: 용인에 하나 꽂아야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화가 나죠.
0: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1: 마음에 안 들고.
0: 그래서 용인을 컴팩트로 확 올리고 의정부는 네트워크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교통. 그다음에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로 서비스 받게 해드리겠다 하면 우리나라에선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그 뭐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아니까 기분 안 좋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 달래는 얘기라는 걸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0: 네. 만약에 이런 대로 가기 싫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아까 열거했던 여러 그 사회 인프라를 다 균등하게 배분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뾰족한 곳에 한 곳에 몰아도 이른바 이제 핵심 도시들하고 경쟁하기 어려운데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어디에 분산시켜도 다 힘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0: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예. 네.
1: 고민해도 뭐 같은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0: 하여튼 그래서 예. 이렇게 바뀌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바뀐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대표적으로
1: 예.
0: 농산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지자체가 그 자기의 대표 특산물 이거를 전국 단위로 많이 판매해보자. 우리 마늘, 우리 포도, 우리 복숭아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 사 먹어야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 무슨 마늘 이 홈페이지 다 각각 다 따로 만들고
1: 네.
0: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홈페이지 하나하나가 정말 전국 단위로 무슨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이 많이 알려질 수 있을까요?
1: 그거라도 하나로 묶어놔야 이제 쇼핑하기 좋은데, 그죠?
0: 그렇죠.
1: 전국 군별로 특산품이 있으면 전체 지도 하나 띄워놓고 클릭하면 다 특산품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는 중앙정부가 만들어야지 각 군이 만드세요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만들자는 얘기를 하기 어렵죠.
0: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예. 만들면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경쟁 관계가 없기 때문에
1: 예.
0: 그 홈페이지를 민간이 만드는 어떤 그 홈쇼핑몰처럼 잘 안 만들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이 아베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우리로 따지면 무슨 밀양에서 하나 만들고 영주에서 하나 만들고 강릉에서 하나 만들지 말고
1: 예. 예.
0: 강원도가 초광역화되고 강원도의 특정 컴팩트 시티에서 이런 걸 서포트하는 홈페이지를 구현하는 어떤 전문 기업들이 생겨서 그 지자체 전체의 특산물들을 거기서 한 홈페이지에서
1: 보여줘라.
0: 보여줘라. 그러면 강원도의 특산물 전용 홈페이지가 있고
1: 예.
0: 뭐 경북 그다음에 대구 홈페이지가 있고
1: 또 있고
0: 그다음에 광주 뭐 저기 전남 홈페이지가 있으면
1: 예.
0: 그건 사람들이 또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니까 야, 우리가 저 지자체보단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더 활력이 불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 그조차도 합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0: 뭐 예. 하여튼 뭐 그거는
1: 예, 예.
0: 생각이 또 다른 네네. 거니까요. 전략 전술이. 예. 그다음에 컴팩트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게 관광도 바꿨어요. 지금은 모든 지자체들이 각각 자신들의 관광 산업 육성하고자
1: 네.
0: 우리 지자체는 뭐 볼 거 있고요. 우리 지자체는 뭐 체험할 거 있고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역 관광 활성화 얘기하다 보면 늘 나오는 게 당일치기로 관광 왔다 가면 우리 지자체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
1: 그렇지. 중간에 기름만 쓰시고 가는 거죠.
0: 그렇죠. 1박이라도 네. 해야지.
1: 그렇지. 그래 아침도 먹고 그러죠.
0: 그렇죠. 저녁도 늦게까지 돈 쓰고 가는 거지.
1: 네.
0: 아니 1박도 못하고 가는 관광이 뭔 관광의 의미가 있느냐.
1: 네.
0: 그래서 1박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박할 숙소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1: 악순환이었겠죠. 그동안 1박들 안 하시니까 숙소가 없고 숙소가 없으니까 1박들 안 하시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 또 그 고이즈미 이전까지는 그 각각의 지자체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0: 기념과 뭐 나름대로 애환을 얘기하니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도 일정 부분 지방에 지어주자.
1: 예.
0: 뭐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우체국 연수원 거기다 하나 지어주고 농협 연수원 저기다 하나 지어주고
1: 그쪽 예산으로
0: 예, 조폐공사 연수원 저기다 지어주고
1: 숙소로 쓰게.
0: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공공기관도 사내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신입사원 교육해야 되잖아요.
1: 아, 거기 가서 가끔씩은 행사라도 할 테니.
0: 그럼 기본빵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본 수요가 있고 그런데 그 동네 만약에 누군가가 관광 왔을 땐 그래도 공공기관이 연수원을 운영하니 아예 0점짜리는 아니겠지 뭐. 약간 이런 인식으로 또 관광객 일반 사람들 받으면 되니까요.
1: 연수원 숙소로.
0: 네. 예, 예. 그런 맥락에 각각 지방의 연수원들을 또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수원들이 안 지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1: 그렇겠죠. 다 옆에도 하니까 여기도 하고 했겠죠.
0: 예. 그런 식으로 됐던 걸 또 아베는 이거 아니다. 그중에 연수원들 중에 제대로 된 게 지금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일박하는 그 관광 인프라는 포기하란 말입니까? 해서 그래서 컴팩트와 네트워크를 또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자. 대구 경북이라면 대구 경북 너무 얘기했으니까 경남 부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남 부산이라면 부산에 세계적인 브랜드의 호텔들 다 놓고
1: 예.
0: 그다음에 너희 지자체까지 부산에서 자면서 그냥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그러면 우리 창원 가서 그거 보고 오자.
1: 네.
0: 울산 가서 그거 보고 오자. 마산, 진주 가서 그거 보고 오자. 보고 다시 저녁까지 거기서 다 먹고 이제 자러 다시 부산 가자. 이렇게 하는 형태로 관광 인프라를 바꾸자. 이걸 던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컴팩트에는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뭐 힐튼이든 메리어트든 뭐 이런 것도 다 거긴 있고 그럼 거긴 올 거 아니냐 그 브랜드들이.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도 그 컴팩트 시티 안에 있는 세계적인 숙소에 자면서 이 관광 그 뭐라고 할까요 전단지 같은 거 보니까
1: 예.
0: 여기에서 관광 갈 수 있는 루트를 저 1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는 뭐 창원, 울산, 진주 신칸선 타고 갔다가 오시면 금방이에요. 이렇게 다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니?
1: 네네.
0: 이렇게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보시면 나고야에서 숙소를 잡았는데
1: 그 근처 돌고
0: 그 근처 도시를 가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이게 사실 아베 때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근처 도시마다
1: 오래 걸렸네요.
0: 25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 예.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럼 우리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베는 아까 3대 메이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이저 도시들은 우린 갈 길 갈게 하면서 아베가 그래서 했던 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 보면요. 올림픽 유치를 약간 낙후된 도시에 유치를 해서
1: 예.
0: 거기에 체육시설, 관광시설, 호텔시설 이런 거 그 올림픽을 빌미로 인프라 조성해서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하는 거였잖아요.
1: 평창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다 그런 거였죠.
0: 뭐 그런 비슷한 예, 거였죠. 예. 우리도 뭐 지금 지자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뭐 아니면 세계 육상 이런 대회 이런 거라도 우리 좀 해볼까도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아베는 아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해. 도쿄 하나를 전 세계 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쿄에 올림픽 유치해. 그래서 도쿄 낙후된 지역들 이걸 빌미로 다시 개발하고 도쿄가 또 바뀌었네. 야 이제 도쿄가 옛날 도쿄가 아니야. 이것도 보여줘야 돼. 이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을 그럼 더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 예.
0: 아니 그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자체에서 지방세수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종종 선거 있을 때마다 초강력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데서는 또 저 컴팩트라는 단어로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네트워크라는 단어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예.
0: 수도권 과밀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또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일본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1: 알겠습니다. 별로 뾰족한 결과도 아니었던 것 같은 일본의 그동안 지방균형발전 관련한 다양한 고민들을 제가 보기에는 박 교수님이 굳이 전해주셨던 이유는 이런 시행착오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다 이런 시행착오를 다 거치기 마련인데 굳이 똑같이 따라서 거칠 필요 있겠냐. 우리 한번 잘 고민해보고 지름길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신천지 문제를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의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소를 두고 당을 지켜야 하고 전당대회를 축제로 유지해야 하고 움직이는 상대를 표적으로 잡기 만만치 않아 쉽지

0: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일이 잘 돼도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이라며 그러나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향한 공세를 겨냥해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발본색원 원천 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도 반명 분열주의로 대통령 발목을 묶어 한 발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분들이 뭉텅이로 뭉쳐다니는 개파 정치를 몸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시민 집회에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김해 거북공원에서 집회 연단에 올라 선관위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십 명의 참관인을 두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관위를 해체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며 50일 넘게 여러분이 역사의 반을 써주셨고 이제 남은 반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찜통 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와 울산, 경북, 경주, 포항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옹졸해 보이는 바지라는 말에서 옹졸하다는 종종 옹졸한 입술, 옹졸한 눈처럼 신체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면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영화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1966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마즈루어만 감독의 작품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마슬로어만 영화 속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캐플리카의 무도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눈을 마주칠 때 그때 흐르는 노래가 바로 파티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영국의 가수 데즈레이의 목소리였죠. 피아노와 현악기의 마이너한 분위기로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것 같았던 이 노래. 그렇게 이 곡은 영화 주제가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데즈레입니다. Kissing You.

0: 7월 25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데즈레 Kissing You였어요. 문승호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 통화한 지인분의 통화 연결음이 20년 전하고 똑같은 데즈레의 Kissing You더라고요. 신청해봐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의 진정한 팬이시군요. 아니면 20년 전에 통화 연결음으로 해두시고, 사실 통화 연결음은 내가 들을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 때 들리는 거니까 잊고 계신 거 아닐까요? 자, 그 덕에 우리가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 들었습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OST에서 Kissing You. 그 마즈로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데즈레가 직접 출연을 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죠.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저도 너무 꼬꼬마여가지고 못 봤었고요. 이게 아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을걸요? 예, 전 나중에 봤는데, 나중에 봤을 때도 예, 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살짝 지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에 뭐 관심을 두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이 데즈레인지는 몰랐는데 예,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이 노래를 불렀고 그 장면에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납니다. 상당히 로맨틱한 장면에 사용이 됐는데 음악은 굉장히 깊고 무겁죠. 저는 그 아이러니가 일부러 감독이 좀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언제 들어도 멋진 음악입니다. Kissing You, 문승우님 신청으로 함께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언제 들어도 멋진 음악들, 항상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편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든 미니든 게시판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시네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빌리 조엘, Honesty였어요. 2554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산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하루였어요. 빌리 조엘, Honesty 부탁드립니다. 추억의 골든디스크, 학창시절 애청자였어요 해주셨는데요. 그 즐거운 하루의 끝에서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지금 이 빌리 조엘의 Honesty 같이 들었습니다. 골든디스크 학창시절 애청자였다라고 하신 걸 보니까 아마도 김기덕의 골든디스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추억이 저일 리는 없잖아요. 그 추억을 갖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의 제 목소리가 언젠가의 여러분의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항상 과거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추억이 되려면 지금보다 목소리를

좀더 이렇게 낮춰가지고 분위기 있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호사님 반갑고요. 8519님, 밥 딜런의 원곡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신청곡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이런 말을 밥 딜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밥 딜런의 음악들은 리메이크가 좋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리메이크가 더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약간, 그러니까 밥 딜런은 약간 원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인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와 작곡 능력, 작사 능력은 뭐 노벨 문학상 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뮤지션들의 바이블 같이 원서를 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음악이라면 이제 그 후배 뮤지션들이 그밥 딜런의 노래를 다시 불렀을 때 뭔가 조금 더 대중 친화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브라이언 페리의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이 노래와 함께 6161님이 블론디의 마리아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브라이언 페리의 목소리로 예열하시고 블론디의 음악으로 강렬하게 터지는 락의 매력 느껴보시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의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8년생 영국의 가수 캣 스티븐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캣 스티븐스는 뭐 포크와 락, 팝을 넘나들었던 가수였는데요. 처음 데뷔는 이제 포크 음악으로 시작을 했었죠. 1966년에 본인의 자작곡인 I Love My Dog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노래가 영국 차트에서 28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곡으로 Matthew and Son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 노래가 2위를 하면서 데뷔 때부터 좀 주목받는 가수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Father and Son이나 Morning Has Broken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로 60~70년대를 풍미했는데요. 그 종교를 바꾸면서 이름을 유수프 이슬람으로 한번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했었던 음악들은 캣 스티븐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 유수프 이슬람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캣 스티븐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수프 슬래시 캣 스티븐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가장 최근 싱글 2023년에 17번째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 All Night, All Days예요. 이제 캣 스티븐스도 80에 가까워가는 나이인데 여전히 지금도 현역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캣 스티븐스의 데뷔곡 I Love My Dog 그리고 유수프 캣 스티븐스입니다. All Night, All Day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캣 스티븐스의 데뷔곡 I Love My Dog 그리고 현재는 유수프 캣 스티븐스로 활동 중인 캣 스티븐스의 가장 최근 싱글 2023년에 나온 All Nights, All Days였습니다. 이혁주님, 그런데 신혜림 작가는 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작년에는 좀 띄엄띄엄 들어서 작년에는 휴가를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언제 휴가 가시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봄에, 작년 4월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코로나도 있었고 저의 그 골든디스크 이전에 했던 저스트팝이라는 방송을 이제 1인 체제로 좀 꾸려나가다 보니 정신없던 것도 있었고 골든디스크도 시간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한 7년 휴가를 못 가다가 작년에 7년 만에 네 휴가를 좀 다녀왔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좀 긴 특집을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예, 제가 원래도 여름휴가는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좀 가는 편이고 여름에는 안 그래도 여름 날씨를 좀 힘들어하는데 이 힘들어하는 날씨에 타지에 가가지고 그게 저는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은 네, 이 스튜디오 안에서 보낼 예정이고 또 그렇다고 가을에 딱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저것 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안 돼서 원래 프리랜서들이 그렇습니다. 일 들어올 때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요. 프리랜서들이 말이 프리랜서지 그래서 되게 프리할 것 같잖아요. 절대 시간을 프리하게 쓰질 못해요. 오히려 좀 더 쫓기듯이 쓰게 돼서 촘촘하게 일하고 놀 때 확 놀고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올해는 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생기면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골든디스크를 어떻게 할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죠. 그리고 혁준님은 저 대신이라도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신 휴가 아주 재밌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월드컵 기간 동안 또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목소리였죠. 샤키라. 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도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그 샤키라의 2001년 히트곡입니다. Whenever, Wherever.

0: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5659님이 신청해 주신 로제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김경원님이 골라주셨습니다. 루 롤스의 You Will Never Find Another Love Like Mine.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스텝!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7월 25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입니다. 김성균님 신청곡이에요. 허비 앤콕의 워터멜론 맨. 오늘 이 연주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Déjame ver. Exacto.

0: hả?
1: Dạ.
0: Con thích mà.
1: Yeah.
2: Thế là mình
1: đấy.
3: Đó. Đó. Đó. Đó.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전 이곳을 벗어나서 더 멋진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곳은요, 바로 이태리 정원이에요.

속가슴 말이 아무리 싫었나 그때 이대로 날 나에게 봤다면 과장 일어나 누구 때문에 다친 맘인지 몰라 그 상처까지 알아주고 지루할 사람은 나야 맘을 열어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at the bottom.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없죠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도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는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999。火曜999。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공부만 파고들면 공부벌레, 책을 많이 읽으면 책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말은 아닌데요. 공부벌레의 뜻풀이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책벌레의 뜻풀이도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밥벌레도 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적으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X에 올린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접경지인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의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천 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1일 이후 이틀 만에 437명이 늘었으며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6명이 증가해 치명률도 44%로 치솟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보건 종사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파업이 이어져 에볼라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현지 시간 25일 버스 두 대가 충돌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데이르 알조르와 다마스쿠스를 잇는 사막 고속도로에서 치안 병력을 수송하던 내무부 버스와 민간 여객 버스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헬기를 보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의 연쇄회동과 이른바 샘플한 간부 회동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의 첫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에 세계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네 분과 마주 앉았다며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대표와 잇따라 회동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어느 한 나라나 한 기업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는 만큼 함께 연결하고 함께 투자하며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약기간 5년에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4천만 유로, 우리 돈 670억 원으로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올해로 창단 123주년을 맞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통산 11차례 우승했고 유로파리그 3회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3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오는 11월부터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이성 장군이 소장급으로 계획됐던 드론본부장 자리에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문민 개방성도 확대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중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동해 먼바다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두꺼운 한 권의 책보다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난 단 한 줄의 문장이 더 큰 마음의 진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책 속 문장들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카드 뉴스는 출판계와 SNS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 출판사에서 선보인 세계문학 인력은 스마트폰 캘린더 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1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한 문장씩 독자들을 찾아가는 인력처럼 북클럽 가족들에게도 작은 문장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문학전집 체오프의 희곡선에 실린 문장들 읽어드릴게요. 난 원칙이 있어요. 미래를 흘깃거리지 말 것. 난 절대 노년이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벌어질 일 피하지 못할 때니까. 갈매기에서였습니다. 2026년 7월 26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체오프의 희곡선의 문장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선물 받는 거 제법 괜찮지 않나요? 오늘 들려드린 문장 하나가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고 싶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올해 무려 500권을 돌파한 전집이죠. 세계문학 전집의 이한솔 편집자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1998년 첫 10권으로 시작했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올해

0: 마침내 500권을 돌파했습니다. 단일 시리즈로는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문학전집 500권 출간 기념에서 그 기념도서 세계문학전집 이야기의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한솔 편집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음사에 정말 내적 친밀감을 많이 들어요. 거의 도장 깨기 수준으로 민음사 직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있는데 먼저 최초예요.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라디오 북클럽을 자주 찾아주셨고 또 민음사 유튜브 TV에 출연해서 조아람 부장님 그리고 최근에 도시여자 대피소에서 김민경 편집자님 이렇게 민음사 직원분들 도장 깨기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이한솔 편집자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1: 네.
0: 라디오 출연은 얼마 만이신가요?
1: 얼마 만이랄 게 없는 게 처음입니다.
0: 정말요? 아 그렇군요.
1: 뭔가 배우님이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되게 꿈 같아요. 멜라토닌 많이 먹은 꿈.
0: 그런데 라디오가 굉장히 편하고도 또 잘 맞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청취자분들 가운데는요. 편집자들은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편집자님들의 하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항상 이제 참 자신 있게 저 엄청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0: 그런가요?
1: 저 역시 이제 틈틈이 스마트폰 보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직장인 그냥 여러분들처럼 매일 읽고 쓰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런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일 때문에 필요해서 읽는 책이랑 원고는 항상 굉장히 이제 쌓여 있고 읽어도 읽어도 이제 쌓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정교열 보고 표지문은 쓰고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기획도 구상해야 하니까 뭐 기사 읽으면서 트렌드 공부도 하고 요새는 또 뭐 AI 공부도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근데 어쨌든 이제 책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제 저도 생각으로는 아 나 오늘 책 그래도 많이 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실제로 읽은 거는 별로 없는 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책 만드는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읽는 일은 또 그만큼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서 언제나 그 모자라다는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것은 책을 편집하시는 분들 또 느끼신다니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항상 읽어야 되는데 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편집자님에게도 있으실지 몰랐습니다. 일 때문에 읽는 책이 많다 보니 정작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여가 시간에 민음사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1: 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0: 참고로 민경 편집자님께서는 깔끔하게 노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1: 노라고?
0: 네.
1: 읽어주지, 우리 회사 책만. 근데 저도 항상 이제 근데 꼭 회사 책이어서 안 읽는다, 읽는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항상 이제 시간 자체가 모자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지금 그 5살, 3살 아기 둘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한데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0: 그래서
1: 퇴근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시간 써야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다 보면 저도 따라 잠들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저는 원래 출퇴근 시간에 이제 노래도 안 듣고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멍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출퇴근 시간에라도 좀 책을 읽어야겠다. 5분, 10분 이런 거라도 좀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민음사 책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읽어야 하는 책의 괴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읽기 싫은 책이나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고 이러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그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되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바꿔가면서 요새 뭐 병렬 독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예 읽는 것

0: 자체가 너무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나 완전 지쳤어. 나 이제 쇼츠 보고 릴스만 볼 거야. 근데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자괴감이 막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읽기라는 행위로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걸가 참 힘들고 이럴 때. 근데 전 그러면은 만화책? 그림책 이렇게 굉장히 문턱이 낮은 책이나 아니면은 제가 진짜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이 페이지 펴면 뭐가 나오는지 바로 아는 그런 책을 그냥 집어서 읽어요. 그러면은 이제 읽는 힘이 좀 서서히 회복되는 것 같고 다시 좀 읽기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에 초반 내용이 만화예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펼쳤을 때 나는 500권을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조금 있었는데 만화로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0권의 책을 전부 다 읽으려면 몇만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걸 만화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화의 작은 효능 같은 걸 느끼면서 이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를 시작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말이 500권이지 500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그 내용을 읽었다 한들 다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편집자님께서는 이 500권의 숫자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대표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뭐 500권 이제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여쭤봤어요. 느낌을 그랬더니 300권이 나오던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 근데 지금 500권은 약간 비현실적인 숫자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 이게 되게 놀라운 숫자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500권씩 계속해서 가는 시리즈가 흔치 않거든요. 저희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기념할까 혹은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의미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아성 배우님이 그 맨 앞에 만화로 시작해서 너무 편했다 이 말씀해 주셔서 네. 정확하게 저희의 그 의도였거든요. 그게 아. 그래서 원래는 그 만화가 맨 뒤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처음 기획 단계에서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입할 수 있게 독자님들이 네. 진입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 하면서 앞으로 옮겼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어주셨다니.
1: 네. 그렇게 보여줬어요. 정말 네. 아마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또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진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문학전집 이야기, 이 편집자분들, 이 출판사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독자들의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휴먼 오브 소울, 그 휴먼 시리즈처럼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듣는 이 민음사와 함께한 오랜 세월 함께해온 남녀노소의 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도 직접 참여하시고 하셨나요?
0: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계속 되려면 그러니까 이 책들이 책으로서 계속 존재하려면 생명력을 갖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 읽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이 시리즈가 계속 간행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독자님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접촉하지는 못하니까 또 되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일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세계문학전집의 애독자를 제보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보를 받았는데 300여 분 넘는 분들이 막 얘기를 뭐 스스로를 제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친구, 연인, 뭐 엄마, 아빠 혹은 자기 자녀를 제보하신 분도 계셨고 뭐 독서 모임 동료, 회사 동료 막 이렇게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목소리들을 이렇게 사연을 막 보면서도 되게 즐거웠었고 한 300분 정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또 긴 시간 대화를 해본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독자님들에게도 그런 목소리를 좀 마이크를 돌리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 부분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또 이 책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0: 200건이 넘는 다양한 제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독자분이 계셨는지도 궁금해요.
1: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책에는 다 싣지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 채널에 또 정리해서 실으려고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프로포즈, 결혼하자라는 프로포즈를 받으시면서 나는 세계문학 전집 그거 세트를 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오셨었대요. 그 전부터.
0: 500권을?
1: 그때는 500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미 1부터 100까지는 가지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실 분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권은 내가 채워줄게 이런 의미로 사오셨는데 이제 딱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딱 받고 책이 막 이렇게 있어서 와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1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이제 101부터 200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0부터 300까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당시 남자친구한테 이게 뭐야? 중간에 이 100권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너 1부터 200권 있는 거 아니었어? 책 엄청 많던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남편 되실 분은 책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셔서 그 정도의 알아차림도 없으셨는데 이제 사랑하니까 그 아내 될 분이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 세트를 파는 것도 모르셔서 서점에 가서 한 권 한 권 그 번호를 찾아서 막 사오셨었다는 거예요.
0: 아, 너무 네. 귀여운 노력이었네요.
1: 맞아요. 너무 귀엽고 뭐 서로 같은 곳을 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0: 그리고
1: 아름다운 이야기.
0: 300권이 나왔을 시절이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쵸. 책장을 공유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 참 재미난 에피소드네요.
1: 네.
0: 네. 솔직히 전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던 것 같아요. 다 읽어야 마땅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를 독파해야 되는 욕심이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어온 편인데 편집자님은 이런 부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저도 그 독자로서는 사실 그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냥 책은 뭐 마음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주의였고 언제나. 근데 이제 제가 이 세계문학 전집 만드는 팀으로 작년부터 이제 팀을 옮겨서 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내가 편집자면 다 읽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담감이 또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처음에 와서 뭐 한솔씨 이제 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면담하실 때, 아, 근데 저 이거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읽은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못 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 지금부터 읽으면 되지. 뭐 한 권 한 권씩 읽으면은 10년이면 읽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굉장히 또 약간 시원해지는 면이 있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에 만화에 여러 가지 숫자로 배치를 했을 때 세계문학 전집에 관한 숫자를 정보를 막 배치를 할 때 500권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릴까 뭐 며칠 네. 걸릴까 그 부분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좀 그렇게 넓게 두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부담감이 너무 크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이렇게 책이 많은데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두 권만 만나도 또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집, 세계문화 전집이라는 이 시리즈는 사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 아, 인생의 한 조각, 뭐 진실을 찾은 것 같아. 혹은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식으로 감동을 하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책들이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좋음을 만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렵고 돌파해야 할 숙제처럼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를 위한 큐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근데 이 큐레이션도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중에서 좀 처음 몇 권 경험이 영 아니야 이런 생각

0: 하게 들어도 시리즈 안에서도 이제 뭐 국가, 언어, 시대,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만약에 뭐 프랑스 소설을 읽고 영어 아니야 싶으면 뭐 일본 소설 한번 읽어보시고 뭐 중세 문학을 도전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런 생각이 들으신다면 뭐 완전히 현대로 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방대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해주신 초반에 배치된 만화에서도 세계 지도를 그려놓으셨어요.
0: 네.
1: 그중에서 미국에서 몇 권, 일본에서 몇 권, 한국에서 몇 권 이렇게 다양한 지도로 분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 또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고전, 엄청 오래된 시간의 클래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까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방대하구나. 그리고 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전을 찾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오랜 세월로부터 검증된 걸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처럼 정말 오랜 세월이 닦아놓은
0: 네.
1: 필터가 아닐까 이런 만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에 안톤 체호프의 작품 반야삼촌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0: 네.
1: 소냐 역할을 맡았는데 이전에도 갈매기와 반야삼촌만 읽어보긴 했지만 러시아 문학에 대한 매력이 뚜렷이 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글로만 읽던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되어서 말로 직접 표현을 하고 대사를 내뱉다 보니 아 이런 의미였겠구나 하는 지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막연했던 러시아 문학의 매력들이 조금씩 이제 뚜렷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러시아 문학에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그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러시아 문학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진입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이름이 너무 길다.
1: 저도 끝까지 제 아빠 이름을 외우지 못했어요. 세레브라코프였는데 플레임은 모릅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앞에 인물의 이름과 애칭을 막 정리해놓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아성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또 빠져들어서 읽으면 아, 러시아 문학 만의 맛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근데 그게 이제 또 되게 깊은 맛이어서
1: 네.
0: 예, 다른 것들은 러시아 문학 읽다가 다른 걸 읽으면 아, 좀 밍숭맹숭한데 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 러시아 문학이 주는 이 특징이 있다 보니 거기에 또 함께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 민음사와 함께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한솔 편집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세계 문학 전집 이야기 속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0: 한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한솔 편집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문학전집 이야기 속 문장들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평소에 책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으셨다면 갑자기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서 1년에 50권가량을 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하고 지금 이런 책 이야기를 한 적은 6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이야기를 꺼내면 속으로 그래 잘났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책 얘기는 금기였던 것 같아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이 있고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 서로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책을 옛날부터 좋아는 했어요. 직장 다닐 때 초반이나 젊었을 때는 처세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명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따라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책 제목이 멋있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음속으로는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 불편해하니까 하지 않았죠.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한 독자분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들인데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드러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절절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60이 넘은 남자분이셨는데 책을 읽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또 전혀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책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책을 만드시는 입장으로서.
2: 맞아요. 제가 이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생계와 관련 없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 삶에서는 되게 전복적인 일이었을 수 있겠구나.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 그리고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몇 년 몇십 년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 은퇴를 딱 하시고서 그 전까지는 뭐 새벽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계속 출장 다니시느라 일하시느라 그런 시간을 정말 내시기가 너무 어려우셨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나는 60대가 되어서 은퇴를 앞둔 나이라 이제야 나는 여유가 생겼고 지금 이제 나는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셔서 진짜 일주일에 한 권씩 세계문화전집을 사가지고 읽으신다는 그런 60대 남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따님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 우리 아빠 책 좋아해요 이러면서 저희

저희도 그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북토크 행사라던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와 주시는 그런 독자분들이 하는 얘기나 그 삶의 모습과는 되게 다른 이야기, 책 이야기 하는 걸 누가 좋아해?

0: 있겠어요?
1: 네, 제가 고른 부분은요, 이 책을 만들며 보낸 지난 몇 달은 세계문학 전집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나는 왜 어떤 책들은 사라지지 않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졌다. 좋은 작품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번역하고 만들고 옮기고 보관하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엮여 지금의 세계문학 전집이 만들어졌고 또 이 한 권의 책도 완성될 수 있었다. 언제나처럼 마감을 앞두고는 묘한 설렘이 찾아온다. 원고는 불에 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책과 위대한 시리즈도 마지막으로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편집자님께서 또 책을 만드시는 입장에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부분은 제가 이 세계문학 전집 이야기, 저희 이 책에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일종의 편집 후기 같은 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가 워낙 이제 방대하고 오래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책을 만들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우리가 그냥 서너 명, 우리 팀 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는 우리였던 거예요. 그 독자님들까지 진짜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원고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문학 전집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작품의 불우성,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그 불우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원고가 불에 타지 않으려면 불에 타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은 시간이 이 책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먼저 첫 번째, 가장 재밌는 입문용 세계문학 전집 한 거는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가장 재밌는? 너무 어렵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입문용에 좀.
1: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오헨리 단편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헨리는 마지막 잎새라던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은 사실 이제 읽지 않았어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서 아 그거 무슨 얘긴지 알아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 읽어본 적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근데 실제로 내가 읽어본 적은 없네 하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읽어보면 또 굉장히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네. 오헨리 단편의 특징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항상 반전이 있다는 거, 트위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안에서도 이렇게 반전 결말이 딱 있는 그런 거의 원형 같은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점. 그래서 따뜻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뭐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인간,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그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아는 맛의 좋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그런 경험을 전 오헨리 단편선 읽으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는 맛 고전이군요.
1: 네.
0: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생각보다 재밌고 잘 읽히는데 덜 알려져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요?
1: 덜 알려져 있어서 아쉬운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 추천하려고
0: 네.
1: 제가 이 책으로 글도 썼는데 러시아 작가인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 거장은 작가의 되게 자전적인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불가코프의 마르가리타가 이제 그 연인인데 자기 아내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꾼 소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추천을 할

0: 때 이제 소련 시절의 모스크바에 악마 일당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좀 흐릿하게 막 넘나드는 그런 재밌는 일종의 유머러스한 소동극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작가가 정신병동에 입원한 거장인데 그의 연인 마르가리타가 예술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악마와의 거래를 막 하고 뭐 이런저런 모험을 펼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몇 장에 악마가 나타났대 하는 그 설정만 좀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같이 모스크바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가 스스로가 이제 스탈린 시대의 검열이 너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작품 인생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경험이 녹아있고 근데 작가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요. 검열 때문에. 근데 이 작가의 아내가 정말 마르가리타가 이 원고를 불타지 않게 하려고 악마랑 막 거래를 하거든요. 악마가 해달라는 걸 막 해주고 근데 작가의 아내도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그 원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작품이 제대로 발표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스탈린한테 탄원도 하고 막 여기도 가져가고 저기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게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현실의 작가의 삶과 작품의 이 역사와 이 작품을 비교해서 읽어가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준비된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독특한 책이었는데 사실 이 책도 충분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책으로도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문학 전집에는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그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과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이런 질문들에서 느껴지는 그 배경은 책을 좀 읽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다들 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라는 것은 꼭 그냥 이런 글자들의 묶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공간을 정말 건너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또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0: 그러면은 왜 우리가 거기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까? 그럼 그 자리에서만 꼭 회복되는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혹은 부담감이 드실 때 그리고 아쉬움이 드실 때 나 많이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실 때 한번 좀 가볍게 돌아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 자리로
1: 네.
0: 책이라는 자리로 돌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한솔 편집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자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일까요?
0: 저는 말씀드렸듯이 만화를 좋아하는데 만화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타이요의 동경 1일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마츠모토 타이요는 만화가들의 만화가라고 불리는 올해 아마 데뷔 40주년에 가까운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내용은 대형 출판사의 중년 만화 편집자인 시오자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30년 넘게 일한 출판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자기가 창간했던 만화 잡지가 판매가 너무 안 좋아서 폐간하게 돼가지고 그걸 책임지고 퇴사하는 거라 그 좋아하는 만화도 다 갖다 버리려고 집에 진짜 가득 찬 그 만화책을 다 막 짐을 싸서 내놓는데 그래도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좋아해서 평생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회사에 있지도 않고 난 혼자지만 만화 잡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혹은 만화를 받고 싶은 만화가들을 하나씩 찾아가는데 그 만화가들도 승승장구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0: 저는 이제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도 이제 그 사람들이랑 그래도 만화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점 위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좋아한다. 만화를 좋아한다. 저는 이걸 보고 책 만드는 마음이랑 너무 다를 게 없는 그 만화 산업의 모습, 네. 출판 산업의 모습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네. 이한솔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마츠모토 타이요 작가의 동경 1일이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편집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잘 또 이끌어주시고 해주셔서 또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럼 이한솔 편집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작가님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편인가요? 한 번 이상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만 계속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제가 아마 이 일을 안 했다면 여러 번 보는 스타일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영화를 다시 볼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야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N차라는 걸 하게 되면서 N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영화를 한번 보고 다시 볼 때는 이제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해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영화의 디테일을 보는데 쓸 수 있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전 특히 외국 영화는 이제 자막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영화의 장면을 구석구석 살피기보다는
1: 그쵸.
2: 이야기의 흐름만 계속해서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다 아는 거 다시 볼 때는 그래서 장면을 보고 배우들의 표정을 더 좀 집중해서 보고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일 경우 그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볼 게 있는 영화일 경우에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이 책은 정말 7월이 가기 전에 소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 왜죠?
2: 책 제목이 7월과 안생. 이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7월입니다. 엄마가 더운 여름에 7월에 애를 낳았다고 애 이름을 7월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바로 이 7월이라는 아이가 안생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쓴 소설이고요. 이건 저는 책보다 영화를 먼저 알게 되었어요. 2016년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 속에서 안생을 연기한 주동우 배우에게 제가 입덕을 했거든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소년 시절의 너나 먼 훗날 우리 제 마음속 주동우 트릴로지 그 주동우의 약간 그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저를 그 사로잡은 그 세 편의 영화의 세계의 꼭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화 안녕나의 소울메이트인데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이에요. 바로 이게 7월과 안생. 근데 저는 처음에 원작 소설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샀거든요. 샀는데 사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당연히 두께를 보고서 저는 장편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2: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으니 근데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집 가운데 7월과 안생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칭산이라는 작가의 이 소설집을 다 읽고 나면

0: 7월과 안생을 영화로 만든 게 맞는데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책의 어떤 요소들이 영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화의 곳곳에. 그러니까 이 칭산이라는 작가는 중국의 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을 쓰는 작가이고 그러니까 중국 그 청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작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작가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영화 한 편 덕분에 7월과 안생이라는 책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7월과 그리고 안생이라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순간순간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더 좀 세밀하게 알 수 있고요. 이 책은 또 이 책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녕나의 소울메이트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게 또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소울메이트와 안녕나의 소울메이트와 7월과 안생을 모두 다 이렇게 좀 보고 읽은 사람으로서
1: 네.
0: 7월과 안생이라는 소설을 일단 영화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데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 7월과 안생이 이게 단지 안녕나의 소울메이트의 원작 소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주동호 배우가 최근에 출연했던 영화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좀 중국 영화에서 중국의 젊은 세대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가 그 작품들에 담겨 있는데 7월과 안생에 약간 그게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7월과 안생에 실려있는 그 어떤 소설들의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 중학권에서 나오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쪽도 이제 한참 막 개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화라는 걸 겪고 있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청춘 세대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0, 30년 전에 많은 청춘 세대가 겪었던 고민과 시기적으로 좀 약간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어떤 청춘 영화나 아니면 멜로 영화들의 정서가 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1: 오, 그렇군요.
0: 인터넷 소설이잖아요. 잘 읽혀요. 슥슥 넘어갑니다. 네.
1: 네,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한 책집 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칭산 작가의 7월과 안생이었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고화성의 에필로그.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안톤 체호프의 반야삼촌,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네 번을 연달아서 원작이 책으로 된 작품을 하다 보니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론 원작 팬들을 어떻게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현재 연상우, 윤영우 공동연출 예토라는 창작극 영화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들여다볼 게 대본밖에 없다니 하면서 조금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잠시 벗어난 북클럽 DJ의 새로운 역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페이셔스 앤 프루던스의 Tonight You Belong To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하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0: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2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4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프랑스에서만 19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현지 시간 25일 버스 두 대가 충돌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데이르 알조르와 다마스쿠스를 잇는 사막고속도로에서 치안병력을 수송하던 내무부 버스와 민간 여객버스가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헬기를 보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국에서 최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5일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의 해변마을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받아 어린이 4명 등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국경지역 마을과 헤르손 지역에서도 각각 2명,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슬로비안스크와 수미주 지역에서도 러시아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6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적으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X에 올린 전역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6일부터 러시아 접경지인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중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안함의 먼바다 최고 1m,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예산청장 허민입니다. 영국 런던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위용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조정하는 기준이죠. 국가유산과 개발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합의하고 개발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치가 함께 자라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일 것 같은 주식시장에 최근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국투자, 돈줄 투자 사례의 등장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기업이 소비자들의 착한 기업 살리기 운동의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물론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과연 착한 소비 또는 불매 운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회에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5: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6: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6: 그리고 방송인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6: 오늘은 소비자에 대해서, 착한 소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한번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8: 예, 제가 찾아보니까 18세기에 그 리츠칼튼 호텔의 창업자인 세자르 리치라는 사람이 이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그 호텔 창업자니까,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왕들이 오는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라는,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오는 손님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어원은 손님은 옳다, 손님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축약적으로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6: 유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원이 있네.
10: 그리고 또 그게 신분제의 변화가 있는 가독이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지금 사회는 내가 돈을 쓰면 왕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상상 초월의 생각이 가능하게 된 거죠.
8: 예전에는 사실 서구에서 호텔업이 아주 역사가 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호텔과 일반 대저택들이 공유했었거든요. 손님을 받고. 그러니까 워낙 옛날에 그 영드 중에 다운투 앱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은 손님을 어떤 숙소에 묵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방이 뭐 50개 100개 정도 되는 대저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앱

0: 제비를 장식하는 문화가 하나 형성된 게 16세기부터 잔디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샹보르성이라는 데서 최초로 이제 잔디를 가꾼 거 시작했고 그걸 보고 귀족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잔디의 역사가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잔디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저는 그 손님을 받아서 직접 그 묵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호텔업과 병행된 어떤 대저택을 운영했다라는 게 흥미롭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세자르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리치 칼튼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놓고 늘 받던 손님들, 귀족이나 왕들을 받으면서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여기서 쓸데없는 색들로 잠깐 빠지면 레스토랑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귀족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는 그죠? 그래서 코스별로 한 3시간에 걸쳐 먹는. 네. 아. 우리나라 한정식도 사실은 그게 저거 임금님 수라상
0: 맞습니다. 그죠? 네, 흉내낸 거죠.
1: 그죠.
0: 네.
1: 이제 그 왕실이 무너지고 그 저기 수락관 상공 이런 네.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작했다 이런 썰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왕 체험이 많긴 많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네. 네. 한정식 드시는 분들 왕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아 이게 유래가 있는 거군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그냥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2: 뭐 실제로 이제 나라별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님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신이, 그래서
1: 또 신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네. 네,
2: 근데 자본주의 마케팅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엉망진창 뭐 세금 그럼, 내는 사람들은 납세자는 왕이다.
1: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자본주의 태동하고 연결.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2: 아,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죠?
0: 근데 이 말 속에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그만큼 손님은 왕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진짜 권력자는 업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들을 막기 위해서 직원 교육용이나 이런 쪽으로 그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 소비자라는 말도 네. 자본주의에서 나온 용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0: 예전에는 뭐 손님 또는 고객 이렇게 불렀던 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통칭이 된 거죠. 소비자는 경제 용어로서 생산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프로슈머라 그래가지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곧 생산되는 생산자가 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저작인 그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는 그 이제 정보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그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예전에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 생산자가 정보를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이 셌다면 이게 바코드 시스템, 광학주사 시스템이 나온 이후로는 슈퍼마켓 체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오히려 횡포를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생산자도 아니고 그 슈퍼마켓 주인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자는 왕이다 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예.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물물교환이 있었지만 그런 생산자 겸 소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가 말 그대로 생산을 하지는 소비자라는 개념은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자본주의 플러스 도시화.
1: 그렇죠. 도시화가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2: 인간이 안 사도 되는 거를 사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안 가도 되는 데를 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1: 오, 뼈 있는 네. 얘기다.
2: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누군가한테는 잉여재산,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쓰도록 하느냐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그래서 집에 없어도 되는데 하나 네. 갖춰놔라 그러고 안 가도 되는데 한번 여행 와라 그러고 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가장 쉬운 말로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왕 같은 대우를 해주는.
1: 그러면 우리 오찬호 작가의 경험담으로 안 사도 되는데 산 거 뭐가 있어요?
2: 아 저는 저희가 지금도 저희 부모님하고 논쟁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식기세척기가 제가 산 것 중에 가장 이제 완벽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완벽하다?
2: 네, 이거 식기세척기. 이전과 이후에
1: 쓸데없는 게 식기 세척기라고
2: 네, 그래서 그런 아직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네.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인류에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아니,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었네요.
1: 제가 신규 네. 아파트에 이제 전세 산 적이 있는데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2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0: 식기세척기로.
1: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그게 뭐 뭔 필요가 있는. 네.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를 먹은 거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한번 헹군 다음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거면 그냥 해버리지. 뭘 왜 쓰냐고 내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1: 아니 그래도 좋아요.
0: 아, 그래도 좋아요? 네네. 아,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시구나. 네,
1: 아니 뭐 어쨌든 그 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굳이 저걸 돈 주고 써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2: 지금 논의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회사 직원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가 스틱에서 오토로 막 전환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 역시 운전은 스틱이지. 아, 오토는 그거 무슨 뭐 운전이 아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지나고 나니까 스틱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 오토가 대중화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3: 운전하는 맛은 스틱이지.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환기 있는 것 같아요. 스키 세탁기 뿐만 아니라.
4: 이제는 아예 운전을 네. 안 하는 세상이 네. 왔습니다.
2: 아니, 네. 어떤 네. 것도 물건이 새로 나오면 어떤 그것이 이제 구조화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는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구조화되고 그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미래학자가 정의하기를 맥시멈 프로이트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산업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최상점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 산업이라든가 팩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맥시멈 프로이트에 걸려서 다 사양 산업이 되어버린 거고 AM, FM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웨비나라든가 짧은 거 쇼츠 이런 것들이 됐을 일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맥시멈 프로이트를 거치면서 물건도 물품도 사업도 산업도 변화가 되는데 그 딱 도정기에 과도기에 있을 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 수없이 봐왔던 그런 기억이
0: 그러면
2: 있습니다.
0: 그러면 얘기 이제 가보죠.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4: 네.
0: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건데 착한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소비잖아요. 그것도 생산자를 위한 소비. 이런 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1: 그럼요. 우리 이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살 때 정말 오랫동안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가성비라는 거는 내가 돈 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비싼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가격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0: 효용이 있는 거죠.
1: 맞죠. 뭔가 명품 같은 거겠죠.
2: 요즘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가치 소비라는 거죠. 네. 가치가 있는 곳에 소비를 합니다.
1: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생각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품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혹은 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가 이런 고민을 한 지가 인간이 네.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한 20년. 정도 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고민을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면 소비의 패턴이 다양해지는 네. 현대사회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저는 이것 또한 또 마케팅의 한 부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는 그 기본적인 자신 욕구 먹고 자고 뭐 배가 고플 때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를 넘어서서 이제 잉여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생겼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사람. 근데 소비를 통해서 그걸 좀 느끼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회사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뭐 어떤 식이 뭔가 좀 더 이 노동 환경도 개선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같은 제품을 사도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때 좀 더 자신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0: 그러면 착한 소비나 정반대로서의 네. 불매 운동이나 네.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4: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4: 저는.
0: 뭐 동기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성격은 네. 똑같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닌 나라는 점에서 사회에 뭔가를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2: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그죠. 소비라는 행태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건데 제가 또 엉뚱한 용어를 하나 끌어와 보자면 이 카오스계에는 1단계 카오스와 2단계 카오스가 있어요. 역사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건 1단계 카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기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라든가 우리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내일 주식이 대폭 떨어진다 그러면 다 매도를 미리 할 거고요. 그죠? 오른다 그러면 서로 살라 그럴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 예측한 게 맞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 운동의 개념도 그런 관점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어떤 기업이 이제는 옛날에는 물건만 잘 들면 기업이 잘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 또 그 기업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전반적으로 소비의 트렌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카오스에 걸려 있는 2단계 카오스에 걸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의 아주 단적인 예가 소비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불매든 선풀이 뭐 또 선용하는 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그러면 착한 소비를 하거나 불매 운동을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입니까 시민입니까?
4: 시민이자 소비자,
2: 소비 시민이죠.
1: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지? 시민으로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하나이지 그걸 하지 않는다고 시민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다고 그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어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0: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운영에 들어가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에 들어가는 주체. 보통 이렇게 이제 시민을 규정을 한다면 착한 소비든 불매운동이든 소비 행위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사회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을 한다는 점에서 시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은 시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착한 소비를 혹은 불매의 대상을. 네. 그것이 항상 논쟁적이니까.
2: 아, 소비자 운동이 시민운동이 아주 주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시민운동이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소비자 운동이야말로 정말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슈가 되면서 옛날에 방송가에서 막 제품에 막 어떤 광고에 민낯 그러면서 막 파헤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방송이 너무 자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담당자들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체는 시민적인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는다. 저는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2: 그게 이제 예전에 메갈 게임 뭐 이런 거 이제 남성 혐오를 유포하는 그런 마케팅 뭐 극단적인 어떤 페미들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어떤 뭔가 불온한 어떤 시민 소비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비자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건 일제시대 초창기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조만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것은 기왕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물건을 쓰자. 소위 말해 그때 당시 신토불이었던 거죠. 우리 땅에서 난 물건을 음식을 먹자라는 개념처럼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일제의 제품을 쓰지 말고 우리 제품을 쓰자 이런 게 해서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또 그 이득이 일부 생산자나 기업에게만 쏠려버려서 그게 뭐 그 민중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건데 네. 역사가 오래됐죠.
1: 옛날에 네. 일상품 불매운동이라고 그러면 네. 이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
2: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죠.
0: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와서 정치 그러니까 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자꾸 소비 차원에서 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고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수동적인 유권자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면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소비를 하듯이 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건을 진열대에 올려놓으면 수동적으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냥 선택만 하는. 다시 말해서 제조 과정에는 일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아주 수동적인 유권자의 극히 제한된 참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 후보자가 나오면 그냥 하나의 기표 행위를 투표 행위만이 참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에 담겨 있는 어떤 맥락이나 어떤 그 행간을 끄집어내면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는 또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소비자 운동하고 좀 유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정치가 시민을 그 수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정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하고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그것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죠. 시민들을 동원하는 정치 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참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정치가 사실 어려서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정당 정치가 왜곡된 정당 현실에서 아까 말씀 팬덤 정치 이런 것들로 바로 가버린
0: 팬덤 정치를 네. 등치시키는 거 좀 약간
2: 등치는 아니지만 문제가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는 거죠.

0: 팬덤 현상은 그 누군가가 어떤 그 던져준 선택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팬덤이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돼요.
1: 그렇죠.
0: 그렇게 놓고 본다면 팬덤이라고 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능동적 참여로도 해석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팬덤 정치로 연결지어서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2: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공약대로 하면 지하철역이 100개가 매 4년마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그들을 얼마나 소비자로 보면 저들의 니즈가 뭐야? 지하철이야. 그럼 만들다고 우리 건설한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공약이 되어가지고 정치가 돌고 도고 사실상 그런 식으로 대통령도 되고 하잖아요. 뭐 경제 성장을 달성해 주겠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어떤 나의 가성비, 저 사람을 내가 뽑으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다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굉장히 저기 보면 편협한 경제적 효율성만을 관점으로 경제와 어떤 이제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금 답답함 이런 것이 좀
0: 그러니까 제가
2: 생겼습니다.
0: 좀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시민의 어떤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일환으로서의 소비자 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운동 자체가 곧 시민 운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될수 없는 한계가 소비자 운동이라고는 운동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 운동이 길게 가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결국 목표점을 어떻게 잡고 변화의 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운동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속성을 띄지를 못하고 순간 반짝였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불매 운동의 차원이든 착한 소비의 차원이든 그렇게 가는 데에는 소비자 운동이 갖고 있는 아주 본래적인 성격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데 요거는 좀 사례를 갖고 사례를 버무려 가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대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착한 소비 내지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례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소비가 있고 불매 운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불매 운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저희가 본방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쿠팡에서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탈팡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오히려 늘었더라. 네. 그런 뉴스 접하셨죠?
1: 네.
0: 일단 현황은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
1: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게 쿠팡 쓰는 거 이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복도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려가잖아요. 혹시라도 실수로 이제 그 브랜드 그 회사에 물건을 시키면 그 포장지가 바깥에 있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오면 바로 집어올 정도로 눈치가 보일 정도였거든요.
0: 예. 네.
1: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느슨해졌죠. 거의 이제는 많이 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게 이 사회 구조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비 행태로서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쿠팡을 쓰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네. 몸에 배워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고.
1: 네.
2: 그러니까 중순간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연동해서 뭐 탈팡 운동도 벌어지고 나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며칠 지나면 불편한 거예요.
0: 편리성을 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2: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요즘 제가 슬그머니 스타벅스 가거든요. 한 며칠 동안.
0: 고백입니까?
2: 한 며칠 동안 대놓고 절대 안 갔는데 요즘에는 지방 가거나 그러면 사실 커피 마시러 갈 때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그러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텀이 짧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쿠팡 사태도 그런 유형이 아닐까.
0: 그러니까
2: 씁쓸합니다 사실은.
0: 스타벅스는 네. 지금 자진해서 말씀해 주셨고. 근데 네. 또 하나가 2019년에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발표를 했을 때
1: 노제펜
0: 네. 운동이 엄청나게 일었고 그렇죠. 뭐 여기서 특정 뭐 브랜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1: 네.
0: 근데 최근에
1: 우리 브랜드.
0: 네. 최근에 다시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매장 다시 늘고 있다.
1: 네.
0: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반짝이라는 거예요. 반짝. 근데 왜 반짝으로 그칠까요?
3: 아니 근데 반짝이라도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한번 창으로 푹 찌르긴 찔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결국 다 돌아와 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3: 화가 나니까 소비자들이 뭉치게 되면 기업에 영향을 줘. 물론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또 유사한 일이 반복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1: 시장 경고는 크다. 됐다고 봅니다. 네.
0: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소비자 운동의 목표점이 뭐냐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점. 변화의 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냥 자기 표출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쿠팡 지금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나요?
1: 안 됐죠.
0: 안 됐죠.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 교육 시켰던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탱크대 직원들이 뭐 저기 네. 앞장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의료 브랜드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 했느냐?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됐던 계기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녹아 있는 생산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은 끝난다라는 거죠. 반짝. 그러면 애시당초 그 불매운동의 지향점이 뭐냐고 여기서 모해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2: 20세기 시민운동의 태동서부터 시작해서 좀 거대 담론 우리 아젠다 세팅을 하고 이런 것이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갔다면 소비자운동 같은 경우 생활운동이잖아요. 생활상의 불편과 내 심리적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했던 거고 그것이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접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0: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제가 거죠, 한번 드리고 싶은 면에서. 게 어떤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의식보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 확인. 네,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정반대로 착한 소비라면서 돈줄 내기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우리 네. 사회에서 네. 유행을 하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돈줄도 무한정 내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그죠. 내 여윳돈에서 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한 개인 입장에서는 한 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모여지는 것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가게를 이래서 내가 재벌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돈줄 내기도 그렇고 불매운동도 그렇고 결국은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나의 어떤 정서나 나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한다 해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0: 하죠?
1: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나는 살아있는 시민이야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네. 이런 것을 소재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만납니다. 뭐 제 강연이라든가 들으면 야 5,000원 오늘 돈줄 내주겠다면서 어디 그 강연을 가봐요. 그러면
2: 책을, 믿고 혹시로?
1: 책을 한 권 들고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18,000원이면 제가 인세가 1,800원

0: 질문을 막 하고 있는 거죠.
1: 좋은 거지. 네. 왜 이렇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탈팡이라는 것도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쿠팡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식으로 힘들어도 다른 사람 이용을 해볼래.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지니도록 해야 되는데 탈팡이라는 것이 하나의 윤리적 가치가 되니까 너 아직도 쿠팡 써? 왜 이러네. 난 탈팡인데 그러면서 약간 그거 자체가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용도가 될 때 이 웅동이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거죠. 네. 사실상 보면. 네.
2: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화 목표점을 그 정해놓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죠. 뭐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불매운동을 계속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줄 내기 같은 경우도 특정 어떤 가게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해주자. 그렇게 놓고 근데 이렇게 놓고 이건 모금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3: 네.
2: 성격이. 돈줄 내기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운동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누가 정해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3: 이게 이 쿠팡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했지라고 지금도 대답을 할
2: 하죠.
3: 겁니다.
2: 하죠.
3: 그런데 이제 소비에는 좀 더 다양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가치 판단에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탈팡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쿠팡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쿠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한 단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동 노동자분들, 택배 운동자분들은 그거 한 건당 얼마씩 받는데 쿠팡이 한 잘못을 왜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곳으로 벌어야 하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아까 스타벅스 얘기도 그거는 그 스타벅스의 오너가 잘못한 건데
2: 직원들이 먼저
3: 왜 직원들이 눈치 보고 직원들이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스타벅스 그 회장이 잘못하긴 잘못했지 광주를 광주 5.18 혐오하고 우습게 만든 거 당연히 잘못했지 하지만 그것에 대한 표현이 스타벅스를 안 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2: 근데 다른 결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사장님은 요즘 이제 슬금슬금 간다고 하셨으니까.
3: 이거 근데 아직까지도 이건 좀 대단한 저겁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불매 운동에 제가 동참을 했어요.
3: 네.
2: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는 접어. 접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세요. 내가 이 불매운동을 접고 이제 나는 이걸 쓰는 이유를 내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접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불편하고 할 만큼 네. 했고 했으니까. 그럼 후자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 네.
2: 주변의 시선을 고려합니다.
3: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예. 커밍아웃인데 예. 전 지금껏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대형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꽤 손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 이제 벌써 꽤 많은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매장이 이제 오픈형 매장인데 약간 놀랍기도 하면서 아, 또 이렇게 또 우야무야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되다가 나도 언젠가 또 다시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2: 제가
3: 가게 되더라고요.
2: 조만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을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자기 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 네.
2: 그런 것에 하나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지? 이걸 이제 내가 이제 끊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는 결국은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여기 MBC 1층에도 그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그 맞은편에 다른 브랜드 그렇죠. 커피숍이 있습니다. 한창일 때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브랜드 커피숍이 완전 이제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거기 줄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 돈줄 내기도 결국 근데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측면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증을 하잖아요. 내가 돈줄을 내주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는 하나의 호소형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나는 했어요라고 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3: 네.
2: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비자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변화를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전략이니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 본의로 자기 정서에 어떤 그 의거해서 이걸 표출해 들어가는 행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0: 그다음에 어떤 나의 윤리관 이런 것과 매치가 돼서 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 당위성을 거기에 부여하면서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1: 제가 좀 굉장히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혐오하는 정서가 강한데 한때 그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인증하는 게 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0: 네네네.
1: 네. 정치는 혐오하지만 투표 참여는 굉장히 힙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손등에다가 그 도장 찍어서 SNS에 인증샷 올리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사라졌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한 번의 행위, 그 행위는 굉장히 시민으로서 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사했다라는 자랑스러움으로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하지만 또 정치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0: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의 수위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 운동이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 오해하지. 네. 아, 그럼요.
0: 어쨌든 사회적으로 하나의 어떤 커다란 문제 제기를 집단적으로 던진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게 불매운동을 해서 그러면 그 제조사에 무엇을 바꿨느냐.
1: 네.
0: 일단 1차 바꾼 게 있느냐. 2차 그러면 무엇을 바꿨느냐. 이것들 한번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어떤 혐오 정서에 올라타 가지고 마케팅을 했던 행위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회사가 경계심을 가지고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목표점이 분명했고 그래서 변화도 끌어냈다고도 평가할 지점도 있어요. 있기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는 거겠죠.
2: 그러니까 좀 그 촉발되는 원인이 굉장히 어떻게 구체적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가장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불매운동이 1991년 그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가
0: 네,
2: 생겼을 때
0: 그렇죠.
2: 두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거든요. 그 두산 공장에서 막 이렇게 네네. 파이프가 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신상품 맥주였던 하이트 맥주가 나왔는데 막 대구 시내 나가보면 다 그냥 도로에 갖다 버리는 네. 퍼포먼스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고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제도의 변화 정치권의 압박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촉발된 원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제 악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선명한 목표를 지니게 되고 또 최근의 사례도 그 빵집 빵 SPC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1: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의 게이지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그 회의를 하러 직접 가버리는 일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어떤 일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관념적 도덕성에 기대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어떤 시민운동으로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도가 좀 다르다.
3: 시민운동 덕분에 개선되고 고쳐진 것도 많이 있죠. 예전에 잘 나가던 삼양라면이 기름 안 좋은 기름 쓴다는 게 밝혀지면서 불매운동 비슷하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농심이 역전시켜버리고.
1: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2: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3: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름을 이제 좋은 기름을 쓰는 트렌드는 형성돼버린 거죠.
0: 그럼 오히려 이제 억울한 좀 네. 케이스 아니었어요.
1: 네. 그렇게 네. 억울한 케이스였죠. 오히려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때.
3: 네. 어쨌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뭐 추동 요인이 되기는 하죠. 반대로 또 아까 예를 들었던 SPC 같은 경우는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 시간 시스템이라든가 맥교대 뭐 이런 것들 또 시설 설비 안전 장치 안전 체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시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여러 아까 뭐 사회자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운동과 과연 소비자운동이 같을 거냐 같은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개별적 소비자운동 자체가 뭐 거대 담론을 추수해내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짐으로써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또는 노동 현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개별적 사안들이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정부 기구도 소비자 보호원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사에서 한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이제 그 이제 카테고리를 좀 바꿔서 소비자 운동 그 자체에 이제 그 집중을 한다면 소비의 동기가 그게 어떤 착한 소비든 불매운동이든 이거는 어떤 그

0: 자신의 욕망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고 도덕, 윤리,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소비의 과정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어떤 그 생산을 더 이제 그 저기 촉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엊그제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뭐 하는 것은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여간 근데 그 자체는 명목은 좋은 거거든요.
1: 네.
0: 강제 노동을 동원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부품이든 뭐든 쓰는 건 전부 다 관세 때려버리겠다. 그럼 강제 노동을 근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1: 네. 그렇죠? 명분은 그렇죠.
0: 명분은
1: 네.
0: 그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착한 소비가 아니라 착한 관세다. 얘기가 너무 비약이 됐나요? 아무튼 근데 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 기업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생산을 하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주자. 그러면 그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지속될 거니까 그게 최종 저기 궁극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소비 그런 어떤 소비자 운동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범위로 벗어나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1: 네.
0: 소비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성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2: 그거를 또 기업이 악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네.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알고 보니까 본질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네.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0: 그렇죠.
2: 마치 뭔가 굉장히 깨끗한 척하는
1: 네이밍도 그렇게 하죠.
2: 맞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이제 보면 조금 운동 선수들을 이제 광고로 쓰는데 서사가 있는 선수들을 다 씁니다. 예를 네. 들어가지고 테니스의 세레나 윌리엄스처럼 아주 유명하지만 흑인으로서 겪는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키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항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씻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축구화 하나 만드는데 네. 한 굉장히 이제 저임금 착취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1: 네.
2: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념 소비, 가치 소비라는 것이 정말 그 어떤 노동자한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요즘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미닝 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의미를 드러내는 소비라 그러는데 출판계는 그렇습니다. 출판계는 책을 만들면 굿즈 상품을 만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아무도 안 사. 책은 안 사고 책을 사면 뭐가 딸려오느냐를 가지고 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렇게 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근데 뭐냐 나는 이 굿즈가 좋아요. 나는 가치 소비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것에서 약간 마케팅 용어로 좀 변질된 감이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부정성이 좀 긍정성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네. 그 저기 노 재팬
1: 네.
0: 막 되면서 이제 그 모 의료 브랜드가 막 이제 그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전범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돌았어요.
2: 네, 맞아요.
0: 그러면서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 브랜드도 저는 전범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전범기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터넷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이 어디냐
1: 네,
0: 찾아보고
1: 리스트가 쫙 돼 있었죠.
0: 그렇죠. 찾아보고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리스트를 쭉 만들고 이 기업이 이러이러했다. 일본 군국주의 때 뭐 만들어지고 어디에 뭘 했고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인식의 확장이 생기는 거죠.
1: 네.
0: 인식의 확장. 그것이 뭐냐면 하다가 수출 규제도 갑자기 역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갔던.
2: 공부가 되죠.
0: 공부가 되는 네. 것도. 네. 이런 점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요소가 되는 네. 거고. 그런 점에서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2: 그래서 이제 결국 뭔가 어떤 플랫폼을 누가 독점해버리고 잠식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너무 되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게 편리하면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형태로 가버리면 이게 뭔가 일이 터져도 좀 반성하는 척하지만 결국 야 니들이 이거 이용 안 하면 어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1: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 시작하면서 소비자는 손님 왕이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갖는 지위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진짜로 손님이 왕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뷰라는 게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서

0: 내가 리뷰를 하나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 그 가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을 상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지만 일개 소비자 한 명의 힘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대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그런 소비자 운동이 벌어질 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저 대기업에게 내가 뭔가 단 한 번이라도 경고를 날릴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 만족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속되긴 쉽지 않지만 네.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민과 소비자가 뭐가 다르냐, 시민운동과 소비자운동은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소비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일환이죠. 그리고 또 소비자운동을 통해서 어떤 시민적 참여라고 하는 경험을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 운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식의 직평을 넓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기 네. 전반기에 역사로 어떤 인식을 넓힌다 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되면서 시민성을 강화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내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소비자 운동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여진 경험이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투영이 되다 보면은 운동의 범위도 좀 확장이 되고
0: 네.
1: 그 자체가 이제 시민운동으로 이제 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0: 이게 휘발성이 강하긴 하지만 소비자운동이라는 게 분명히 누적 효과는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 번의 경험이라는 게 또 크고 또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끌어낸다면 거기서 오는 효능감이라는 게 네. 나중에 또 큰 자산이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시민의식 없이 상품을 소비하더라도
1: 네.
2: 그게 윤리적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공정무역 이런 이슈가 있을 때
0: 네.
2: 굉장히 무슨 사람들이 이제 공정무역 커피냐 이런 거 물어보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냥 가까운 카페를 갔을 때 그 카페가 공정무역 커피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다면 나는 그냥 대단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뭔가 공정무역이라든가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고 내가 시간을 더 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계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3: 21세기형 시민운동이다라고까지 그 불리었던 공정무역 이게 지금 또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뭐 계속 이런 소비자 운동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고 세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강.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25일 대한민국이 빠져서는 안 돼, 빠지면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선도자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하루 전 열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간담회와 투자 협력 발표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다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었던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체불가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우리가 하나의 갈 길이 있다. 대한민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적으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X에 올린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의 접경지인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의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26만 명이 넘는 주택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프랑스에서만 19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다음 날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현지 시간 24일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결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데이다 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폭발음이 울렸으며 지역 통신 기반 시설과 호데이다 주 연안 카마란 섬도 표적이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 대구, 경북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절정에서 책 한 권은 읽으리. 익숙한 고전을 다시 펼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별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첫째 별에는 군림하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왕이 살았고 둘째 별은 남들이 박수 쳐주기만 바라는 허영꾼. 셋째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술꾼. 넷째 별은 우주의 별이 모두 자기 거라며 별을 세고 또 세는 장사꾼. 여섯째엔 아직 자기 별도 탐사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지리학자가 있었다.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한 통찰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3: 권영주,
4: 강다솜의
3: 차카
4: 차카.
3: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우리 강하나는 안녕하지 못하군요.
4: 네.
3: 감기 때문에. 여름휴가도 어렵겠어요.
4: 아, 저희 동해바다 너무 아쉽습니다.
3: 아, 휴가 보통 동해로 가는군요.
4: 네.
3: 야, 실제로 국내로 휴가를 떠나겠다는 사람들 중에 약 27%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동해안 갑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시기가 이제 어제였죠.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4: 그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동해안 가는 고속도로 쭉 막히겠군요.
3: 거의 뭐 명절 수준이죠. 그래서 갓길차로도 운영하고 길이 막히면 전광판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회도로도 안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혀요.
4: 그래도 길이 막혀도 휴가 가는 길이라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3: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다가 돌려온 사람도 있어요. 밀린다고.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막히는 고속도로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부터 차카차카와 함께한 한 시간 동안은 막혀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정미조의 7번 국도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 7번 국도는 동해안 국도잖아요.
0: 맞습니다.
1: 울산까지 가는 길.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얘기하죠. 자동차 부품도로라고. 오늘 올데카는 폭스바겐 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터널 안의 화재 사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양지훈 여행 작가와 함께 자동차 여행 떠난 날인데 함께 떠나볼 곳. 뭐 자동차로는 가기 어렵고 한국에서 현지에서 자동차를 빌려서 가는 것이죠. 캐나다의 밴프와 제스퍼 국립공원입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한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디까지 가시나요?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0: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3: 오늘 남의 나라 다른 자동차 회사 이야기 얘기인데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0: 네.
3: 최근에 이제 미래 전략 발표했거든요. 그럼 뭐지? 라고 봤더니 가장 큰 변화가 제품 종류수 줄이는 겁니다. 최대 절반 줄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지 말고 잘 팔리는 차만 만들어서 잘 팔자.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술 개발 체계도 개편하더군요. 여러 가지 분산돼 있던 거를 중복하지 말고 통합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어렵습니다.
0: 그래요?
3: 네. 그럼 왜 어려울까를 봤는데 독일의 공장 네 곳을 폐쇄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니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업은 돈 못 벌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3: MBC도 돈 못 벌면 어려운 것처럼.
0: 어렵죠.
3: 근데 수익성을 보면 독일 봉사 공장의 높은 인건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으로 영업 이익률이 반토막이 났는데 2024년 5.9% 이익률이 지난해 2.8%로 떨어진 거예요.
0: 아이고.
3: 올해도 많이 못 벌고 있고요. 그러면 왜 못 벌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하나가 중국에서 엄청 고전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3: 중국에서 돈 좀 벌고 있었거든요.
0: 네.
3: 중국에서 한때 2019년 기준으로 423만 대를 했는데 지난해 269만 대입니다. 120만 대가 줄었어요. 돈 못 버는구나. 그러니까 그룹에 여기저기 인원을 10만 명 감원하고 무언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에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강력한 그 근로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이렇게 10만 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게 회사 경영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경영진이 그러나 검토하는 방안이 그러면 그룹에서 브랜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아예 회계도 따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쨌든 모두가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각자 도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다른 나라 자동차 산업에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고민과 이 문제가 나중에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걸 반면 교사 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0: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3: 네.
0: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최다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다솜 아나운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즌. 아마 우리 권칼럼님은 좀 해방이시겠네요.
0: 평생 경험 안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저는, 네. 바로 아이들의 여름방학.
2: 맞습니다.
0: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안 돼요. 이 학교나 유치원 방학 시즌에 맞춰서 휴가를 낸 분들도 많고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7말 8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0: 지금 시즌이죠.
1: 완전 시즌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방학 그리고 휴가 시즌을 맞아서 아마 오늘도 이 도로 위에서 차카차카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강원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로 가시는 분들 차량 정체는 각오하고 출발을 하시겠지만 지난주 이 7월 17일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 정체 하남 쪽부터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두 분도 소식 들으셨죠?
0: 저는 사실 그때 반대편으로 오고 있었어요.
2: 아, 진짜요? 네,
0: 그래가지고 그때가 연휴였잖아요.
1: 맞아요.
0: 와,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엄청 기쁜 마음으로 나는 뚫렸다. 너희들은 막혀라. 이런
2: 나만 아니면 돼 하는
0: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질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또 지난주는 사실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졌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대관령 터널에서 화재나면서 완전 도로가 통제됐다는 라디오도 제가 들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통정보 방송에서도 거의 종일 이 강원권 고속도로 상황과 통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제 지인들도 아침에 서울을 분명히 출발했는데 멈춰 있고 또 우회도로를 찾아가느라 거의 저녁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들을 맞아, 들려주기도 맞아. 했는데 이게 사실 근데 저는 또 이제 사고를 보면서 더 긴장이 됐던 게 터널 안에서 난 사고라서 또 특히 화재 사고였잖아요.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터널 내 화재 사고 사례들을 다뤄보면서 이렇게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2: 다행히 이번 대관령 터널 화재 사고에서는 운전자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서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이 터널 내 차량 4대가 모두 전소가 될 정도로 불의 규모가 꽤 컸거든요. 일단 사고는 7월 17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도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 강릉 방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불이 났던 건 아니었고요. 이 터널을 주행하던 승합 차량이 앞선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대로 충돌을 하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뒤 이어서 따라오던 차량 2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4중 추돌 사고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터널 내부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불만 난 게 아니라 화재가 시작되자마자 검은 연기 그리고 유독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터널 내부를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 네 대의 차량에는 총 1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빠른 판단으로 사고 직후 신속하게 터널 외부로 대피하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0: 일단 불이 났으니까 사고의 조치보다는 무조건 대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나 봐요.
1: 그렇죠.
0: 만약에 대피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 질식사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1: 네. 이 소방관들도 이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초기 진압을 위해서 터널 내 진입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다행히 가득 찬 연기를 빼내고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만 이 사고 이후의 후 처리까지 안전을 위해서 양방향 통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 동해안으로 향하던 분들의 불편이 꽤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 그래도 이번 사고는 신속한 대피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사사고로 이어졌던 사고도 있죠.
1: 네, 혹시 2022년이 끝나가던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0: 기억나시죠?
1: 네. 이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북이왕 나들목 부근 가련 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오후 1시 50분경에 이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트럭 운전자는 3차로 갓길에 세워두고 진압을 해보려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터널 벽으로 불이 번지면서 급속히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0: 그렇죠.
1: 역시나 사방이 막힌 터널이었기 때문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불이 워낙에 빠르게 터널을 타고 번지면서 수백 미터까지 불길과 짙은 연기가 거셌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터널 천장에서 불똥비가 막 쏟아질 정도였다고 해요. 이 영향으로 약 800미터 터널 안쪽에 차량

0: 5대가 고립이 됐고요. 2시간 만에 불은 잡히긴 했는데 이 불이 난 트럭 주변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5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안면부 화상이나 연기 흡입 등 37명의 부상자가 더해진 큰 사고였습니다.
1: 터널 안쪽 화재는 연기가 가득 차면 일단 시야가 가려지니까 더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터널 안에 그 재연 시설, 연기를 제거하는 시설이나 대피로 방음 터널 소재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미리 예방이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죠.
0: 네, 사실 모든 사고에서도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또 앞선 대관령 사고도 전방 주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운전자들이 했다면 연쇄 추돌까지 확대가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터널 내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안전 운전 수칙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9일에 있었던 사고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새벽 시간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백전 1터널 대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포르쉐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백전 1터널 끝지점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한 뒤 2터널 입구까지 미끄러지면서 사가 넘어간 건데요.
1: 예.
0: 이 사고가 나면서 또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차량이 전소할 정도로 불이 나면서 결국 운전자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조사에 따르면 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애초에 속도를 좀 지켜서 주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사고였습니다.
2: 이 터널에 들어가면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정속 주행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지만 이 긴급 대피가 잘 이뤄지면서 사망자 없이 대형 인명사고를 막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버스 한 대가 전소될 정도로 큰 불이었고요. 소방 대응 2단계까지 발령이 됐지만 이때 버스 운전자와 승객만 34명, 인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31명, 그래서 총 65명 가운데 5명의 중상자를 제외하고 다른 승객들은 다행스럽게도 경상에 그쳤던 사고라고 해요.
1: 자, 이렇게 위험하니까 우리 저기 민재양 리포터가 터널 안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0: 네, 일단 터널 진입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면 실제로 진입을 시도해서 안 되고요.
1: 예.
0: 임의적으로 역주행을 시도하는 것 또한 다른 차량들의 대피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터널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바로 119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물론 일단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되도록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두고 엔진을 끄셔야 해요.
1: 예.
0: 그리고 자동차 키는 차 안에 두고 바로 대피를 하시고요.
1: 그러니까 키를 안에 두는 이유는 차를 만약에 급하게 빼야 될 때 누군가가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죠.
0: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 연기와 유독가스로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티슈나 수건 아니면 입고 있는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면을 따라서 잘 안 보이니까 이 벽면을 따라서 설치된 피난 유도 등을 찾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퍼지는 반대 방면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난 대피소 또 피난 연결 통로를 찾으시고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비상전화도 긴 터널에서는 2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 이걸 잘 알고 있어도 사실 사고 순간이 되면 당황합니다.
0: 맞아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휴가철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상황들에 따른 대피 요령을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습관처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을까요? The Cars입니다. Drive.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5: 영화와 음악으로 떠나는 자동차 여행, 양지훈 여행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7: 그 여행 작가라고 소개하면 항상 삐지시잖아요.
6: 왜요?
7: 나 인공위성 출신이야.
6: 아, 그죠? 그러고 보니 오늘은 빠뜨리셨네.
5: 원래 저희가 딱 그렇게
7: 아티피셜 세터라이트야.
6: 아, 삐졌습니다.
5: 저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6: 아,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함께 은혼여행차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7: 어, 축하드립니다 일단.
6: 아, 예, 감사합니다. 은혼. 아직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밴프 캐나다 지역에 있는, 캐나다 서부에 있는 밴프와 제스퍼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7: 자, 은혼이면은 아무 무탈하게 25년을 같이 사신 거 아니에요?
6: 그러네요.
7: 그래서 특별한 날이어서 나다를 가셨나요?
6: 아, 특별한 캐나다. 날이어서 나다. 아, 캐나다를 간 이유가 그 저희 신혼여행지가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 중에 서부 밴쿠버하고 휘슬러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 휘슬러는 특별히 이제 스노우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이래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를 방문해서 약간 변한 모습도 보러 갔는데, 그때하고 딱 달라진 모습이 일단 오륜기가 딱 있더라고요.
7: 아, 오륜기가.
6: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을 2010년에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은 신혼여행 갔었고, 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김연아 선수가
7: 아, 그래요?
6: 난리가 난 그 동계올림픽.
7: 그때 저 금메달 땄을 때인가요?
6: 그렇죠. 세계 신기록 세우고.
5: 멋있어요.
7: 그때 제가 저기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광고에 있는 것만 다 먹었잖아요. 우유 먹고 뭐 먹고.
6: 뭐 전들 안 그랬겠어요.
5: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랬던 시절이죠.
6: 그러니까.
5: 그러면은 신혼여행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신혼여행 때 다들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많이 싸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떠셨나요 그때? 아,
6: 신혼여행은 보통 많이 싸우죠.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신혼여행 때 대판 싸우면 둘 중 하나다. 바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7: 잘 살거나.
6: 아. 근데 저희들은 다행히 대판 싸웠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케이스고요. 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을 때, 어릴 때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천공항 생기죠. 얼마 안 됐을 때 갔는데 그 게이트를 잘못 알고,
5: 아이고.
6: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0: 서쪽 끝에 게이트 가서
1: 아이고 아이고
0: 딱 갔더니 여기가 아니에?
2: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뛰어! 그래가지고 뭐 뛰게 되잖아요. 근데 뛰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좀 확인 좀 하지 그랬어. 아니 당신은 왜 확인을 안 했어? 이러면서 비행기 타는 내내 아무 말 안 하고.
2: 그 이후로 부인께서 평생 양지훈 게이트라고 그렇게 사건 이름 안 붙였어요?
0: 아 워터 게이트처럼.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2: 아 우리 여기 저 강한하는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1: 저는 그때 하와이로 갔다 왔습니다.
2: 아 하와이로.
0: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또 얘기하셨죠.
1: 네.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
2: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어디 갔다 오셨어요?
0: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2: 배구.
1: 어?
0: 대구?
1: 대구?
2: 배구.
1: 배구? 배구?
2: 발리 갔다 왔습니다.
1: 아, 아이, 깜짝이야.
0: 발리볼의 그 발리.
2: 뭐 발음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가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0: 아, 네, 어떤 이유로?
2: 진짜 혼났어요.
1: 왜,
2: 아.
1: 왜요?
2: 아니, 이거 스노클링 하는데 제가 자맥질을 좀 해요. 가이드가 같이 자맥질 하니까 좋다고 물속 들어가자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가서 막 물고기 먹이주고 하는데 와이프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더라고. 저 멀리 혼자서. 그래서
1: 혼나실 만했네요.
2: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1: 이번 은혼여행 때는 어떠셨나요?
0: 아 이번 은혼여행 때도 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이번 여행지를 그 밴프라는 곳을 포함시킨 이유가 그 최근 화제가 됐던 거기를 로케로 해서 찍은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이사랑 통역되나요? 이런 제목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난리가 나서 거기를 한번 가자. 거기에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호수 예쁜 호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 밴프 지역이 이 절경을 이루는 호수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그 호수들을 다 방문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1: 네.
0: 호수에 가긴 갔는데 호수는커녕 물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2: 가물어서 그런 건가요?
0: 아닙니다. 저희가 5월 초에 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길 걱정을 좀 했죠. 이렇게 캐나다가 북쪽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길이 눈으로 막힌 길이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5월 되면 다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길은 문제가 없었는데 호수에 갔더니 네. 호수 전체가 다 얼어 있어요.
1: 아. 5월인데요.
0: 5월인데 안 녹습니다.
1: 아이고야.
0: 그래서 이제 이 호수를 보러 가려면 7월 정도 돼야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꿀팁을 이제 비로소 얻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약간 저희들이 이제 약간 또 삐지기 시작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상하죠.
0: 아니 호수로 왔는데 호수가 다 얼어 있어.
2: 양지훈 게이트가 또 생겼어요 거기서.
0: 그래서 야 다음 호수는 우리 그래도 가면 아마 얼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혹시 이 호수는 약간 남쪽이라서 안 얼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이제 A라는 호수로 가려다가 B라는 호수가 조금 더 가까운 거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 진입로를 지나친 거죠. 그래서 A라는 호수를 가다가 B를 먼저 갈까? 이래서 급하게 U턴을 했죠.
1: 네.
0: 유턴을 빡 해가지고 B라는 호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근데? 앞에 게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1: 또 게이트.
0: 또 게이트. 네. 아, 그래서 여기도 얼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U턴을 했죠.
2: 네.
0: 그 두 번째 U턴 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2: 폴리스가.
1: 폴리스가?
2: 불법 유턴.
0: 빡빡. 불법 유턴을 두 번이나 한 거죠.
1: 아이고야.
0: 근데 그때 길에

0: 안 되죠. 그래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설명을 차근차근 했죠. 뭐 이 호수를 보러 왔는데 뭐 이렇게 보러 갔다가 게이트가 보여서 다시 유턴했다. 죄송합니다.
1: I'm so sorry.
0: I'm so sorry. But I love you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적적으로 저는 이제 벌금 생각이
1: 그렇죠. 벌금 세잖아요.
0: 벌금 엄청나잖아요. 벌금 생각에 이제 또 아, 또 양지훈 게이트가 하나 생기겠구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설명을 듣더니 경고장으로 끝났어요.
2: 조금 짜냈나 봐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호수도 못 보고.
1: 게다가 차는 렌터카였을 거 아니에요.
0: 렌터카인 게 명백하고 그리고 발음이나 이런 상황을 보아하니 관광객이 명백하고.
2: 몰랐다 이거를.
0: 그러니까 뭐 약을 하고 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경고장으로 끝났죠.
1: 저 궁금한 게 뱀프가 최근에 무슨 사랑영화제 하는 동네 아니에요?
0: 사랑영화?
1: 네, 뱀프 사랑영화제.
0: 아, 거기 행사들을 많이 하죠. 사랑영화제 이런 것도 하고 봄가을에 특히 단풍이 또 좋으니까. 그렇죠.
1: 네. 메이플 좋아합니다. 자, 시럽도 좋아하고.
2: 우리 뱀프 갔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요.
0: 호수 얼은 호수만 보고.
1: 아, 여행 가신 다음에.
2: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뱀프 얘기 좀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오늘, 노래?
0: 오늘 준비한 노래는 아까 설명드린 그 경찰에 관련된 경찰 캐나다 경찰은 어디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폴리스 그룹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I'll Be Watching You를 준비했습니다.
2: 함께 들으시죠.

0: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였습니다. 양지훈 여행작가와 함께 캐나다 자동차 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밴프랑 제스퍼 국립공원 가셨다고 했는데 밴프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밴프는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캐나다 로키 산맥 라인이 있거든요. 캐나다 그 로키 산맥이 미국 쪽부터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쫙 이어지잖아요. 그쪽에 캐나다 부분이 한 300km 정도의 길이인데 이 남부 쪽에 그러니까 캐나다의 남부 쪽에 이제 거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통 이제 캘거리 쪽으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캘거리 쪽으로 비행기로 들어가셔서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가까운 위치이고요. 그 여기 가면 이제 하이킹도 많이 하시고 바이킹을 많이 하시거든요.
2: 바이킹은 뭐예요?
1: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네, 그걸 바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르웨이 바이킹 이런 거 아니고.
2: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그거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네, 네.
0: 월미도 바이킹 생각하신 거 아니죠?
2: 좀 단순해요.
1: 이건 바이킹. 네. 이건 바이킹.
2: 저는 로키 산맥도 로키 발보아로 이해해요.
1: 발보아.
2: 빠밤빰.
1: 그래서 바이킹을 많이 여기 그 밴프 다운타운은 평지거든요. 그래서 바이킹 하신 분들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수시로 툭툭 튀어나오고 온천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호수 관광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덜 알려진 곳 중에 제가 이번에 가보고 아 여기 정말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그 설퍼 마운틴이라는 곳에 근교에 있는 설퍼 마운틴이라는 곳에 곤돌라를 타고 그 꼭대기에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시면 전망대와 별도 산책로 그러니까 산 위에 산책로가 굉장히 한 2km 정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곤돌라 값은 좀 비싸지만 몸짓해도 올라가면 이 돈 쓸만하다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요. 특히 이제 거기 올라가시면 여기 드라마 보신 분은 그 밴프 마을 다운타운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운타운에 딱 보면 바로 그 다운타운 딱 사진을 찍으면 앞에 엄청 커 보이는 산이.
0: 맞아요.
1: 기억나시죠? 네네. 드라마 보셨군요.
0: 네, 드라마 열심히 봤어요.
2: 드라마가 뭐였는데요?
0: 이사랑 통역되나요?
2: 통역 안 됩니다.
1: 네, 지금 통역이 안 되는 분과 통역이 되는 분과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는
2: 저는 지금 통역이
1: 같은데.
2: 안 돼요.
1: 보신 분은 통역이 되는지 바로, 네, 바로 이해하실 건데 그 산이 저는 그래서 CG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똑같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아담하게 보이잖아요. 예쁜 산이 앞에 있구나 정도인데 이 설퍼 마운틴, 곤돌라 마운틴 그 거기 가서 올라가 보면 엄청납니다.
2: 해발 몇 미터예요?
1: 해발 거기는 뭐 전체 그 높이 자체가 뭐 1500, 2000 정도 되는 거고 거의 산은 더 높은 거죠.
0: 이게 마을 앞산인데도 엄청 높은 거군요.
1: 그렇죠. 뒤에서 보면은 그 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산인지 이제 왜 큰 것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큰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뒤에서 보니까 정말 와, 저 눈사태 한번 나면 마을 전체가 덮이겠구나 정도의 큰 산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2: 뭐 이런 거에 잠깐 나와 가지고 야, 곤돌라 타고 바람 좀 쐬고 오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백두산 높이야. 2700m. 뭐 이 정도 수준인가?
1: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2: 밴프는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어디서 단어가 많이 익숙해요. 근데 제스퍼 국립공원은 좀 생소한데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제스퍼 국립공원은 밴프보다 이제 밴프가 남쪽에서 이제 로키 산맥을 출발한 거점이라면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스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분들도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제스퍼 국립공원 조금 생소한 곳이긴 하고요. 자동차로 저도 그래서 걱정한 게 이 자동차로 달리기에 하지만 가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전체가 300km 중에 한 200km 넘는 구간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2: 예, 예, 예.
1: 여기가 이제 자동차 운전 애호가들이 꼽는 단연코 1위로 꼽는 전 세계 최고의 드라이브웨이다.
0: 진짜요?
1: 그래서 가본 거죠. 가봤더니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겠죠.
0: 이유가 뭔가요?
1: 이게 이 지역 자체가 약간 한라산 그 백록담 정도의 높이거든요. 2000m, 해발 2000m입니다. 그런데 그 해발 2000m의 산맥 엄청나게 높은 산맥들 사이로 수백 미터 킬로미터 직진 도로들이 막 연결돼 있어요.
0: 직진 도로가
2: 아니 그 산맥의 직진 도로요.
1: 그렇죠.
2: 보통은
0: 그러니까.
2: 꼬불꼬불 도는데
1: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완만하게 굽어지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산 덩어리들 사이로 그 고산지대에서 길을 직선 도로 달린 느낌.
2: 경치 죽이겠네요.
0: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독특하네요.
1: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산 사이를 달리면은 산이 뭐 시선이 한 뭐 약간 눈 옆에 정도 멀리 있는 산들이 보인다면 여기는 워낙 산이 가까이 있고 험준하다 보니까 시선 높이가 다른 거예요. 시선 높이 한 단계 위에 있는데 그리고

0: 기가 막힌 게 이제 이게 5월이라서 아래쪽은 눈이 녹아 있는데 위쪽은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크라상 있죠. 크라상.
1: 네.
0: 설탕 뿌린 크라상.
1: 네.
0: 엄청나게 이게 또 바위산 럭키 마운틴 바위산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크라상 덩어리 사이로 이렇게 운전하는
2: 듯한. 역시 표현이 시적이에요. 예술과는 달라. 아,
0: 배가 고파가지고 크라상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1: 근데 그래도 5월에 그런 멋진 풍경을 보셔서 다행이네요.
0: 그러니까
1: 호수는 5월이라서 얼어서 못 봤는데.
2: 지금 제가 볼 때 강하나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1: 네.
2: 다음에 사진 촬영 장소는 여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생각하고 있어요.
0: 한 6, 7월 정도에 이쪽으로 가시면 너무 예쁜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아요.
2: 두 분이 저 사이가 엄청 좋아지셨겠어요. 했어요.
0: 아 그런가요?
2: 같이 달리면서.
0: 예, 양지훈 게이트에서만 망가졌다.
2: 아, 그러니까
0: 거기 달리면서. 근데 도와줄 뻔하다가 또 여기도 사건 사고 있었죠.
2: 아 그래요?
0: 예. 이게 뭐냐면
2: 여기 없어요, 또.
0: 이게 오지다 보니까 인터넷이 전혀 안 됩니다.
1: 아이고. 아,
0: 자동차 달린 내내 전혀 안 되고. 근데 왜 GPS는 한번 잡으면 이게 GPS로 계속 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거기 GPS가 있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GPS 그 내비게이션을 딱 잡고 갔죠. 근데 휴게소가 나와서 휴게소에 들려서 밥을 먹고 나와서 엔진을 다시 켰는데 없어진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1: 어떡해.
0: 목적지가 유실됐어요.
1: 어떡해요.
0: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길로 나갔는데 이게 유실된 걸 발견하고 아 큰일 났다. 그런데 다행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2: 그러니까.
0: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그래서 그다음 휴게소에 들렸는데 다행히 거기는 인터넷이 있어서.
1: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네,
0: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휴대폰도 같이 잡고 자동차 GPS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레슨을.
2: 저는 그 갑자기 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끊기니까 옆에 계신 부인께서 인터넷 하다가 끊겨서 계속 운전자한테 말 걸어서

0: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3: 7월 주제 비 많이 오니까 빗길 안전운전이에요.
2: 요즘 날씨 정말 예측 불허죠.
3: 비 쏟아질 때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무섭게 내리는데 또 그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냐. 아, 뜨거워요.
2: 맞아요. 그리고 강하게 쏟아질 때는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3: 와이퍼 빠르게 작동시켜도 안 보입니다. 이럴 때 과속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빗길 사고 소식 대부분 과속 때문이더라고요.
3: 과속으로 운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막이 생겨서 당연히 지면에 밀착되는 힘이 떨어지죠.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제동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 부딪히겠죠. 대형 사고입니다.
2: 예방.

0: 빵이 곧 서행입니다.
1: 미리미리 타이어 마모 상태 공기압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가 조금만 와도 속도 줄이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빗길 운전은 일단 감속 기억하세요. 오늘의 끝곡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The Living Years입니다.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0: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